모르긴 몰라도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서 영국 할아버지 빌 나이라는 배우가 되게 할아버지처럼 불렀던 이 노래, 원래 원곡의 주인이 바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였습니다. 이름이 왜 Wet가 세 번이냐면 뭐 Duran Duran처럼 뭔가 반복되는 이름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마침 밖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웠다. 두 번 하면 좀 모질란 감이 있네요. 미미미누 씨가 미미누 약간 뭐가 모질라 보여갖고 세 번 했다고 했던 얘기가. 그나저나 유럽이 역대급 폭염이라잖아요. 그렇게 여유있던 유럽 사람들이 지금은 다 엄청 화가 나서 무단횡단하면 막 쌍욕한대요. 7864님 더위에 장사 없죠. 더우면 짜증나죠 진짜. 아, 어제 좀 습한 듯해서 제습기 돌렸는데 대체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5리터 진짜 우습게 모여요.

0: 6018님.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 물 버리고 이런 거 다 제가 담당이라.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미 이맘때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확실히 좀 들습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야, 뭐 한 3시간 지났는데 진짜 바켓스 그러면은 안 되죠. 한 바켓스? 와, 진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중동지역 이런 데는 얼마나 습하면 더워도 안 습하면 물을 그 생각해요. 이런 거 물 부족한 나라에 제습기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지는데 얼마나 또 건조할까 거기는. 대구가 장마가 시작인가 봐요. 밤새 비 오고 지금도 비모닝이라고. 빗소리 들으며 7월의 첫날 모두 행복하기로 해요. 라고 1414님께서. 네, 빠켓스 대신 양동이.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7: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16: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7: 좋다!
16: 두루두루 누리라고?
1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락셋, It Must Have Been Love. 예, 중학교 때인가? Must Have Been. 그냥 머리에 때려 넣었었던 생각이 납니다만. 귀여운 여인 옛날에 진짜 여러 번 빌려봤어요. 네, 사비나? 예명이신가? 메인 곡보다 저는 이 곡을 더 많이 들었죠. 차지의님. 저는 거기 펄린이라고 가수 이름이 약간 보사노바풍으로 막 그 주인공이 막 쇼핑할 때 나왔었던 곡 있고 사실은 저도 프리티 워먼 귀여운 여인을 그때 알던 여자 사람 친구가 재밌다 그래서

보러 갔거든요. 야, 무슨 로코를 남자 혼자 아니, 데뷔하기 전에 네 이게 아마 89년 아니면 90년 개봉 그랬을 거예요.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대요. 아, 남쪽들 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습한 섬 제주인데 아침부터 제습기 자동 모드를 해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칸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근 완료. 장마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겨야죠 라고 5223님 어떻게 해야 즐기나. 네. 아, 이번에는 Don't go breaking my heart. 예, 그냥 요 제목을 얘기하는데 딱 그 멜로디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엘튼 존과 키키 디. 네. 진짜 엘튼 존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옛날에 Your Song 많이 좋아하시고 Rocketman 이건 이 사람 전기 영화 제목이었기도 했고요. 뭐 다니엘부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아무튼 76년도에 이 노래로 또 영국에서 1위를 이게 첫 1위였대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고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자, 엘튼 존과 키키디입니다. Don't go breaking my heart.

8672님이 어쩌면은 노래 처음 트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 일도 전생 같은데. 아, 저도 일주일 전 일은 전생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한 번도 안 튼 노래는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안 틀었던 건 알죠. 예. 그게 안 되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오늘 생각난 노래도 거의 1년에 한 번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까 제습기물 제가 버린다고 그랬더니 0724님도 저도 제가 버리거든요. 아니 어쩜 턱 밑까지 찼는데 가족들이 한 번을 안 버리나 몰라. 그게 원래 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턱 밑까지 차면은 애가 안 돌아가죠. 네. 저는 음수도 내가 버리는데. 저도요. 6857님. 제습기물도 제가. 여름엔 잡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은근 이게 이제 음수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뭐 음식 그거 진짜 갈아갖고 뭐 버리는 거 초창기에 샀더니 닭뼈 같은 거 안 갈려가지고 요새는 막 조개 껍질도 깨부시고 그러던데 한 조금만 참았다 살걸. 에이, 진짜. 아무튼 제습기 물은 매일 버려야 되니까 그쵸? 잡일 하나 넣은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 사랑은 어디에나 라는 노래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공기에 있대요. 존 폴 영입니다. Love is in the air.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읍 늑구리 은행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평생 자녀를 둔 우리 아침 가족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요, 어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답안을 기록할 수 있는 가채점표가 인쇄될 거래요. 근데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도 이 가채점표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판단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그런 스마트 안경, 요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장의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도 포함됐다는데, AI 스마트 안경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좀 힘드셨던 분들 오늘부터 이용이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이게 전면 해지됐죠? 환경 개선과 자원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 불편의 소리가 커지면서 시행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공공기관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간 고생하셨던 분들 다행입니다. 직장인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이번 달 17일부터 네. 근데 또 마침 금요일이에요. 17일이 그래서 별도로 연차를 쓰지 않으셔도 금, 토, 일,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맞게 된 건데 이번 재지정으로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서 제헌절까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휴일이라고 그냥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그래도 각 날들의 역사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제헌절 7월 17일이죠. 음력 1392년 7월 17일은 이 인물이 왕으로 즉위를 한 날인데 제헌절도 조선 왕조의 건국일에 맞춰서 7월 17일로 정한 거래요. 자 고려가 끝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지만 힌트곡 네, 이것 들으시면 다 맞추시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또 미니 문자 게시판 이용하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치약 세트 준비하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여자라니까 네, 누가 불렀죠? 이

노수희님이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네. 내 여자라니까 이게 이승기 씨가 이제 경상도 분들이 발음하면 이승기, 성기야 이렇게 하니까 이성계, 이성계. 예. 조선을 세운 왕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현절 자기 날이래요. 아 참. 네 아이랑 어이가 차이가 나는데 하긴 뭐. 아 현두 어인 여하고 어하고. 네. 7704님 남편의 날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치약 받으실 분 2813님 저도 그 소식 듣자마자 달력 넘기면서 동그라미 치고 휴일 써놨어요. 아 그리고 익산도 장마 시작이라 후텁지근합니다 라고. 오 거의 지금 서울 빼고 경기 아래쪽 빼고는 익산이면은 그래도 전라북도니까 꽤 많이 올라왔네요. 내일쯤이면 이제 상암동도 장마 시작되나 보다. 근데 이번 장마가 뭐 계속 비가 쫙쫙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아무튼 그렇다잖아요. 계속 습하면서 할 수 없죠. 네. 저는 제헌절이 조선 건국과 관련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드리면 저도요. 9336님 네. 이런 기회에 그런 네. 알아두면 쓸 때 있을 그런 예 상식들. 2355 심유영 김정현님 소소하지만 치약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아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온 문자 중에서 매일 딸 등원시키고 청소하면서 여유롭게 듣던 형님의 목소리도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아, 복직하시는구나. 네, 내일 아빠 육아휴가 마치고 1년 하셨군요. 1년 금방 가네요. 라고. 아우, 아이가 밟혀서 어떡할까, 눈에.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구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참에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수고하셨고 또 복직하면 파이팅입니다.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였어요. 김주원님이 이 노래가 25년 전 노래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시간 참. 5077님 친정엄마가 담아준 열무김치하고 동치미가 폭삭 쉬었어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신맛 빼고 들기름에 볶아서 고춧가루 넣고 참치캔 넣어서 달달 볶아고 물을 좀 자박하게 넣어 끓이니까 심폐소생했습니다. 맛이 좋구만. 아 맞아 신김치 좀 심하게 갔을 때 물에 좀 빨아가지고 예. 아 볶은 김치 배고픈데.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5022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냉면 먹고 건축 기행하기로 했는데 남쪽은 비가 내려 걱정했더니 위로 갈수록 그쳐서 다행입니다. 1박 2일 부지런히 걸을 준비 완료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행복한 기행이 되시기를. 0715님은 어제 분리수거 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 담아서 셀프 계산하는데 딱 만 원. 뭔가 기분이 딱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봉투를 구매하니까 만 100원. 아 하긴 봉투 100원이죠. 100원. 하긴. 기왕이면 그냥 분리수거 아니야.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 담아올 때 예 그거는 300원인가? 그것도 파는 데가 있고요. 안 파는 데가 있어서. 오늘부터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하필 4499님. 예, 뭐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릎 제가 아파봤는데요.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상체 운동 하시든지. 벌써 광고를 듣고 와야 되네요.

0: 토익은 해커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50분이 좀 넘었고요. 0230님, 촉촉한 여름 장마비가 내리는 부산입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 출근해서 출근을 하는데 메뉴가 고민이에요. 혹시 상디 좋아하는 반찬 있나요? 저는 뭐 도시락을 싸본 게 오래돼가지고 보통 비엔나 소세지? 아니 뭐 달걀 프라이, 장조림 뭐 그런 거. 고민사 진짜 매일 싸드시려면은 그냥 볶음밥. 네, 볶음밥에 그럼 반찬 뭐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오, 1016님인데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 또 한 달을 버텼구나, 이번 달은 가게 월세는 벌었구나 하면서 어느새 20개월 맞이하네요. 잘 버티고 있는 거 맞겠죠? 근데 월세만 벌면 이윤이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살림남 윤상님,

제습기 물부터 스봉까지 쓰레기 봉투까지 경험치가 생활 밀착형이시군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갑자기 가신다고요? 아직 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166100님, 예, 일방적인 이별을 고하시고, 네, 형편이 10시부터 뭐 일하시나 보죠. 앞에 한 시간이라도 자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만나요. 말씀하신 대로. 네. 자, 형편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서 즐겨주십시오. 네. 이지영님이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버즈 노래 듣고 싶은데 버즈 가시 가능할까요? 라고. 아, 가능하죠. 그러면 요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리

0: 사랑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첫 곡이 Wet Wet Wet의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글자 반복해서 되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선곡된 곡 중에 아바의 Money Money Money도 보이길래 Dream Dream Dream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마침 그 흔히 우리가 마데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디언이 이제 올바른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언. 사실 프랑스 출신 DJ이자 프로듀서예요. 이름이 유고 피에르 레클레어라고 하는 이제 곧 32 되는 젊은 뮤지션인데 신보가 나왔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근데 아직 MBC 라이브러리에는 없고 그래서 조금 된 앨범이지만 메디언의 노래 중에 참 이 사람 나름 일본 문화 덕후로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 쉘터라는 곡 그런 거 벌써 10년 전이네요.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메디언의 Dream Dream Dream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아 참. 사실 메디언이 그 10대 때 그것도 한 10대 초반일 때 런치패드라고 이제 샘플들을 쭉 불러가지고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뭐 그런 악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야 이것은 정말 인간의 손놀림인가 싶게 너튜브 보면 아마 메디언 치면은 아직도 그 전설의 영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떡잎부터 21세기형 그 샘플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한 곡으로 펼쳐내는 정말 그간은 없었던 스타일의 음악가가 태어났죠. 이런 사람들이 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갖춰지는 대로 제가 조만간 신곡 신보에서도 또 한 곡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3님이 반복되는 단어로 된 노래, 그러면 케이크의 Perhaps, Perhaps, Perhaps도 형편될 때 들려주세요. 그거 저기잖아요.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의 네. 뭐 어떤 버전이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즈의 턴, 턴, 턴도 아 진짜 하루 날 잡아서 진짜 그렇게 할까? 반복되는 단어로 된 노래 예 끊임없을걸요? 찾다 보면 게다가 좋아요 노래들이 자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가마치통닭, 브라움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Stay or Leave, Grace Weber라고 하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곡이었어요. 뭐 자기 곡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가수들한테 곡도 주고 하여튼 다양하게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 도시락 반찬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함께 메뉴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아침 가족들. 근데 정문주님 장조림이요? 상디 부자였군요. 장조림 싸우는 친구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전 요즘 깻잎지, 양배추, 핑크 소세지에 김치볶음, 계란말이 요런 거 싸다닙니다. 재벌가가 아니고 허벌가입니다. 야, 저희 집이 부자라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집이었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뭐 먹고 싶은 걸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제가 외아들이라 뭐 그냥 장조림 한번 하면 꽤 오래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메추리알도 들어있고 여름이라 도시락 반찬, 오이지 무침, 꽈리 고추 찜, 가지 덮밥, 콩나물밥 추천요. 야, 그 손이 좀 많이 가지 않나요? 메뉴 진짜 스트레스예요. 저도 발목 다친 남편을 위해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쌌습니다. 0130님. 배고픈데 또 자꾸 도시락 얘기하니까. 사실 진짜 생각나는 도시락은 그 깡통 도시락 통에다가 넣고 김치 넣고 마구 흔들어 흔들어 가지고 예 칵테일 만들듯이 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싸온 것들 하나씩 이렇게 서로 예 그렇게 먹었던.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진짜 조개탄으로 난로를 뜰 때 서로 도시락을 따뜻한 위치에 올려놓겠다고들 다툼이 매일 일어났었습니다. 진정한 도시락 반찬은 진미채죠. 맞죠. 진미채. 어제 급식으로 나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영양교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895님. 아유 사진을 두셨는데 진짜 딱 영양식. 만두도 하나를 있고 어 요것은 진미채 옆에 그 아무튼 살구도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된장국 같기도 하고 요게 샐러드 같은데 올려진 게 참치인가요? 아예 초등학생들 입 짧은 초딩들은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색이 저렇게 있으면. 근데 초등학교 영양교사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오늘도 만난 도시락, 만난 급식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아예 날 잡고요. 아까 또 세 글자 곡들 했더니 여러 곡들이 떠올라가지고 이어지는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가 부른 예, 강예수님의 신청곡 Please, Please, Please 준비했어요.

네, 에픽하이 그리고 캐스커의 용진 씨가 함께한 Love Love Love, Please Please Please에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아, 사브리나 카펜터 노래에 욕설이 나와서 걱정하신 분들이, 전 여기 욕 나온 줄 몰랐는데 오늘 우리 클린 버전 들은 거거든요. 걱정 마셔요. 예. 아, 일단 우리 예수님하고 상우님 선곡도 틀어드렸는데, 오우, 저희 작가님들이 롤티슈 선물로 드린대요. 예. 8431님, 혹시 타타타 되나요? 라고 김국화님. 예. 날씨 봐서 이제 저희가 한번 걸어드릴게요. 자, 이어서 1904님이 신청하신 이분께도 롤티슈 쏩니다. 슈프림 팀의 노래예요. 그땐, 그땐, 그땐.

0: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주말부터 묵은 짐들을 중고마켓에 팔았습니다. 지인들한테 주자니 좀 그럴라나 싶고 버리자니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렸죠. 회사 창립 기념일에 행운권 추첨으로 받은 새 밥솥, 이직할 줄 모르고 샀던 스팀 다리미, 뭐 이렇게 저렇게 자잘한 것까지 연암계를 팔다 보니까 42만 원을 번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갖고 뭐 팔 거 없나? 어? 살피다가 남편의 봄 잠바를 들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여보, 그건 내가 애착하는 잠바야. 진짜 남편이랑 애 빼고 다 갖다 팔 판입니다. 예, 이게 중고 거래에 맞들리면은 못 태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뭐 굴러다니는 것만 보면은 이거 어디 한번 올려봐? 뭐 이렇게 된다고. 예. 저는 악기는 많이 팔아봤는데 집에서 쓰는 물건은 예. 아무튼 물색 없이 이렇게 내팔다가 또 나중에 이사가갖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심사숙고한 다음에 꼭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네. 아무튼 이사 잘 하시고 부디 이사 간 집에서는 이렇게 묵은 짐들 만들지 마시고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아바의 Money Money Money였습니다. 마침 또 그 예, 오늘 예, 마음을 담아 문득 너에게 0018님이 42만 원 그쵸. 가끔 악기는 프리미엄 붙어서 팔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진짜 돈 버는. 저희 남편도 중고 거래에 빠져가지고 멀쩡히 쓰고 있는 다리미 판다고 올렸다가 제가 알고 거래 취소시켰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 같은 분이 또 있네요. 8573님 그거 안 들켰으면 그냥 네. 7269님 저도 중고거래 만들어서 맞들려서 다 팔았다가요. 차박 매트, 뭐 피크닉 매트 다시 다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앞에 현금이 보일 때는 에이 그래 이것도 갖다 저도 팔고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백진아님은 중고거래하면요 왠지 공돈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샀을 때 치른 값을 생각을 해야지. 저도 안 쓰는 물건을 많이 발굴해서 팔았죠. 안 쓰는 거는 네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뭐 악기 쪽으로는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웬만하면 뭐 후배들 줄 때도 있고 좀 비싼 거는 도저히 이건 그냥 주기는 좀 그런 거는 팔아야죠. 예. 근데 팔아봐야 결국 새 거 사려고 이제 너무 쌓이면 약간의 그 자책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예.

되나요? 하면서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냐면 라떼곡 김혜림의 디디디 신청하셨어요.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요. 같이 들어요.

DDD 김혜림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세 글자 반복되는 단어의 곡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정말 혜림 언니, 박시연님, 시원한 목소리 김주원님, 신지연님도 너무 반겨주시고 요즘 아이들은 전화할 때 동전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5724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예전에는 우리 어제 원석 씨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화기에 보면 시외 전화 금지. 예. DDD가 Direct Distance Dialing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 전화도 DDD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먼 거리. 그러니까 서울 벗어난 지역 되면은 그때 맨날 하시던 얘기들 부모님이 특히나 뭐 지방에 있고 이럴 때 예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예 보통 1분 안에 전화를 끊던 시절 그때부터 통신사는 가난해 본 적이 없죠. 하긴 동전이 왜 필요한지 왜냐면 공중전화도 언젠가부터 카드로 또 대체되고 자 그러면 아까 5724님이 신청하셨던 The Bird의 Turn, turn, turn. 듣죠?

네, 아까 3123님이 형편될 때 들려달라고 하셨던 케이크 버전의 Perhaps, Perhaps, Perhaps까지 들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꽌도 꽌도 꽌도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멜로디가 갑자기 두 곡이 헷갈려가지고 예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였죠 예 관도 관도는 멜로디 어떻게 했지 우리 지금 나영 PD님이 조그맣게 예 해줬는데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예 광고 듣는 동안 제가 다시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유 7462님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예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설정으로 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실시간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하는 선곡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985님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예, 예 관도 관도는 그거였어요 그저 깐소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 관도 관도 관도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 키사스 키사스랑 헷갈리냐고 자 오늘 끝까지 한번 단어 세 개 반복되는 곡들로 네 6437님이 시작하신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인가요 네 뭐 남쪽은 지금 거의 비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 사실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에 저 빼고 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자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제는 또 5위 곡까지 발표하고 끝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연출 김나형, 구성의 장소영, 조아름, 장혜진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윤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주나 했잖아. 거짓말.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윤배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죠.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죠.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얼마나 미뤘는지 또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건 오늘이 7월의 첫날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달력은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로운 한 장을 내어주잖아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난 반년은 작은 실험이었다. 실험에서 얻은 오류들 역시 다 안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남은 반년은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0817님, 7월도 함께 아자아자 하시면서 하트를 하나, 둘, 셋, 넷, 8개나 보내주셨네요. 7월 1일, 벌써 7월의 첫날입니다. 2026년이 반년이나 흘렀는데 7월 1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김동률의 출발 함께 듣고 왔고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새해 계획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 새해 계획 얼마나 지키셨나요? 사실 저는 올해에는 새해 계획이 막 엄청 거창하지는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항상 뭐 취업해야지, 어떤 공부해야지, 막 이런 나름의 인생 계획이 많이 거창하게 세웠었는데, 올해는 진짜 딱 하나였어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가 29이거든요. 20대 마지막에는 예쁜 수영복을 입고 꼭 사진을 예쁘게 남겨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서. 근데 벌써 7월이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제 계획은 못 지킬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새해에 어떤 계획 지키셨는지 또 지금 새해에 어떤 계획 세우셨고 지금 잘 지키고 계신지 혹시 저처럼 비슷하게 사실 7월 1일이 되고 나서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 새해 계획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7월 1일 다시 새해 계획 대신 하반기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샵 1133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7월 1일이 아니라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동률의 출발 한번 듣고 싶어서 같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염지영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이 원래 있는 날인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요일을 바꿔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염지영 배우는 내일 찾아올 예정이고요. 오늘은 내 맛소 코너,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찐 맛집, 또 저의 찐 맛집까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너튜브에서 원주 MBC 라디오 채널이라는 채널이 새롭게 개설이 됐거든요.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

0: 써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9: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0: 제주항공 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즐는 팟캐스트 토익은 해커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269님, 나연아나 첫 곡이 저희를 노래한 곡 같네요. 내일이면 서울로 간답니다 하시면서 지금 아야진으로 가고 있다고, 강원도 너무 좋다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강원도한테 사랑 고백을 해주셨네요.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 가고 계신가 봐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가시길 바라고요. 저 아야진 고성은 여러 번 가봤는데 아야진 해변은 아직 안 가봤거든요. 다녀오시고 좋으시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817님 정인의 장마 신청해 주셨네요. 또 아까 0817님께서 장마 시작해라는 말도 보내주셨는데 오늘부터 중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마철이 너무 싫어요. 물론 비 오는 것도 싫지만 이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뭐 습해가지고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고데기로 머리를 쫙쫙 피고 나와도 회사만 도착하면 다시 곱슬곱슬해져서 조금 저는 장마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생머리 이신 분들은 장마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신청해 주신 정인의 장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신청해주신 정인의 장마 듣고 왔습니다. 이승우님께서 비가 와야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하죠. 이렇게 너튜브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는 이 비가 오면은 제가 곱슬머리가 이 습한 날씨에 곱슬곱슬이 더 이렇게 살아나서 조금 아쉽지만, 비가 와야지 우리 가뭄도 안 오고 만물이 소생을 할수 있잖아요. 이승우님의 말씀처럼. 또 제가 작년에 제가 강릉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 강릉이 가뭄 위기로 많은 분들께서 많이 우리가 힘들었었어요. 오늘 비도 이제 꽤 오고 하니까 올해는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신청해주신 노래들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노래 선곡표 다 비워놨으니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이승우님께서 신청해주신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함께 듣고 올게요.

네, 헤이즈가 부르고 신용재가 피처링한 비도 오고 그래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3969님,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해 주셨네요. 시원한 바다로 여행 가서 바다 뷰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파도 치는 바다도 보고 싶으시다고. 3969님은 어느 지역에 사실까요? 저는 이 강릉의 안목해변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게 바닷가에 살면은 바다 맨날 보러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주에 한 번 바다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동해안 지역에 사시는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편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3969님은 아마도 내륙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이번 휴가철에 시원한 우리 동해바다 가셔서 바다뷰 보면서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3969님의 신청곡 쿨의 해변의 여인 지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장마에 비 오고 그러면 빨래가 걱정이시라면서 이적에 빨래 신청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 습해가지고 항상 나올 때 제습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습기를 예약 맞춰놓고 그래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안 되니까 저는 예약 맞춰놓고 집 퇴근하고 밤에 돌아오면 제습기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빨래 눅눅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2753님의 빨래 이적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실게요.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일 재난 전복입니다. 식사하다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말을 못한다면 기도가 막혔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침이 가능하다면 먼저 스스로 기침하도록 유도하세요. 하지만 기침도 말도 하기 어렵다면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배꼽과 명치 사이를 안쪽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지적해야 합니다. 오늘의 재난정보였습니다. 위급한 순간 알고 있는 지식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함께할 예정인데요. 김나연 아나운서의 찐 강원도 맛집도 알아보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현지인 맛집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찐 맛집들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바로 함께하고 또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곡 만나볼게요. 9820님, 저 멀리 부산에서 듣고 계시다고.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채널로 듣고 계신 걸까요? 고맙습니다. 올 초에 아이들과 강원도 여행이 그리워서 그 향수 느끼러 왔다고, 들어오셨다고. 부산은 비가 오고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 저는 원주 MBC에 지금 있는데 원주 하늘은 구름이 엄청 많고 엄청 흐린 하늘이에요. 근데 아직 비가 오고 있진 않지만 뭔가 바로 비가 쏟아질 것처럼 엄청 습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비가 오시면 안전 운전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820님, 이현우의 비가 와요 신청해 주셨는데 강원도 여행이 그립다고 하세요. 우리 잠시 후에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9820님을 비롯한 다른 지역 청취자분들께서 강원도 여행 오셨을 때 맛집 쉽게 고르실 수 있도록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이 샵 1133으로 강원도 현지인들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이현우의 비가 와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비버 관련된 노래를 엄청 많이 신청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노래를 들을 때면 그냥 비 오는 날에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창문 살짝 열어두고 빗소리 들으면서 에어컨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켜두고 빗소리 듣고 이불 속에 추우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엄마한테 엄청 등짝 맞을 소리인데 우리 엄마 지금 안 듣고 있을 테니까 한번 말해봅니다. 네, 이현우의 비가 와요 듣고 왔고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어떤 거 하면서 보내시는지 보내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내 맛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원도 찐 맛집들 함께 해볼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233, 샵 1133번으로 여러분의 강원도 찐 맛집들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바로 출발할게요. 원래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인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수요일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내 맛속 오늘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강원도 맛집은요. 김나연 아나운서 바로 저의 맛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아주 따끈따끈한 저의 신상 맛집인데 봉택 냉땡이라는 냉동 삼겹살 맛집이에요. 우선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아직 원주의 지리를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단계동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봉택 냉땡이라는 냉동 삼겹살 맛집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사실 삼겹살을 두꺼운 삼겹살도 좋아하는데 얇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냥 빨리 구워서 빨리빨리 먹고 싶은 그런 급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얇은 냉동 삼겹살을 저는 배추김치랑 또 고사리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셀프바가 있어서 삼겹살도 너무 맛있었는데 셀프바에서 고사리를 아주 듬뿍듬뿍 퍼다가 고사리도 아주 식사를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또 맛있게 먹고 왔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요. 같이 갔던 이 지인도 했던 말이 삼겹살집은 보통 삼겹살 식사를 하고 나오면은 이 온 몸에 옷에 삼겹살 냄새가 다 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봉화산 택지에 있는 냉동 삼겹살 맛집 봉택 냉땡을 나올 때는요.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쾌적해가지고 어떻게 삼겹살집 공기가 이렇게 쾌적할 수 있지? 냄새가 하나도 안 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었고 또 쾌적하게 아주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 또 하나 특별한 점은요. 이곳이 스스로 우리 손님들이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라면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식사하고 나서 삼겹살 다 먹고 이제 배불러질 때쯤 라면 두 봉지를 끓여 먹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냉동 삼겹살 좋아하시는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는 나중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주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택지에 위치한 냉동 삼겹살 맛집 봉택 냉땡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우리 블로그 포털사이트 블로거분들께서는 어떤 후기를 남기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냉동 삼겹살 맛집 봉택 냉땡 소개해드리고요. 간판이 아주 시퍼렇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여기다고 찾을 수 있다는 후기가 남겨 있습니다. 메뉴는요. 아 저도 이거 먹었어요. 냉삼이랑 치즈 폭탄 계란찜을 먹었는데 이 진짜 치즈가 몇 장을 올려주신 건지 모르게 엄청 폭탄이었어요. 된장찌개, 볶음밥, 치즈 볶음밥,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간단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후기 계속해서 남겨볼게요. 또 신기한 점이 이 공기가 쾌적해서 스타일러가 필요 없는데 여기는 스타일러가 있어서 이 옷을 이렇게 걸어두고 냄새 안 배이게 쾌적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적어주셨고요. 상추나 여러 종류의 쌈채소도 있고 라면이나 쌈 종류는 셀프로 가져가면 된다. 쌈이 되게 싱싱하게 유지돼서 좋았다. 이런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이 심지어 무제한이래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여러 개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라면도 아주 푸짐하게 드시고 오셨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냉삼 외에도 저는 냉삼밖에 안 먹어봤는데 차돌박이랑 갈비찜도 있다고 하네요. 또 이게 창문이 엄청 커서 비가 오거나 뭐 날

날씨가 좋을 때는 창문을 열어두고 식사를 할 수도 있나 봐요. 또이 플라스틱 그 야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서 뭔가 야장에 온것 같은, 야외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집인 것 같습니다. 원주 봉화 산택지에 위치한 봉택 냉땡, 냉산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청취자분의 신청곡 하나 듣고 맛집 소개 더 해드릴게요. 2023님께서 요즘 대세와 같이 강릉 야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 강릉 야호가 무슨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가? 저 뭔지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강릉 야호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리센느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리센느 노래가 두 개나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2023님도 신청해 주셨고, 7732님도 올 하반기 목표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 달 안에 필요로 하는 좋은 자리에서 새 출발하는 게 목표고, 또 좋은 애인을 만드는 것, 이두 가지가 올 하반기 목표라고 하셨네요. 또올 하반기에도 모두 행복하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다고 773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두 분께서 다 리센느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리센느의 히트곡이죠. 러브 어택 함께 들어볼게요. 러브 어택 듣고 내맛 속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리센의 Love Attack 듣고 왔습니다. 아까 강릉 야호 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원래는 거제 야호에서 시작된 말이래요. 리센은 멤버 원희의 거제 야호가 유행이어서 강릉도 대세가 되는 의미로 우리 2024님께서 강릉 야호라고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강릉 야호 이거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원래 거제 야호가에서 비롯됐다는 말 유행어라.

0: 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의 맛집 한곳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청취자분의 맛집은요, 뭔가 현지인 맛집인 것 같아요. 0700님의 맛집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한식 주점 부자 아줌땡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 0700님께서는 비 오는 날 무조건 찾게 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홍어 맛집인데 홍어 냄새가 약해서 강추한다고, 또 기본 반찬 미역국은 아주 말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주점인데 일찍부터 영업하는 것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한식주점 부자 아줌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메뉴는 삼합, 홍어회, 보쌈, 또 전이 엄청 많아요. 오늘 같은 날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김치전, 파전, 해물파전, 홍어전, 김치, 해물, 수육 한 접시, 해물 누룽지탕 정말 다양하게 팔고 있는 곳입니다. 추억의 도시락도 파네요. 저 추억의 도시락 엄청 좋아하는데, 한번 그럼 우리 0700님의 맛집 후기는 어떤 후기가 남아있는지 네이버 네이땡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꽤길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막걸리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블로거분께서 남겨주신 맛집은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곳이라면서 포스팅을 해주셨네요. 부자 아줌땡 교동 택지에 위치한 곳이고요. 강릉시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하는 곳이고 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강릉 교동택지에 위치한 술집으로 하나로마트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직장인 회식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막걸리 모습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서 레트로 감성을 물씬 풍기고 있다고 하고요. 100평 규모의 대규모 가게여서 단체 이용에도 무리가 없다는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홍어 삼합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국 팔도에 17종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전 국수 추억의 도시락처럼 이 막걸리랑 잘 어울리는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 한번 보고 싶은데, 16년 내공으로 황금 숙성한 이 홍어는 이 홍어 초보들도 반할 수 있는 보드라운 삼합이래요. 이 가족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홍어를 즐겨 먹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셨는데, 홍어 향이 약하고 수육도 야들야들해서 또 초보도 즐길 수 있는 홍어라고, 삭힌 맛이 강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덜했다고 하시면서 묵은지와 수육의 조화가 정말 미쳤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사실 저는 홍어를 잘 먹는 편이어서 회식을 하면 이 선배들께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아줌땡 가면 아주 맛있게 먹고 올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홍어에 약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긴다면 이 강원도 강릉시 교동택지에 위치한 부자 아줌땡 한식주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700님의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너튜브 댓글에서 지용님께서 메뉴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요. 부자 아줌땡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0700님 부자 아줌땡 강원도 강릉시 교동택지에 위치한 맛집 소개해 주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브런치 카페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곡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끝곡으로는 신청곡 한곡더 만나볼게요. 4815님, 비 소식에 만나보네요 하시면서 하늘 변덕이 심

심하대요. 해가 나왔다 이게 쓰러지기를 반복만 하고 있다는데 신청곡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문득 생각이 났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이곡 들으시면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날씨는 강원도 곳곳이 흐리겠지만 그래도 힘찬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끝곡으로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호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7월의 첫날입니다. 기세 좋게 하반기 첫 단추를 잘 깨고 계실 텐데요. 마침 오늘 뉴스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웅장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오래 머무른 국내 숙박여행지 1위로 우리 강원도가 당당히 왕관을 섰다는 건데요. 2위, 3위 지역들과 무려 2배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며 체류형 관광지 원탑의 위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산과 바다, 계곡을 아우르는 사계절 자연경관 만족도가 무려 90.3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데다가 호텔부터 콘도, 민박과 한옥체험까지 다채로운 숙박 인프라가 시너지를 낸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지친 일상을 달래고 싶을 때 고민 없이 우리 강원도로 이동한다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매일 도내 저녁에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저도 오늘따라 더 기운이 납니다. 전국에서 여행 오고 싶어 안달난 이곳 강원도에서 하반기의 첫 페이지를 멋지게 열어보시죠. 7월 1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뉴진스 슈퍼샤이.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현대

0: 전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정오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드디어 또 7월의 1일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한데, 오늘 근데 또 아침 기사를 보니까 또 강원특별자치도민분들의 이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였는데요. 지난해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른 국내 숙박여행지 1위로 강원도가 당당히 왕관을 썼다는 소식입니다. 2위, 3위 지역들과는 뭐 무려 2배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면서 1등의 위엄을 또 증명을 했고요. 또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뭐 산과 바다, 계곡, 그리고 이 사계절 자연경관의 만족도 무려 90.3점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대한민국 국민의 5명 중에 한 명은 지친 일상을 달래고 싶다 하면은 고민 없이 강원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7월 1일 예 2026년의 하반기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첫 시작하는 또 날이기도 한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 또 7732번님께서도 오늘도 역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1419번님께서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됐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으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예, 제헌절이 국가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7월에도 공휴일이 하루가 또 생겼죠.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2904번님은 안녕하세요. 후디 졸음을 참고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그러네 7월 1일이구나. 그렇다면 또 다짐해야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삶 하시면서 그쵸. 예.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다들? 정말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7월 1일 오늘부터 해서 뭐 장마가 슬슬 시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들려오고 있긴 한데 또 이제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또 피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작심삼일을 사흘마다 한 번씩 하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새로운 삶 한 번씩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도 안녕하세요 후디 강원도민 힘차게 응원합니다. 또 강원 MBC랑 함께한 지 1년이 넘어서 그런지 대전에서도 강원도를 사랑하게 됐네요. 강원 방문만 벌써 세 번째니까요. 여기는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점심 식사하며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948번님도 후디 벌써 7월이 됐네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함께할 수 있는 인연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창 열려있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또 7월의 첫날 스타트가 됐는데 또 어떻게 하반기의 첫 단추를 잘 끼고 계신지 또 그리고 목표를 뭐 세우신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출석 체크 또 그리고 뭐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카니발 이적 김동률의 그땐 그랬지 또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때 그 노래 준비했거든요. 두 곡을 지금 띄워드립니다.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했더니 그럼 그렇지 이상하다 했더니 벌써 몇 달째 구석자리만을 지키고 있던 음반을 괜히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아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이게 그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장기하와 얼굴들 그때 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903원님 노래 봐 킥킥킥 웃겨 노래 좋다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참 장기하씨스러우면서도 재밌고 그런데 또 그랬던 기억도 막 떠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좀 살펴보면은 다 잊은 줄 알고 생각보다 괜찮네 금방 잊었네 하고 확실히 이 페인트 칠 한두 번만 하니까 다 지워졌네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 있던 노래를 들은 거죠. 한 곡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페인트 한두 번 칠로 메워지는 게 아닌 예배당 천장같이 그 모든 많은 색을 다 메워야 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화자입니다. 그때 그 노래 참 재밌는 또 가사인데 또 오랜만에 들려드린 것 같고요. 1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출석 체크들 보내주고 계신데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거든요. 정인 또 피처링 BGC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그래 나를 믿자라는 곡이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피처링 비지 그래 나를 믿자 듣고 오셨습니다. 1419번님께서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하반기 따로 뭐 계획은 없지만 지금처럼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또 하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거창한 목표 그것도 물론 좋지만 큰 틀에서는 건강하고 무탈하고 조금은 지루해도 실망하지 않고, 예,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도 하반기에는 어지간하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예, 2026년 하반기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한 이제 2026년의 반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Fly to the Sky 노래를 또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라는 곡이

근데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한 요즘에 한두 분 정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가 뮤비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뮤비가 다른 노래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드라마 형식이긴 했는데 약간의 좀 반전이 있었던 그런 뮤비로 또 화제가 됐었던 노래죠. Fly to the Sky의 그렇게 됐어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키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3, 4부에서는 강현 리포터와 함께 퀴즈헌터 또 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Fly to the Sky가 부릅니다. 그렇게 됐어.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이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이것을 우주선에 실어서 달나라로 보내겠다며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이것은 무게가 가벼워서 배송에 문제없다고도 말하며 미국 대표팀에게 내건 우주급 공약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니폼, 2번 우승 트로피, 3번 축구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미국이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이것을 우주선에 실어서 달나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은요 지연 씨의 노래입니다. 또르르라는 곡을 힌트 송으로 들고 왔는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 또르르르 뭐 대구르르 약간 요런 말하고 잘 붙거든요. 예, 정답 아시겠죠? 얼른 보내주시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 띄워드립니다. 또르르.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지연 씨의 또르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이것을 우주선에 실어 달나라로 보내겠다며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가벼워서 배송에 문제없다고 하며 미국 대표팀에게 내건 우주급 공약의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니폼, 2번 우승 트로피, 3번 축구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약간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첫 번째 힌트송에서 이 또르르, 또르르와 뭐 대구르르 이런 단어하고 잘 붙는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강력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클론 또 피처링 엄정화 씨 발로 차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힌트송을 좀 찾아볼까 하고 사실 시간을 좀 드렸거든요. 아 근데도 이거만한 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유니폼, 2번 우승 트로피, 3번 축구공. 미 항공 우주국 나사가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이것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클론 피처링 엄정화 발로 차.

클론 피처링 엄정화 발로 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축구공이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나사가 2016 북중미 월드컵을 이미 뭐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피파 공인구를 이미 보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표팀이 우승까지 한다, 그러면은 축구공을 이제는 우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요. 다만 이 아이장먼 국장은 미국의 우승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은 알고 있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장먼 국장은 또 1971년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골프채와 공 두 개를 몰래 챙겨가서 달 표면에서 골프스윙 했던 유명한 일화를 언급을 하면서요. 우리는 앨런 셰퍼드를 능가할 것이다. 미국 대표팀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이 정말 달에 보내진다면 향후 또 수년 내 또 달 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 계획의 또 일환으로 또 그래서 이 과학 장비 등이 포함된 탑재체에 실려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밝혔다고 하고요. 이 미국이 그래서 월드컵에 우승을 하면은 축구공이 우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축구공 무게가 가벼워서 달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탑재체 안에 축구공을 넣을 공간을 무조건 마련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0863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축구공, 또 그리고 4773번님께서는 오랜만에 또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 자주 문자 보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 쉬는 날이 주말이라 라디오도 자주 듣지도 못하고 이번 주는 또 방학이에요. 아이들은 시험이라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네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오늘의 여유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또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근무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좀 자주 듣던 라디오도 근무하면서 현생에 지쳐서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방학이어서 또 오셨군요. 가끔 이럴 때라도 들러주시면 저희는 뭐 감사합니다. 또 푹 쉬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방학 그리고 휴가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4631번님 정답은 3번입니다. 비가 내려서 조금 시원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주셨고, 9991번님 또 8856번님도 축구공, 여름 휴가는 산과 강이 있는 춘천으로 오세요. 시원한

0: 계곡도 많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갑자기 또 피서지 추천을 해주셨어요. 춘천 좋습니다. 또 그리고 8109번님도 3번 축구공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한 춘천 더위 이겨내고 힘내세요 또 보내주셨고 8309번님 저는 강릉에서 강원FC 경기 열릴 때마다 구경 간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K리그 챙겨보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찐팬, 진짜 팬들이시죠. 이렇게 리그 경기를 챙겨보신다? 그러면 축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직관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예. 또 그리고 325번님, 축구공이요. 축구 좋아하는데 좀 아쉬워도 다음 월드컵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아들이 방학이라 둘이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근데 다음 월드컵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시안컵이 조만간 또 있다고 하던데요. 반년 뒤? 예,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뒤에 또 아시안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우승을 또 항상 우리나라는 목표로 하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또 감독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을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길게 봐서 좀 오래 함께 합을 맞출 수 있는 감독을 구해달라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5242번님, 4005번님, 또 그리고 5205번님도 축구공 맞춰주셨고요. 2212번님, 6914번님, 1940번님, 1189번님께서도 축구공. 1189번님의 문자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슬픈데 미국은 행복한 생각하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근데 축구 팬들은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 시간이 그래도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32강전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와, 이강 팀들이 많이 떨어졌던데요. 뭐 네덜란드, 독일, 일본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변의 이변이 막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번 월드컵인데, 지금 뭐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탈락과 동시에 텔레비전을 꺼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8856번님, 3969번님, 7426번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또 8109번님, 3514번님, 7376번님 등등등 2904번님도 축구공 맞춰주셨는데요. 아, 당첨자 역시 두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 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0: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블락비입니다. 난리나.

0: birthday now.
1: 블락비의 난리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6914번님 그리고 086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미스 A의 남자 없이 잘 살아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잠시 후 수요일 코너 강현 리포터와 함께 퀴즈헌터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0: 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바기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써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7: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9: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9: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시간입니다. 퀴즈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7월 1일 수요일에 오셨는데 2026년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됐어요.
1: 아, 벌써.
0: 네, 상반기는 뭐 어떠셨어요?
1: 상반기
0: 뭐 목표들이 많았는데
1: 목표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룬 것도 있고 네. 여전히 그대로인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0: 이룬 게 뭡니까?
1: 영어 공부를
0: 상반기
1: 좀
0: 결산.
1: 영어 공부를 좀 했고요.
0: 영어 공부.
1: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취득을 했고.
0: 오호.
1: 그리고 졸업을 했고.
0: 졸업도 했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끝이에요?
1: 그 건강이 살아 있다.
0: 건강이 살아 있고.
1: 그렇죠.
0: 목표가 갑자기 되게 1차원적으로 바뀌어 있다 많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1: 아니, 예. 저는 좀 이렇게 상반기에 많은 면접을 가고 싶었는데
0: 네.
1: 생각보다 공채 같은 게 많이 뜨지 않아서 좀 하반기에 좀 달려볼까 합니다.
0: 청년들은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네.
0: 빨리
1: 진짜.
0: 취업하고 싶은데 공채가 뭐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공채가 열린다고 해도 그게 내 자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1: 아, 진짜 요즘에 많이 뽑지도 않고 자주 뽑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떨어지면 그 뒤에 다시 도전하기까지 텀이 좀 있는 그런 게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죠.
0: 네,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는 시기긴 하잖아요.
1: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취준생들 화이팅!
0: 네.
1: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 시간을 좀 잘 쓰고 계신 거네요?
1: 일단 뭐 면접 답변 같은 거는
0: 네.
1: 그 제가 지금 면접 2차까지 갔거든요.
0: 네.
1: 두 개가 더 남아있는데
0: 어허.
1: 사실 이걸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몰라요. 근데 불러준다는 마음으로 다음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해야죠.
1: 근데 일단 뭐 불러주면 감사하고
0: 네.
1: 뭐 아니면 뭐 다음 하반기에 도전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7월쯤 되면 이제 피서지를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름 뭐 여행 계획이나 그런 거 좀 세우셨어요?
1: 저희는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여름 피서는 거의 선택지가 없어요.
0: 왜요?
1: 저희 강아지가 이제 세 마리가 있다 보니까
0: 어허.
1: 애견 동반 펜션, 애견 동반 뭐 캠핑장.
0: 아, 다 같이 가야 되니까.
1: 네, 이제 애견 동반이 되는 그런 곳에 수영장이 있는 곳, 거의 뭐 애견 펜션 이런 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0: 네.
1: 보통 또 그런 데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또 새 친구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1: 아, 같이 가야죠.
0: 약간의 조금 제약이 있네요, 그래도.
1: 그렇죠. 근데 뭐 바다 쪽이면 좋겠지만 아, 뭐 굳이 강아지들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네. 혹시 계획 네. 있으세요?
0: 저도 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그냥 하루하루 방송하면서
1: 아.
0: 여기가 사실 최고의 피서지거든요, 스튜디오가.
1: 아, 시원하죠.
0: 시원해요.
1: 너무 시원하고.
0: 예, 그래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예. 에어컨 있는 곳이 또 피서지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네. 또 오늘 또 퀴즈를 강현 리포터가 들고 왔는데 퀴즈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또 그런 근황 토크를 저희가 조금 나눴어요. 요즘에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1: 운전해야 되거든요.

0: 내가 지금 운전 연수도 받아봤고 연습도 해봤는데 이게 그때뿐이고 잘안 되거든요. 제가 이 차선 맞추는 게 너무
1: 아,
0: 어려워요.
1: 그냥 직진하는 그 순간도.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분명히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1: 네.
0: 옆에 타신 분이 느끼기에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1: 아, 그렇죠. 그렇게 되죠, 보통은.
0: 제가 이게
1: 네.
0: 본능적으로 제가 살려고 옆으로 붙나 봐요.
1: 면허는 있으시죠?
0: 아,
1: 아,
0: 당연하죠. 무면허는
1: 네.
0: 절대 아니고
1: 네.
0: 면허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뭐 내비를 본다기보다는 이 가운데를 맞춰가는 연습을 하면서
1: 네네.
0: 근데 이 춘천 MBC 오는 길이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1: 그래요.
0: 차도 많이 없고.
1: 뒤에 그 자동차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는 붙이셨나요?
0: 장난 아니게 크게 붙여놨죠.
1: 아,
0: 완전
1: 그래요?
0: 그 삐까뻔쩍하게
1: 네.
0: 초보 운전, 초보가 타고 있어요.
1: 아, 그두 개를.
0: 네.
1: 괜찮네. 잘하셨네요.
0: 당연하죠. 저는 처음부터
1: 그럼
0: 붙였어요.
1: 도로 위에 이제 운전 선배님들이 많이 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1: 아.
0: 오늘 느꼈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가고 답답하게 가니까
1: 네.
0: 저를 이렇게 가로지르셔서 다들
1: 네.
0: 가시더라고요.
1: 다들 그 다른 기사님들을 전제 좀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0: 답답하셔서. 근데 제가
1: 그러니까,
0: 생각해도
1: 예.
0: 저는 너무 느리거든요. 한 50으로 가거나 60이 최대예요,
1: 아,
0: 지금.
1: 60이 최대예요?
0: 근데 더못 가요.
1: 거의 경운기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1: 네.
0: 길 가다가 춘천 어디 강원도쯤에 한 60km가 최대인 차에 뒤에 이렇게 초보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접니다.
1: 강희열 리포터니까 이해 좀
0: 네.
1: 부탁드리겠고요. 자, 상식 퀴즈를 또 들고 오셨는데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약간의 그 전래 동화 퀴즈네요.
0: 전래 동화가 나오는 퀴즈인데 주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전주에 가면 특이한 도로명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전래동화의 배경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이 전래동화의 이름을 딴 도로명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콩쥐팥쥐로,
1: 콩쥐팥쥐로, 2번
0: 심청로,
1: 심청로, 3번
0: 흥부로입니다.
1: 흥부로. 자, 일단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야, 일단은 뭐 힌트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0: 네, 전주에 가면 특이한 도로명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전래동화의 배경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신데렐라라고 불렸던 이 전래동화의 이름을 딴 도로명은 무엇일까요?
1: 이 도로명은 무엇일까요? 1번,
0: 콩쥐팥쥐로,
1: 2번,
0: 심청로,
1: 3번.
0: 흥부로입니다.
1: 자, 일단 어렵거든요. 힌트 좀 주시죠. 힌트.
0: 제가 어릴 때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전래동화를.
1: 네.
0: 뭔가 그래서 엄마랑 좀 싸웠을 때 엄마 혹시 얘네 엄마야? 이렇게 대들기도 했던
1: 그렇게 대들어요?
0: 한번
1: 유식하게 대드셨네.
0: 그쵸? 좀
1: 네.
0: 약간 느낌 있게
1: 네네.
0: 엄마 혹시 얘네 엄마야? 뭐 누구의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1: 네네.
0: 그런 적이
1: 심청이 엄마야?
0: 있습니다.
1: 흥부
0: 흥부
1: 엄마야?
0: 엄마야?
1: 콩쥐팥쥐
0: 엄마야?
1: 엄마야? 그렇게.
0: 그랬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네. 강을 리포터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좀 대든 기억이 많나 봐요.
0: 갑자기 좀
1: 네.
0: 불효녀가 되는 것 같은데, 아, 좀 그랬던 것
1: 예.
0: 같아요.
1: 그래요?
0: 반성하겠습니다.
1: 예. 불효녀 대표라고
0: 대표까지.
1: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콩쥐팥쥐로, 2번 심청로, 3번 흥부로. 자, 보내주시고요.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전주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바로
0: 오.
1: 맞춰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힌트송 하나 주시죠.
0: 네, 오늘의 힌트송은요, 소녀시대의 G입니다.
1: G.
0: 네.
1: 소녀시대 G. 제목에 힌트가 있네요.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힌트송 소녀시대 G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콩쥐팥쥐로였습니다.
0: 콩쥐팥쥐로. 전주에 가면 콩쥐팥쥐로가 있군요.
1: 네, 이 콩쥐팥쥐의 배경이 소개됐을 때 전주성 서문 밖 30리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졌을 때 그 해당 이 앵곡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이곳이 콩쥐팥쥐의 배경이다 해서 콩쥐팥쥐로라는 도로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0: 어, 콩쥐팥쥐로.
1: 네.
0: 귀엽다.
1: 너무 귀엽죠.
0: 네네.
1: 너 오늘 어디가? 어, 나 오늘 콩쥐팥쥐로. 네. 너무 귀엽잖아요.
0: 콩쥐팥쥐로가 귀엽네요.
1: 그렇죠.
0: 어머니한테 콩쥐팥쥐 이야기를 하면서 대드셨던 거예요?
1: 어릴 때 엄마 팥쥐 엄마야?
0: 네.
1: 엄마 콩쥐 엄마야?
0: 몇 살 때?
1: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때요?
1: 그렇죠. 네.
0: 오, 그래도 나름 똑부러진 아이였구나. 그렇게 대드는 건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1: 그게 똑부러지다고 네. 하긴 좀 그렇고.
0: 논리적인데요?
1: 아, 약간 좀 네. 그런 거죠. 약간 저희가 생각해도 누가 나중에 제 딸이 저한테 엄마 팥쥐 엄마야? 콩쥐 네. 엄마야? 이러면 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0: 어떻게 어머니 반응은 어떻든가요?
1: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마는 그랬을 때마다 제가 두 배로 더 혼났기 때문에
0: 네.
1: 뭐 기억에서 제가 지우지 않았을까요?
0: 매를 버는 거죠.
1: 매를 벌렸죠. 그쵸. 어,
0: 버는
1: 그냥
0: 지름길.
1: 넘어갈 수 있는 것도
0: 네.
1: 한마디를 안 지기 때문에
0: 네.
1: 그랬지 않았을까.
0: 요즘은 대들진 않으시죠?
1: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0: 대드는데 재능이 있으시구나.
1: 재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죠.

0: 얼른 사실. 고치시길 바라면서 상반 재정계획의 하반기 목표를 그걸로 하시죠.
1: 아, 말 잘 듣기.
0: 네, 효녀되기.
1: 효녀되기.
0: 엄마한테 잘하기.
1: 아, 좋습니다.
0: 응원하도록 하겠고,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맞춰주셨습니다. 0202번님, 지훈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이래저래 일들이 많았었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목소리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 완주 이서에 잠깐 살았었는데 정답이 혹시 콩쥐팥쥐로 아닌가요?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일들이 사실 뭐 이렇게 닥치면 일상이 아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좀 바빠지면 라디오 뭐 챙겨 듣고 뭐 답 맞추고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0: 일상이 무너지니까.
1: 그렇죠.
0: 그래도 그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잘 또 정리를 하셨기를 또 바라면서.
1: 네.
0: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1005번님 1번 콩쥐팥쥐로네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또 2480번님 전 콩도 좋아하고 팥도 엄청 좋아하는데 왜 쥐를 붙였는지 쥐도 콩팥을 좋아하나 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왜 콩쥐팥쥐일까요?
0: 콩하고 팥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뭐
1: 아, 그 아버님께서
0: 조상님들께서 왜냐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하고 팥이 우리의 예전에 또 주식이지 않았을까?
1: 예. 그쵸. 아, 그래서 콩쥐팥쥐였구나.
0: 뭐 콩밥도 많이 먹고.
1: 되게 그럴듯한 네. 추론인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아는 게 제가 저도 없는데.
1: 근데 뭔가 지금 되게 그런 것 네.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0: 그럴싸한 방송입니다.
1: 그럴싸하군요.
0: 예, 8736번님, 6914번님, 1232번님께서도 1번 콩쥐팥쥐. 또 그리고 5205번님, 또 6233번님도 콩쥐팥쥐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0002번님 콩쥐팥쥐로 하시면서 원주는 로아노크로라는 특이한 이름의 도로명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아니,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도로명도 진짜 특이한데
0: 네.
1: 법원 쪽에 있는 그 도로명 이름이 법대로래요.
0: 법대로.
1: 네, 법대로.
0: 어, 법대로.
1: 그죠. 그런 재밌는 되게 네. 재치 있는 도로명들이 많더라고요. 이 로아노크로라는 뜻은 또 뭔지 궁금하네요.
0: 로아노크로.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유명한 슈퍼스타들의 이름을 따서 길이나 뭐 도로 앞에 붙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박지성 도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1: 어, 진짜요?
0: 축구 선수 박지성 도로.
1: 어디에 박지성 선수의 고향 쪽에 예, 있을까요?
0: 수원 쪽에.
1: 수원에.
0: 고향이 또 수원 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박지성 도로 그리고 박지성 쉼터, 지성 쉼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박지성 선수 팬인 분들은 여기 한 번씩은 꼭 가셨을 거예요.
1: 와, 근데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네. 딴 도로명에 있다는 게 좀 의미 있는데요.
0: 강현로.
1: 강현로. 어떤 네. 일을 해야 제가 강현로가 생길지.
0: 제 생각에 월드컵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박지성 선수처럼.
1: 아, 좀 네. 이게 높네요.
0: 엄청 높죠.
1: 너무 높네요.
0: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1: 안 되네요. 콩쥐팥쥐 정도로 유명해지던가 박지성 선수처럼 월드컵에 네. 나가는 거 아닌 이상
0: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1: 아, 그 앞에
0: 마당의 이름을 그냥 강현마당 이렇게 정해놓은 게
1: 그게 빠를 강현 수도 텃밭. 있겠어요.
0: 아,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강현 리포터가 나중에 어떤 위인이 되어 있을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렇죠. 제가 네. 만약에 뭐 도로명이 생긴다면
0: 제가 거기 갈게요.
1: 네. 한번 와주세요.
0: 거기서 이제 정희 공개방송 하는 걸로.
1: 아, 좋습니다. 강현로로.
0: 또 그리고 5863번님께서는 또 전주 사람인디요 하시면서 1번 콩쥐팥쥐로 또 맞춰주셨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1번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9381번님께서 강원도 속초 근처에 강현면이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1: 제가 뭘 안 했는데 네.
0: 거길 가세요.
1: 거기 네.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0: 그리고 주장을 하세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다니 속초시에서
1: 속초 감사하다.
0: 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현면.
0: 강현면.
1: 오.
0: 실제로 속초 자주 가시지 않나요? 자주
1: 갔었죠. 작년
0: 갔었구나.
1: 재작년에. 아. 근데 강현면은 네.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오.
0: 한번 가시길.
1: 네, 제가 한번 네.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0: 이번 가보시죠.
1: 가보겠습니다.
0: 자, 당첨자 한 분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헌터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586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0: 토끼야, 잠깐만!
1: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0: 뭐 하는 거야?
1: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0: 흰색만 밟는 거야!
2: 토끼야, 하지 마!
1: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5: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키즈헌터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6번님께서도 낙산사 있는 곳이 양양군 강현면이에요. 라고 또 하셨고 1419번님도 김광석 거리도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대구에 또 있죠. 또 그리고 4629번님께서는 로아노크로는 원주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 이름입니다 하시면서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6: 아니 재밌는 도로명이 진짜 많네요.
5: 강현씨는 진짜 여기 낙산사 있는 쪽 가시면 되겠다.
6: 네. 제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저 낙산사 가본 것 같거든요.
5: 갔을 거예요.
6: 갔는데 이게 제가 주의 깊게 못 봤나 봐요. 네. 한 번 더 가봐야겠어요.
5: 그렇죠. 사실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주소를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으니까 사실 저희가
6: 저 막 도로명을 보고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몰랐는데
5: 택배 보낼 때 아니면 사실
6: 그쵸 그쵸 네네. 도로명 검색할 때 아니면 못 보는데 한번 또 다시 이번 기회에 가보고 인증샷 좀 찍어봐야겠어요.
5: 그래요. 그 표지판 같은 데 앞에서 네. 강현
6: 나다
5: 나의 뿌리로 왔다 하면서 하나 사진 찍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키즈헌터 두 번째 상식 퀴즈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 바로 나갑니다.
6: 네, 장마철에는 옷장 속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인터넷에는 이를 없애기 위해 옷을 이곳에 넣어두면 된다는 민간요법이 종종 소개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곰팡이 제거보다 성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5: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6: 세탁기.
5: 세탁기. 2번
6: 냉동실.
5: 냉동실. 3번
6: 전자레인지입니다.
5: 전자레인지. 이 곰팡이 제거를 위해서 이곳에 넣어두면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6: 그렇죠.
5: 근데
6: 근데 일부 맞기도
5: 일부
6: 한데
5: 맞긴 하지만
6: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해요.
5: 아니다.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6: 네, 장마철에는 옷장 속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인터넷에는 이를 없애기 위해 옷을 이곳에 넣어두면 된다는 민간요법이 종종 소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곰팡이 제거보다 성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5: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6: 세탁기.
5: 2번
6: 냉동실.
5: 3번
6: 전자레인지입니다.
5: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세탁기냐 냉동실이냐 전자레인지냐 힌트가 필요합니다.
6: 또 요즘에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5: 이거 없으면 안 된다?
6: 이 계절에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5: 이 계절에 이게 없으면 힘들다?
6: 저는 가끔 네. 너무 더울 때 네. 이렇게 막 에어컨을 켜더라도 네. 당장 시원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등짝 스매싱을 맞을 각오를 하고 네. 잠깐 거길 열어요.
5: 열어서?
6: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쉽니다.
5: 아, 그러면은 얼굴이 시원해지나요?
6: 싹 시원해지죠. 순간적으로.
5: 아, 세탁기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냉동실 문을 열고 얼굴을 싹 넣느냐 전자레인지 문을 여느냐.
6: 그쵸.
5: 느낌 옵니다.
6: 느낌이 오실 거예요.
5: 여름에 한정이죠? 여름 한정?
6: 여름 한정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딱 가끔 그렇게 하기 네. 좋을 때예요.
5: 어렸을 때 많이 혼났겠다. 현 씨. 예? 엄마한테
6: 많이
5: 대들고.
6: 혼났죠. 많이 혼났죠. 냉동.
5: 네.
6: 오.
5: 뭐 하십니까? 네. 일단 뭐.
6: 이게 네.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네,
5: 네. 끝이에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6: 아니요. 제가 근데. 네. 지금 뭐 되게 당황했거든요.
5: 네.
6: 근데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5: 많이 혼나셨겠어요 어렸을 때.
6: 많이 혼났죠. 지금

0: 지금도 보세요.
1: 대들기도 하고
0: 실수도 하고
1: 이곳을 열고
0: 뭐 실수도
1: 지금처럼
0: 하고
1: 지금처럼 실수도 하고
0: 아, 진짜
1: 얼굴 빨개지고
0: 정말 예. 여러 가지 합니다.
1: 저는 이런 실수가 나올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할 걸. 얼굴 좀 보셔야 되는데.
0: 지금
1: 청취자분들도
0: 여기 네. 되게 시원하거든요. 에어컨 네. 때문에.
1: 덥죠?
0: 땀이 네. 인중에 지금 땀이 느껴져요.
1: 거의 매운 라면 먹었을 때처럼.
0: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거의 네. 그 매운 떡볶이 최고 맛으로 먹은 그 느낌이에요.
1: 좋습니다. 제가 말을 더 이상 시키지 않을게요.
0: 아, 네.
1: 1번 세탁기, 2번 냉동실, 3번 전자레인지고요.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아, 네. 힌트송. 오늘의 두 번째 힌트송은요. 있지 유나의 아이스크림입니다.
1: 아이스크림. 강력합니다.
0: 강력하죠.
1: 자, 아이스크림 띄워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역시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유나 아이스크림 듣고 오셨습니다. 힌트송 들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2번 냉장고였습니다.
0: 냉동실. 네, 문제가 근데 저한테 주신 거랑 좀 다르네요.
1: 그쵸, 제가 울면서 살짝 바꿨어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0: 바꾸셨구나.
1: 그렇죠. 이 글자만 내용은 비슷하고.
0: 네, 그 정답은 냉동실이었는데 오랜만에 또 강현 리포터가 정답 발설을 했습니다.
1: 아, 제가 또 이제 저의 썰을 좀 재밌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네요.
0: 그렇죠. 발설을 하기도 하고.
1: 제가 하고 네, 싶었던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냉동실 문을 이렇게 잡고 네, 그래도 가만히 잡고 있으면 심심해요.
0: 아, 심심해요?
1: 그 잡고 살짝 기대가지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 아, 그 매달린다고?
1: 그렇죠.
0: 아, 그 정말 어릴 때 아이들이 하긴 하는데.
1: 그러니까 어릴 때. 네. 어릴 때 그랬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그래도 냉동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네. 냉동고까지 안 나오고. 네.
0: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 근데 매달리면 그 장난기 많은 친구들이 매달리면 그 문짝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1: 아, 그 정도로는 네, 안 했고 좀 살짝 매달리는 정도?
0: 살짝.
1: 요즘에는 뭐 네, 더우면 가끔 이렇게 뭐 찾는 척하면서 이렇게 열어놓고.
0: 아, 그래요?
1: 쭉 보고. 와. 아, 없다.
0: 아, 정말 아직도 그 소녀 같은 게 있구나.
1: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마음만은 네, 몇 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0: 7살?
1: 14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살? 속으로
0: 14살이

0: 이게 원래는 그 민간요법상으로는 냉장고에 일주일을 냉동고에 일주일을 넣어두면 뭐 곰팡이가 사라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1: 오.
0: 그거는 아니고 곰팡이가 심해지기 전에 이렇게
1: 네.
0: 넣어두면 곰팡이가 억제되고 이게 곰팡이가 있을 때 그냥 빤다고 얼룩은 없어지지만 냄새가 남는데요.
1: 네네.
0: 근데 일주일 정도 넣어뒀다가 빨아서 바짝 말리면 그 꿉꿉한 곰팡이 냄새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장마철도 오니까 옷에 곰팡이가 생기셨으면 일주일 정도 넣어놨다가
1: 네.
0: 깨끗이 빨고 또 바짝 말리면 또 다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냉동실이었고요. 자,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36번님, 3976번님, 냉동실, 또 3650번님은요. 저 어디선가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해봐야겠네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0: 네, 3969번님, 이번 냉동실 하시면서 예전에 친구 아들이 덥다고 밤새 냉동실 문 열어놓고 자서 친구가 화가 나서 아들내미 손바닥으로 때려줬다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1: 아이고야.
0: 와, 근데 저는 진짜 막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 네.
0: 10초 정도거든요.
1: 10초.
0: 10초 정도. 왜냐면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요. 오래
1: 그렇죠.
0: 열어두면.
1: 네네.
0: 근데 이거 밤새 열어놓았다는
1: 와.
0: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1: 삐삐삐 소리 때문에 자기 힘들 텐데.
0: 이거 진짜 힘들 텐데.
1: 네.
0: 네, 해내셨네요.
1: 그걸 해내시네요.
0: 저보다 한수 위의 분을 만났습니다.
1: 뭐든 하실 분일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또 그리고 7426번님, 9724번님, 냉동실, 또 그리고 9272번님도 더운 날씨에 냉동고에 얼굴 넣으면 진짜 시원하죠. 어머니한테 혼난 생각 나네요 하시면서 어떤 비슷한
0: 다들
1: 경험들
0: 이렇게 한
1: 있으시죠?
0: 번씩 혼나보셨을 거예요.
1: 너무 더울 때는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좀 표현한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더워서 꼬마가 막 달려와서 냉장고 이렇게 확 열고.
0: 그쵸. 밖에 너무 더웠을 때그한 번에 오는 그 냉기. 그거 진짜 10초만 맞아도 금방 땀이 식거든요.
1: 네.
0: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또 그리고요.
0: 네, 1723번님. 후디 냉동실이요 하시면서 덥고 습한 날씨에 지쳐가는데 작년에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한 울 둘째가 삼땡 전자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1: 와우.
0: 막 소리쳐 동네방네 자랑하고파요. 너무 기뻐요 하셨습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세상에
1: 너무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아니, 작년에 장학금, 그리고 올해는 삼땡전자 합격.
0: 네.
1: 대단하십니다.
0: 와, 너무
1: 네.
0: 축하드리고요.
1: 엄청 모범생이신가 봐요.
0: 바로 작년에 장학금 받고 올해 취보를 했다면
1: 네.
0: 대단한 분이 아닐까?
1: 그러니까요.
0: 요즘 이렇게 어려운 취업 시장에.
1: 공백기 없이 이렇게 졸업 후에 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사셨을지가
0: 그니까요.
1: 생각이 되기도 하고.
0: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동네방네 현수막 걸고 자랑을 하셔야죠. 네.
0: 현수막도 거셔야 되고 친구분들 만나셔서 커피도 한 잔씩
1: 네.
0: 이렇게 사시면서 막 자랑도 하셔야죠, 이제.
1: 맞아요. 옛날 같으면은 마을에 정말 잔치였어요, 이런 거는.
0: 그쵸.
1: 또 그리고 1940번님, 보이는 라디오 대찬성이요. 강을 리포터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보라가 아닌데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데 하시면서 하트도
0: 아유,
1: 보내주셨어요.
0: 이걸 또 그렇게 좋게
1: 네.
0: 말씀해 주시다니 제가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당첨자 한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419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헌터. 이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영국으로 갑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0: 네, 과거 영국에는 알람 시계가 귀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는 노커업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긴 막대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일부는 긴 관을 이용해 이것을 창문에 쏘아 잠든 사람을 깨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은행,
1: 은행, 2번
0: 완두콩,
1: 완두콩, 3번
0: 돌입니다.
1: 돌. 자, 문제 재밌네요. 한번 다시 알려주시죠.
0: 네, 과거 영국에는 알람 시계가 귀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는 노커업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0: 1부는 긴 막대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일부는 긴 관을 이용해서 이것을 창문에 쏘아 잠든 사람을 깨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은행,
1: 2번
0: 완두콩,
1: 3번
0: 돌입니다.
1: 문자 샵 1533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이것을 창문에 쏴서 잠든 사람을 깨웠다.
0: 그렇죠.
1: 힌트 있을까요? 힌트? 힌트 송으로 바로 가보시죠.
0: 네, 오늘 힌트송 제가 살짝 그 느낌 있게 말씀드릴 텐데
1: 네.
0: 오늘의 마지막 힌트송은요. 이 아이의 1, 2, 3, 4.
1: 어우, 되게 귀엽게 잘
0: 그쵸?
1: 준비하셨다.
0: 1, 2, 3, 4. 아니,
1: 원래 근데 복싱하시는 분들은 원투라고 안 해요.
0: 원투 하잖아요.
1: 원투, 원투.
0: 그쵸.
1: 원투 이렇게 하시고.
0: 그니까요.
1: 복싱 하셨나 보다. 자, 힌트송입니다. 이하이의 1, 2, 3, 4 띄워드리고요. 1번 은행, 2번 완두콩, 3번 돌. 역시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정오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8: 정답은요 2번 완두콩이었습니다.
7: 완두콩으로 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 쏘는 거예요?
8: 그렇죠. 좀 높은 창문에는 와. 고무관, 파이프관 같은 거를 통해서 완두콩을 네. 넣고 네. 입으로 후 분대요.
7: 와.
8: 되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네. 그 보통 여자 분들이 이 노컵 직업을 할 때 나무 막대기로 두드리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완두콩으로 톡톡 쏴서 깨우셨던 분들도 있다고 해요.
7: 와, 폐활량 좋으셔야겠다.
8: 그게 꽤 멀리 나가야 되는데.
7: 그러니까요.
8: 대단하신 것 같아요.
7: 와, 근데 이 노컵이라는 직업이 과거 영국에 있었구나. 알람 시계가 그때 귀했어요.
8: 네, 이때 알람 시계를 이렇게 개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와, 너무
7: 그렇구나.
8: 비싸서.
7: 네.
8: 근데 이게 또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여성 노동자 분들 중에 이 노컵이라는 직업을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든 노동자들을 마을에 있는 분을 다 깨워 주셨다고 해요.
7: 네.
8: 그래서 이분이 못 일어나면
7: 노컵이 못 일어나면
8: 단체로
7: 그러니까
8: 못 나가요.
7: 단체로 그냥
8: 단체 지각.
7: 단체 지각이다.
8: 그렇죠.
7: 와, 노컵 배정을 또 잘 받아야겠네요.
8: 잘 받아야죠.
7: 만약에 뭐 늦잠을 좀 자는 분이에요, 노컵 중에서.
8: 지원 못 하죠, 그러면.
7: 아, 그럴 수 있겠네.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좀 아침잠이 없어야겠네.
8: 아침잠이 없고 네. 잠귀가 밝고
7: 아, 그러네.
8: 그런 분이셔야 되지 않았을까?
7: 와, 이거 되게 재밌는
8: 재밌죠.
7: 이야기인데요?
8: 네.
7: 와,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8: 네, 남성분들은 그래서 엄청 긴 막대기로 창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다니셨대요.
7: 어,
8: 신기하죠?
7: 되게 신기합니다.
8: 이런 직업 좋을 것 같긴 합니다.
7: 되게 보람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마을의 사람들 다 출근시켰다.
8: 그쵸. 이 마을의 출근과 그런 산업을 내가 책임지는.
7: 그러네.
8: 멋있긴 한 것 같습니다.
7: 어, 노컵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아, 문자 소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4005번님 역시나 문제 난도가 좀 있나 했는데 힌트 답을 딱 주네요. 정답은 완두콩. 또 그리고 강을 리포터의 이 힌트송 센스가 넘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8: 오.
7: 완두 1234 하셨고 또
8: 네.
7: 그리고요.
8: 그리고 또 3969번님께서도 2번요 하시면서 힌트송 찰떡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4877번님 정답 2번 완두콩 하시면서 어릴 때 냉장고 있던 친구 집이 엄청 부러웠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하셨습니다.
7: 네, 그러니까요.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완두콩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또 선정을 했습니다. 당첨자는요. 214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8: 축하드립니다.
7: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8: 오늘도 다 전 마지막 문제 이렇게 다 재밌어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
7: 1, 2, 3, 4.
8: 네, 너무 즐거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7: 네.
8: 다음 주도 또 제가 재밌는 힌트송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장마가 곧 온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더위 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네, 알겠습니다. 강을 리포터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슈퍼주니어의 블랙 수트 띄워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예, 1, 2, 1, 2. 또 파이팅 넘치는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제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십니까? 7월의 첫날, 2026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리고 두댕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와우, 이렇게 특별할 수가 있을까요? 짧지만 아주 굵게 이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7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는 출산휴가 떠나신 DJ 안영미님을 대신해서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자리를 맡게 된 가수 이무진입니다. 6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7월이에요. 와, 달수로 치면 두 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뭐 누군가는 억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너무 특별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주루미님께서 와, 스무디와 함께 2026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함께 시작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7110님께서 스무디 오늘 또 출첵합니다. 10일째 되니 한결 여유가 넘치시네요. 오늘은 광고 나가기 전에 멘트 안 잘리시겠죠? 아, 맞아요. 제가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멘트 잘리고 말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럼 제가 여유가 생겨도 계산적이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멘트보다 광고가 중요하니까요. 웃기네요. 네, 9989님께서 벌써 7월이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 월급날이거든요. 뭐 받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별로 안 남았지만. 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야

이 여유자금 부족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카드값을 낼 수 있는 월급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긍정적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게 월급이 적었어 봐요 지금보다 더 슬프지 월급 받으신 거 뭐 매달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매달 그렇듯 축하드립니다 5949님께서 5949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사연을 읽히는 것 같아요 7월의 첫날이자 보라로는 마지막 날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일하는 중이지만 대놓고 봐야지 팀장님 저 이거 보고 열심히 일할게요 오늘은 봐주기 맞아요 다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당장 보이는 라디오 보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도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좀 말씀 편하게 이제 문자 툭 듣고 싶은 노래도 툭 가볍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두댕이들이랑 저랑 깨알같이 수다 한번 떨어봅시다 무슨 얘기로 떠들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전에 아주 아주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갑니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올품, 알레스 아우토, 3일제약,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토익,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 꼭지,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찌는 백화스 토익은 해클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투즈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열흘쯤 되니까 저도 추천곡을 좀 빠르게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곡 추천하고 가고 싶은데 음율의 반비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행복은 누군가에게 누구나에게 이제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애초에 한정돼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쟁취하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수가 떨어진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노래의 화자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조차 누군가의 몫을 훔쳐가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오늘만큼은 난 행복하고 싶다. 네가 불행하더라도 나는 이 세계에서 당신의 행복을 빼

빼앗아 오늘만큼은 살아있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나약한 이의 행복하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아, 행복이 한정된 자원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이 음악 속에서 화자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상대에게 미안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싶은 나약한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와, 음율이라는 팀이 아주 한국에 잘 없는 동양적인 밴드 사운드를 열심히 이렇게 알리고자 힘쓰는 팀으로 저는 느껴져서 예전부터 잘 들어왔는데 스페셜 DJ 맡은 김에 한번 틀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음율의 반비례.

음율의 반비례 들었습니다. 야, 가사 죽이지 않나요? 살아있는 것조차 누군가의 목소리를 훔쳐가는 거라면 아 행복할 자격 없나?

죽인다. 와, 진짜. 와, 계속.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야, 아, 죄송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이온 문자들을 봤는데 제 추천곡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권민정님께서 어머 저 음율 진짜 좋아하는데 두 대에서 듣다니 너무 좋아요. 송지영님께서 멜로디 진짜 동양적이네요. 재밌는 곡 추천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된 소스 악기들이나 그 악기들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 사용된 이펙트들이나 굉장히 동양적이고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쉼표 행복할 자격 없나 이런 가사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즐겁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극다수지만 그 속에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있는 소녀를 지켜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보면서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그 소녀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이 진짜가 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의 행복을 훔쳐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래라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슬아님께서 오늘은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복직했거든요. 와우! 너무 떨렸는데 꽃도 받고 환대도 받으니 긴장감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잘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받은 그 꽃과 환대가 절대 창피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5070님께서 저희 지역은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맑게 개었어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던데 스무디는 장마 대비 꿀팁이 있나요? 저는 우선 자동차 앞유리 유막 제거하려고요. 유막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오면 뿌옇게 앞이 안 보이거든요. 장마 대비! 저는 장마 좋아해요. 이 뭐라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유막 이런 거 제거는 당연히 꿀팁인데 저는 장마철이 되면은 일부러 우산을 갖고 나가도 비가 세차게 내릴 때 우산을 늦게 펴곤 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그냥 시원해서요라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장마 기대됩니다. 네, 다들 장마 대비 잘하시길 바랄게요. 0624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은 처음 보내봐요. 저는 어제 퇴사한 기념으로 지금 남양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보내주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절대 후회 없는 시간들 보내실 것 같네요. 퇴사 축하드립니다. 0258님께서 스무디 추천곡 계속 기대됩니다. 어제 들려주려다 실패하신 곡도 들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제 들려드리려다가 실패한 노래는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떤 곡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06이사님께서 이제 퇴사한 기념으로 남양주 드라이브를 즐기고 계시다고 하는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백넘버라는 밴드 다들 아시죠? 몇 개월 전에 성시경님께서 일본의 한 예능에 출연해서 히로인이라는 노래를 커버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이 바이럴 된 영상이 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인 백넘버가 2020년이었나요? 일본은 또이땀 흘리면서 스포츠가 굉장히 이 단결력이 강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물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만의 어떤 하나됨이 굉장히 짙은 국가잖아요. 그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뭔가 상징적인 대회들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백넘버에게로 어떤 한 선수 준비생 혹은 선수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래서 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을 것 같은데 그 편지를 하나 받고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음악에 담아내는 이 정도 위로뿐이라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백넘버의 수평선 듣고 올게요.

두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백넘버의 스위헤이센, 수평선에 이어서 뉴진스의 디토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9358님께서 무진씨 추천곡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노래 같아요.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채로운 맛이 느껴지는 추천곡이네요.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백넘버의 수평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전국 고등학교 체육대회인 사실상 일본을 대표하는 체육대회인데 인터하이라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인터하이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대회를 몇 년간 준비했던 학생들의 편지를 받은 백넘버가 위로의 말 대신에는 음악인이니까 음악으로 자신의 견해를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탄생한 노래라는데요. 이 노래에서 정말 소름 돋는 점은 마지막까지 힘내라, 할 수 있다 등의 응원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넌 해낼 수 있어 등의 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응원의 말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행동에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남기는 명곡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구제데이트 스페셜 소피 마르소 이무진입니다. 2부 시작됐고요. 아, 네. 이게 제가 소피 마르소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노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 강혜진님께서 어머 You Call It Love라니, 이 명곡을 선곡하다니 역시 무디 선곡 센스 최고예요. 첫 소절이 흐르는 순간부터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심장이 말캉말캉해져요. 오늘 오후를 이렇게 예쁘게 물들여서 고마워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 약간 감동파괴긴 하지만 제가 화장실 가는 걸 이제 피디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틀었습니다. 네, 6322님께서 소피 마르소 만나러 가신 사이 소피 마르소 주연 영화 OST 계획하신 거죠? 너무 좋았어요. 네, 피디님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피 마르소 주연의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동명의 OST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댕이들 만나서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침 방송 진행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인 거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딱 정했습니다. 열흘째니까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만난 지 열흘째고 그 사이 제법 친해졌다고 느껴지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디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못 얘기한 거. 실은 뭐 제가 누구 좋아해요. 뭐 저는 통장 잔고가 얼마예요. 혹은 저 통장 잔고가 얼마예요. 뭐 이런 어떤 슬픔과 자랑 뭐 기타는 다 좋고, 앞에 가는 사람 어깨에 애벌레 붙었어요. 이런 거. 되게 작은 것부터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우리 제법 친해진 사이니까 말할 수 있는, 자, 두댕이 분들께서 과연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를 들어야겠죠? 이 노래 화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찔러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이제 말할 수 있어 하고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제 노래죠.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고요. 우리 이제 열흘이 됐잖아요. 제가 진행을 한 지. 두댕이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떤 얘기가 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봅시다. 오! 시작부터 세네요. 이혜민님께서 남편한테는 비밀이지만 제 주식계좌 이익이 50%가 넘었어요. 와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니 남편한테는 비밀인데 왜 저한테는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용돈이라도 주실 겁니까?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뭐 올바른 투자하셔서 이제 예 이익으로 마무리하시길 화이팅. 왜냐면 50% 넘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요. 단기면은 50%에서 빨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7330님께서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되는데 저 퇴직하고 기분전환 겸 펑펑 썼더니 이번 달 카드값 400만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기분전환을 어디까지 하셨길래 카드값이 400만원이 나와요. 아니 뭐 아니죠 경험이죠. 퇴직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뭐 언젠가 또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또 쓴 거겠죠? 몰라요.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 뭐 뒷일 감당하고 다시 뭐 열심히 그거 하면 되죠 왜? 화이팅! 그래도 기본전환 잘 됐겠네요. 400만 원이면. 자 5070님께서 주식 마이너스 된 사람 저예요. 지금 마이너스 10%. 근데 점점 회복 중인 거라는 사실. 원금 회복하고 수익 내서 진정한 킹개미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케이.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주식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저 주식 잘 몰라요. 자 김은실님께서 난 발가락이 안 예뻐서 운동화만 신어요. 나도 쪼리나 샌들 신고 싶다요. 아 어떤 마음인지 알죠. 이 아 뭐 뭔지 알아요. 저도 신발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한때 뭐 뭐라 해야 되지 7부 반팔이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약간 7부 반팔 있잖아요. 스트라이트 도 좋고 막 기타 등 막 오버핏도 좋고 그냥 7부 반팔이 너무 예뻐서 입고 싶은데 제가 막 뭔가 핏이 사는 7부 반팔 입었을 때 핏이 사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에 너 안 어울려 그거 신지 마 그거 입지 마 하면 한기로 흘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신고 싶으면 마음껏 신으십시오. 쪼리나 샌들. 근데 쪼리는 발가락 까져가지고 저는 싫더라고요. 네, 9097님께서 사무실 책상에 얹어둔 과자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용의자 명단을 메모해봤어요. 결국 과자는 못 찾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지만 지금 제 눈에 직원들 모두 범인으로 보이네요. 범인 잡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니 뭐야. 용의자라고 불릴 만큼... 에 사건은 아니지 않나요? 과자가 사라진 게 본인이 먹었진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빨리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1960님께서 해외 출장 간 남편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 라면으로 찬밥으로 대충 때워서 엄청 편했는데 저녁부터는 열심히 식사 준비해야 해요. 고생한 남편이 들으면 섭섭해할 거니까 여기에만 밝혀요. 아이고 그쵸 이게 또 나 혼자 있으면 사실 그냥 대충 배만 채우고 다른 할 일 하면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고생했다고 또 좋은 밥 차려주고 이러는 게 때때로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걸 원해가지고 제가 이 코너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주식 얘기만 나와서 여기에만 이제 그 힘든 마음 털어놓으시고 고생한 남편분 들으시면 아무래도 섭섭해 하실 테니까 네. 아, 좋은 저녁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데 열심히 했는데 고생한 남편분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거대로 또 약간 이 개운하고 후련하고 뭔가 좀 좋은 뿌듯하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구혜영님께서 스무디도 두댕이들한테 비밀 얘기 해주시죠. 보내주셨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선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추천곡을 준비할 때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영국 팝 들었다가 다크한 음악 들었다가 뭐 미국 옛날 한국인이 사랑한 올드 팝 들었다가 일본 음악 들었다가 중화권 음악 들었다가 삼바 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야인 동양 음악 위주로 이제 맞춰봤어요. 그냥 뭐 딱히 막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 선곡 컨셉을 고민했다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은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질 때는 한 컨셉을 잡고 좀 밀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또 이 두 대에서 스페셜 DJ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장이죠. 팝음악은 원래 다들 많이 들으시니까 동양음악 위주로 좀 더 소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우리 과연 어디까지 터놓을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추의 고백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0: 사회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두댕이들과 제가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도윤서님께서 너무 풋풋한 고백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끝끝내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위해 선물만 전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선배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디서도 말 못했습니다. 무진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 현대에서는 아직 시간을 되돌릴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선배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도윤서 씨에게 나의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오빠로 영원히 남게 되어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연애와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가 대학 선배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랑했다면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순간까지 찾아오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었을까 혹은 그냥 풋풋한 나의 첫사랑이었을까의 고민을 잘 해보시고 소중한 추억이 된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아까 수평선 같은 위로를 드리게 되네요. 받아들이십시오. 어쩝니까, 결혼했다는데 와서 이혼시킬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7836님께서 저의 TMI입니다. 4년 전에 만난 전남친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 많이들 하시네요. 제가 먼저 갈랬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헤어지자 했는데 에잇. 너무 귀여운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만난 전남친보다 내가 먼저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만난 전남친은 그 4년의 시간만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을 거고 뭐 어떤 연애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전남친은 쓰레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이 헤어지자 하고 우리 7836님께서는 더 뭔가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두댕이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선희님께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 남편이랑 동갑이에요. 호적을 좀 늦게 올려서 제가 동생인 줄 알고 있어요. 연애할 때 오빠 소리가 좋다길래 그냥 그런 걸로 하고 아직도 말 안 했거든요. 평생 제가 동생인 줄 알겠죠? 남편아, 누나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보내주셨어요. 와우. 호적을 좀 늦게 올려서. 야, 그러면 사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동생이 맞긴 한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동시간 동일하게 태어났다. 동갑해에 태어났다. 와우. 이거는 이제 야, 저한테만 말씀하시길 잘했네요. 남편분이

0: 또 연애할 때 오빠 소리가 좋다. 이 남정네들 오빠 소리 좋아하는 애들 진짜 못 끊어요 그거. 그냥 제 주변에 있거든요. 어떻게든 오빠 소리 듣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가 연상 취향인데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아, 이 로망을 그냥 계속 충족시켜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한테만 고백하신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강민정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를 가져왔는데 저 사실 코로 리프도 잘 불어요. 애한테 말하면 학교 가서 얘기할까봐 여기에 몰래 얘기해요. 진짜 비밀이에요. 네, 와우. 엄청 TMI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를 가져왔는데 사실 강민정님께서는 코로 리코더를 잘 분답니다. 아니, 아싸리 당당해지는 거 어때요? 아이가 학교 가서 막 리코더 막 실력 가지고 유치하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했었는데, 야 내가 더 잘해, 아니야 난 이 노래도 연주해 하고 싸울 때, 됐어 우리 엄마는 코로도 리코더해 하면 약간 아이 좀 약간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이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3부 시작됐고요. 0530님께서 스무디 선곡 진짜 고심하신 게 느껴졌어요. 사실 영미 언니 빈자리가 잠깐 안 느껴지네요. 영미 언니한테는 진짜 비밀이에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곡 하나 더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평선에 대한 좋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 더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더 한국적인 위로에 가깝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쪽에 가까운 호시노겐의 아이디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데 거기서 하나의 매개체를 잡아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거창한 꿈이 아닌 그냥 삶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나답게 살 수 있다 라고 아주 경쾌한 리듬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뭐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된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특정 드라마,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고뎀 속에서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결국 성공을 시키는 작은 꿈을 가진 드라마의 OST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배부름이라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호시노겐의 아이디어 듣고 오시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안영미 DJ님께서는 지금 출산여가 떠나셨고요. 자,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죠. 자랑을 해도 좋고 난 이게 못났다 라는 고백도 좋고 말해서 후련해질 얘기라면 전부 환영합니다. 첫날에 제가 라디오 첫날에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좀 약간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멘트할 때마다 아,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술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댕이들의 사연 볼게요. 이상민님께서 사실 몇 년 전에 휴게소에서 걸어가다가 모르는 사람 티에 핫도그 케찹 묻혔어요. 흰 티였는데 사과할 새도 없이 그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참 이 순간 당황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죠. 아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라디오 통해서라도 사과 드릴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휴게소에서 걸어가다가 몇 년 전이라고는 하는데 본인 티에 케찹이 묻은 걸 뒤늦게 알아차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나마 사과를 보내시니까 이 기운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랄게요. 유은정님께서 아이스크림 붕 땡 싸많고 10개 사놨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길래 냉동실 깊이 숨겨놨어요. 히히 내가 먹을 거야 보내주셨어요. 붕 땡 싸많고 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처음부터 10개 다 숨겨놓고 드시지. 또 이 약간 뭔가 이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오오님께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 저 큰언니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던져놓은 귀걸이 목걸이 세트 막내 동생이랑 팔아서 나눠서요. 근데 큰언니는 아직도 몰라요. 평생 비밀. 쉿. 어. 와우. 예, 네, 평생 비밀 하시죠. 아니 어쩌면 큰언니가 알 수도 있죠 사실. 근데 헤어진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으로 둔 걸 수도 있고 뭐 일단은 네 비밀 저도 시켜드릴게요. 김다선님께서 저 오늘 점심으로 비싼 일본식 카레 먹었는데요 언니 돈으로 먹었어요. 저 사실 통장에 돈 있는데 언니한테는 400원 있다고 거짓말치고 언니한테 사달라고 졸랐어요. 근데 언니는 아직도 제가 돈 없는 줄 알 것 같아요. 비밀. 에이 근데 400원 있다고 거짓말치면은 뻥인 거 알겠죠. 이 비싼 일본식 카레를 먹었다고 하는데 야 오늘 언니를 속이는 동생들이 되게 많네요. 이 대한민국 언니들 응원합니다. 1946님께서 저번 달에 남동생이 돈이 좀 생겨서 부모님 각 50만원 주고 언니 20, 저 40 줬어요. 와우. 그리고 큰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랬어요. 근데 두 대 다 말했네요. 키읔 보내.

해주셨어요. 아니, 보통 약간 나이별로 주지 않나요? 이 저 돈 생겼어요 하고 용돈을 주면 윗사람에게 주든 혹은 뭐 자녀분에게 주든 나이대로 주지 않나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았던 적은 있어도 그때도 되게 서운해했는데 저를 더 많이, 그러니까 동생을 더 많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저를 더 많이 주시면 주시지. 근데 왜 동생분이 이제 언니분께 더 덜 줬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더 예쁨 받는 언니인가 봐요. 자, 7787님께서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엄마예요. 겉으론 요즘 MZ식 다 이해한다 하면서 속으론 어쩔 수 없는 꼰대인가 봐요. 이번 주에 여친이랑 해외여행 갔어요. 처음엔 얘기 안 하고 갔었는데 제가 엄마의 촉으로 알아차린 뒤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갑니다. 이해해야 맞겠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막장 드라마 작가가 되고 있어요. 아이, 근데 이거는 뭐 MZ고 꼰대고 뭐 이거 요즘 이런 거 어차피 다 요즘 쓰는 말이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몰라요. 그 0687님이 아드님을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서 키우셨는지 몰라도 대학생 그런 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뭐 이 자녀분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완전 정신적으로까지 독립을 했다면 어머님께는 사실 입을 댈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아유 다 컸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께서 아직 대학생 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으시다면 그건 아직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너가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정신적 독립을 하고 네 여친이랑 어딜 가든 말든 알아서 하렴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막장 드라마 작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거 보면 아드님에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이제 등록금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 집세 자기가 내고 자기 살림 자기가 살면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면 아이 그거는 입 못 대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쉬워도 그냥 행복하게 살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한마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꼭 꼰대인가요? 여친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MZ가 아닙니다. MZ가 아닌 사람들도 여친이랑 해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 된다고 꼰대도 아닙니다. 아유, 쟤 근데 남의 집 얘기하느라 저도 말이 좀 조심스러워지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윤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어요. 아, 노래 진짜 너무 좋네요. 3676님께서 무진님 얘기 듣다 보면 심리상담 왜 받으러 가냐, 두대에서 스무디 얘기 들으면 되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냥 아는 선에서 뭐 입만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냥 라디오 스페셜 DJ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계속 볼게요. 0260님께서 연애 얘기 들으니 저도 얘기해야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30년 동안 여자친구 한 번 없는 쑥맥으로 알아요. 왜냐면 한 번도 말하거나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아빠 미안해, 나 20살부터 한 번도 연애한 적 없어. 연애 안 한 적 없어. 지금은 6년째 만나고 있어.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왜 아버님께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준 적도 없으실까요? 뭔가 애인 있다고 자랑하면 아버님이 그거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죠. 6년째 만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득하게 연애하는 타입이신 것 같은데 언젠가 아버님께 소개해드리는 날이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0049님께서 통장 잔고 얘기해도 된댔죠. 언니가 오늘 제 잔고를 보더니 불쌍하다며 현금으로 만 원을 줬어요. 월급 날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잔액이 지금 3,082원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샵 8,000번에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100원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통장 잔고에 30분의 1을 또 쓰셨는데, 야, 이 월급 날까지 기다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괜찮으신 거죠? 이거 문자를 굳이 보내셨어요? 그 저희 너튜브 무흐즈도 하고 미니로도 이제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00원을 더 쓰셨을까요? 아, 화이팅입니다. 월급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5070님께서 운전면허 사진 갱신하면서 원래 뽀샵하면 안 되는데 살짝 눈도 키우고 살

턱을 깎았어요. 그래서 비대면 본인 인증에서 한 차례씩 막히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도대에서만 밝힐게요. 여러분 운전면허 사진 뽀샵 금지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운전면허 어디 제출할 일도 없고 나만 보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계속 막히고 있다고 아마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겠죠. 아이고 그래도 고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76님께서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산 실내 바이크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채소마켓에 팔고 싶어요. 하 여기에만 말할게요. 아이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고로 내놓으면 아깝잖아요. 이 최대한 그 뭐지 동력 덜 필요하게 약하게 해서 타시면은 그냥 숨쉬기 운동이라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익명으로 온 문자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사둔 화장품이 많은데요. 제가 몰래 찍어 바르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클렌징 밤이에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한번 써보니 좋더라고요. 이따금 제가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덜어 쓰고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중학생 아이 화장품을 이제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님 부모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클렌징 밤이면 그 화장품 지우는 거 그건 아마 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더 티가 안 날 거예요. 아, 야금야금 티 안 나게 들키지 마시고. 자, 유원님께서 저는 32인데 8살 차이 나는 사촌동생이랑 얘기할 때마다 세대 차이를 느껴요. 8살 가죠? 근데 알아듣는 척해요. 동생아 사실 못 알아듣는 말이 80%였던 적이 많아. MZ세대 용어 너무 어렵네요. 이게 8살 차이면은 사실 맞아요. 용어 차이예요. 8살이면은 문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는 크게 없는데 쓰는 말이 지금 달에 한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바뀌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수어폼에 장악된 세상이 왔다 보니까 이게 유행도 너무 빠르고 나 안 써 하면은 그냥 안 써요. 그리고 다음 유행어를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 바퀴 돌기도 전에 그건 옛날 거다라고 이제 박혀버리더라고요. 그 모든 걸 파악하는 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음에 그 사촌 동생분 만날 때 나 네가 쓰는 말 몰라 그리고 보통 모를 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의 영역을 넓혀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MZMZ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요즘 애들 용어 잘 몰라요. 쇼폼 영상을 보는 것도 출퇴근 때나 가끔 보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요. 아 송지영님께서 와 다들 말 못할 비밀 하나 가슴속에 숨기고 사는 거였군요. 말할 게 없는 내 인생은 너무 납작하게 느껴지네요. 아니죠. 납작하지 않아요. 투명한 겁니다. 모두가 가슴속에 숨긴 거 본인은 숨길 게 없으니까 언젠가 숨길 게 생기면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되려 부럽네요. 숨길 게 없는 삶. 자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만 말하고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더니 어우 정신이 없네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의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안영미 DJ님께서 잠시 출산휴가를 떠나신 사이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변다희님께서 너무 좋은 칭찬해 주셨어요. 와, 뭐지 이 고품격. 무진씨 라디오 DJ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노래 알아가요. 배철수 아저씨의 대를 이으세요. 어머, 아이고야. 무진 씨 플레이리스트 도청하는 느낌. 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완전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 취향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우, 배철수 님은 이제 곧 30주년 되지 않나요? 넘었나요? 36년. 아이고. 36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휴, 자, 대를 잇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너무 먼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27살입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제 이제 플레이리스트 관련 칭찬을 해주셔서 이제 한 곡 더 추가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생각난 노래가 풍경이라는 아티스트의 깜지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전거 탄 풍경 다들 아시죠? 거기에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자전, 거탄, 풍경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 분이서 인터뷰할 때 거탄은 뭐냐고 되게 싫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수혜자죠. 풍경님. 풍경을 맡고 계신 분. 아, 원래 본명을 알았고 제가 전에 뵌 적도 있는데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풍경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이제 깜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되게 샤랄라한 마치 여름밤을 연상시키는 사운드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하면서 가벼운 추억 회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듬이 들어오고 급박해지면서 사실 나 너무 아파. 계속 너를 그리고 있어. 그래서 깜지일까요? 후회가 남거나 추억 웃으며 추억하기엔 가슴 아픈 기억들 가볍게 꺼내놓으시면서 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풍경님 맞아요. 송봉주님이셨어요. 아, 맞아요. 저 가르치셨던 스승님, 제 사부님의 형동생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그분, 저 고등학생 때긴 한데 그분 계신 술자리에 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 분과 한잔하고 계셨던 곳에서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이무진입니다 하다가 이제 이분의 노래 많이 찾아듣게 됐던 풍경의 깜지 듣고 올게요.

투시에 죄송합니다. 투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풍경의 깜지 듣고 왔고요. 아, 깜지 듣는 동안 되게 많이 쌓였습니다. 두댕이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2253님께서 몇 달 전에 주차장에서 혼자 나 살짝 차를 긁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서 남편한테 말 안 했더니 지금 또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냥 계속 모를까 합니다. 허허허 보내주셨어요. 아이, 아, 야, 이거는 진짜 근데 고민이 좀 되긴 하겠네요. 티가 안 나는 가벼운 접촉 사고. 심지어 혼자 긁은, 그러니까 진짜 내 차만 긁은 건데 남편이 모른다. 딱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굳이 수리 안 해도 될 것 정도의 가벼운 사고면 모르는 게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선의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긁은 건 사실이니까 말해야 되나 싶은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라면 말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초연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여보 나 차 긁었어. 아, 이것부터 안 초연하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몰라요.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냥 계속 모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왜냐면 말해도 속만 상하고 달라질 게 없는, 수리 안 해도 되는 접촉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아, 좋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최화진님께서, 저는 40대인데 오늘부터 첫 수영 기초 수업 나가요. 물 먹는 거, 물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는데 하반기 휘슬이 불려서 새롭게 스타트 해보려 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네, 수영이 또 이제 유산소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물이 싫어도 조금 해볼 만한 도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 휘슬이 불렸습니다. 멋진 스타트가 되길 바랄게요. 윤혜수님께서, 오늘 바쁜 와중에도 7월 개강인 노래교실 다녀왔어요. 남과좌 이동해서 함께한 주민분들, 경기 북부 사시는군요. 멋진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3개월간 총무직을 새로 맡게 되었답니다. 감투 쓰는 건 오랜만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그냥 교실에서 수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도 보시는군요. 멋진 선생님들. 아, 노래교실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신 건가요? 둘 다 하시는 걸까요? 아, 학생들의 총무를 맡게 되신 거 정도겠네요. 야, 감투 쓰는 건 오랜만. 맞아요. 이런 어떤 특정 약간 중요한 직책도 한 번씩 맡아봐야 또 살아가는 맛이 나고, 쓰신 감투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70님께서, 저 무지님이 입시 때 다니셨던 학원에 다니는 입시생이에요. 갑자기 예전에 무신님 낙서 찾아보겠다고 레슨 전에 연습실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응원받는 마음으로 8번 연습실 꼭 듣고 싶습니다. 이번 입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보내주셨어요. 아, 저 그 재수할 때 이제 재수 성공하고자 다녔던 신림동에 위치한 학원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보컬 학원은 아니고 발성 학원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 뭐 보컬 지망생, 기타 등등 소리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람 들이 많이 다니셨던 그 아나운서 전현무님 또 그 거기 나와서 특강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전을 한 걸로 압니다. 마포구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학원 또 커졌다고 하는데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제가 8번 연습실 9번인가 8번에 제 낙서가 있기도 할 거예요 아마. 8번 연습실 마

0: 두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무진의 8번 연습실에 이어서 송소희 Not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아,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을, 어떤 감정을 거치고 계시든 결국에 우린 이동합니다. 그게 도착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로요. 여러분의 끙을 응원합니다. 멋있는 말 하는데 발음이 참 이상하게 나오네요. 괜히 멋있는 척했나봐요. 자, 9847님께서 가족한테는 비밀이지만 제가 넣은 공모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떨리네요. 대상 받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이름은 박세현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제가 음악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 약간 인지시켜드리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몰래 대회를 나가서 상들을 휩쓸어 왔어요. 이 정도 비밀은 너무 건강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성공해서 괜찮은 음악인이 됐거든요. 해낼 수 있습니다. 세현씨 응원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두세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우리 3, 4부 도움 주신 감사한 분들 또 소개 올릴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7030님께서 사무실에서 두 대 들으며 쉬엄쉬엄 일했어요. 스무디가 곡 설명과 함께 해준 추천곡들 하나같이 다 좋네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취향이 겹친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추천곡을 많이 챙겨왔어요. 어젯밤부터 이제 피디님이랑 막 얘기하고 보내고 이랬었는데 다 못 들었거든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저희 2시의 데이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괜찮으셨다면 조금씩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예요. 구화 숫자들의 나들의 날들 들려드리면서 무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죽여요. 어른이 되면 어제 당당하고 내일 앞에 초연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모든 게 낯설어. 셀 수 없이 많은 나들의 날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3: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2: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위험해!
2: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3: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2: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3: 뭐 하는 거야?
2: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대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3: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2: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가끔 주변의 잔소리가 유독 시끄럽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내 목소리가 너무 묻히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듣기 싫은 소리만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만큼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던 바깥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둔 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라디오 볼륨만 기분 좋게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바쁜 세상 소리는 다 묻어버리고 가장 다정한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내 공간을 채워보는 거죠. 오직 우리 오바리들의 속도에 맞춰 가장 편안한 소리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절반을 달려온 수요일 오페발겐 성슬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미니 리퍼튼 Loving You였고요. 따라하신 분 많이 계시죠? 네. 두 옥타브는 더 네, 배꼽도에서 그 상대음으로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너무 청하고 맑고 너무 좋은데 따라하다가 순간 약간 이제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자,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많이 덥죠? 그 역대 최대의 늦은 장마라고 하죠. 오늘부터 진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강릉도 장마구나 하고 들으면 듣고 날씨를 딱 느끼면 그래 장마여서 이렇구나 싶을 만큼 이게 묵직합니다. 습도가 약간 몸에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느낌. 이게 좀 습도가 높을 때면 이게 습도 때문인지 귀에 느껴지는 소리들마저 좀 묵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공기부터 느낌과 촉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노이즈 캔슬링 아치님. 요걸 이제 쓰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차단은 하나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쓰면 왜 쓰는지 모를 정도로 한쪽은 이렇게 빼고 한쪽은 바깥 소리 좀 듣고 한쪽은 차단하고

0: 그렇답니다. 아, 이제 새롭게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북바이님 말씀처럼 예, 새로운 또 민선 9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여러 또 이제 묵직한 사안들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테지만 예, 요 두 시간만큼은 우리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선스타님 오셨어요. 오늘은 또 일찍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메이비님 오늘도 제게 비타민 한 통 충전하면서 예, 잘 오셨습니다. 비타민 부족하신 분들은 예, 오후 4시 오후에 발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비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망하네요. 예, 민망해하지 않으려고 이런 거. 대전 오바리님 다른 소리는 줄이고 라디오 볼륨만 크게 틀어놨다. 예, 점점 이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귀 기울이면서 볼륨을 적구만.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우리 다른 오바리들의 채팅과 함께 재미나게 또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도 늘 열려 있죠, 여러분. 무료입니다.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mbcg.co.kr 들어오시면 저희 게시판 선곡표방 다양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아 이런 공간이구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집사님께서 리디 여름에 더운 건 싫지만 파란 하늘은 계속 올려봐도 질리지 않게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좋네요. 신청곡과 함께 뭔가 좀 이렇게 작년과 올해는 마음이 달라지셨나? 정집사님? 마음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하늘 같은 바다일 수 있죠. 물론 매일 똑같진 않지만 항상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뭔가 같은 상황들도 달리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파란 하늘 너무 좋아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오바리들 출석 체크와 신청곡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효소에 대한

8837번님 문자 너무 재밌습니다. 장마가 확실해요. 제 머리가 곱슬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미용실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이게 뭐 무릎에서 신호가 오거나 머릿결에서 신호가 오거나 다 있죠 하나씩. 8837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번 여름도 이번 장마도 잘 이겨내보자고요. 주소 성함 주세요. 0423번님 장마 시작이라는데 강릉은 역시나 딴 세상입니다. 해가 쨍쨍이에요. 해가? 포남동 계시네요. 파란 하늘의 사진을 같이 주셨고요. 2104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완료됐습니다. 아, 풀스님 저 따뜻함의 대명사죠. 이거 왜 이러세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국종쌤 오셨습니다. 오! 어제 밤에 문을 닫아주시려 했는데 약간 뭐랄까 그 시간적 오차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신 상황이 됐습니다. 국종쌤.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하호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네방네님과 탱크님께서도 일찍 찾아주셨습니다. 탱크님은 하반기를 신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른 시간에 오바를 찾았다. 아, 뭔가 이렇게 그 부지런하고 각 잡혀있는 이 군인의 삶의 향기가 문자에서 느껴지는 거 제 기분 탓인가요, 탱크님? 저도 올해 하반기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로비아님께서도 오늘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일찌감치 문자 주셨어요. 시원한 날 함께 보내주시고요. 아치님과 짱짱님 함께 오 계시고요. 여우의 여신님은 지금 양양에 숙소 잡으시고 강원도 여행 중이신데 와, 아 이런 뉴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녀올게요 한번. 찾아보니까 새로 오픈했더라고요. 이런 데 또 찾아가 줘야 합니다. 고성에 있는 카페. 골드마운틴님 올해 첫 수확한 옥수수를 직원분들이랑 나눠드셨다고 자랑사진을 주셨습니다. 아, 쫀득하니 달큰한 맛이 사진에서 느껴지네요. 자,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첫날이니만큼 선물도 준비가 푸짐하게 돼있다. 김세정입니다. 항해.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이 여성 보컬의 피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세정 항해 띄워드렸습니다. 원주 새내기님 미용실 다녀오시는 길이군요.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냈더니 시원시원합니다. 출첵. 너무 시원하죠. 네,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름은 지내기가 조금 수월해진다. 그죠 아치님. 특집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9862번님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시간대가 또 그렇고 수요일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이. 네, 내일을 생각하세요. 내일이면 주말권입니다. 9862번님 파이팅! 네, 파이팅. 그리고 와 김토끼 엄마님은 산오징어를 선물로 받으셨대요. 남편 저녁 해결입니다. 오징어의 개인? 되게 오랜만인데 진짜. 오징어의 개인. 오징어 뭐 해 드실 거예요? 김토끼 엄마님. 오징어 뭐가 좋을까? 볶음도 좋고. 산오징어니까 생물이니까 네, 이렇게 뭐 전 같은 거 좀 아깝고 그죠? 아니면 바로 그냥 숙회해서 먹어도 초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예. 행복한 저녁이 되시겠군요. 4581번님 반갑습니다. 2026년을 반이나 허무하게 순식간에 보내고 오발 위로받으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다 비슷하구나. 예. 저만 이렇게 상반기를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나 싶었는데 다들 비슷하군요. 4581번님 괜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둥이 아빠님 오셨어요? 와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오발인가요? 외부 출장 중이고요. 내근은 너무 힘들어요. 깝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향 자체가 실내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는 걸 너무 갑갑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막 직종을 바꾸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다둥이 아빠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선물 하나 가야죠. 이렇게 또 갑갑하실 때는 네, 선물만한 게 없습니다. 시원하게 속을 뻥 뚫어드릴.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니 아빠님도 오셨어요. 벌써 오후 4시라니. 벌써 하반기 시작이라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이나 달려왔다니. 사투리 아닙니다. 오바리들 모두 알찬 하반기 보내자고요. 하시며 강산의 노래. 오, 그러게 오랜만에 너무 좋은데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잠시 후에 이 노래는 꼭 띄워드릴게요. 네. 연어 써놔야지. 오니 아빠님 신청곡 연어. 반갑습니다. 그 사실 상반기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온 것처럼 하반기는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못했던 거 하반기에 막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배로 빠르게 흐를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야겠죠? 저 파란 하늘 구름이 정집사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을 보며 노래 같이 들을까요? 불독맨션입니다. 좋아요.

8167번이 오셨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이번엔 좀 심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갔더니 지난번이랑 별반 크게 차이 없다. 약 먹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다행인지 싶어요. 배우자님께서는 내일 연차 쓸 생각하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죠. 참고로 전 병원밥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하시며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좀 심각하다 느껴오셨다는 거는 어쨌든 나만 아는 약간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단 말인데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8167번님. 이게 그 점점 이렇게 건강을 신경 쓰게 되는 게 너무 내가 이제 아프거나 나의 어떤 뭔가 일상이 좀 틀어지면 건강 때문에 틀어지면 다른 여파가 너무 커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구나 싶더라고요. 8167번님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9099번님 오셨는데요. 문자를 찾고 있었어요. 6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어요, 리디. 여름 시작하는 7월도 잘 부탁합니다. 아이, 감사해요.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뜨거운 여름도 즐겁게 시작해봐요. 오발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하시며 이렇게 좀 따뜻한 말씀 주실 때 너무 힘이 납니다. 9099번님 저희가 여름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여름맞이 선물. 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만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9099번님. 자, 문자창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려있어요. 우회백은 성슬입니다. 유튜브 오셔서 찾아주시면 재미나게 이야기를 또 다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순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경건하게 또 우리 연어 노래 들었는데 연어 회덮밥 당첨이라뇨 사업바리모님. 너무 맛있겠잖아요. 예. 탁월한 선택이었다. 자,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오랜만에 찾아주신 오니 아빠님의 신청곡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아, 9099번님.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지 정말. 예. 우리 하반기도 연어처럼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고맙습니다. 까망님, 퇴근길에 시장 들러서 사셨네. 가자미회. 어, 선어예요. 활어는 아니고. 아, 이거는 근데 뭐 조금 올라도 된다. 야채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 이거 이제 회덮밥이나 초고추장으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갑자기 배고프지? 만수님도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죠?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예, 만수님 덕분에. 그리고 어머, 바다사랑님 반갑습니다. 10년 전 고성에 살았어요. 그때 성스레님께 문자 많이 보냈는데 아직도 방송을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고성이 좋아서 다시 이사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리고 문자창 그 등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다사랑님. 다시 또 강원도를 찾아주셨다니 괜히 막

마음이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좋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하고 있네요. 예. 앞으로 이 시간 늘 이제 함께 하니까요. 바다사랑님 생각나실 때 들러 주십시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께 굉장히 후하다. 예, 바다사랑님 환영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자주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6842번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아드님 시험 첫날이에요. 아이가 하교하자마자 간식을 찾기에 급한 대로 떡집에 갔더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상태셨습니다. 두 팩을 골라놓은 다음 가게 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들러서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아, 아직 이런 일이 가능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참고로 저는 은행 앱을 설치하지 않은 아날로그인입니다라고는 6842번님 근데 자녀분이 있으셨구나. 약간 그 여러분 문자를 주시면 문자 속에 일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의 어떤 상황을 나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6842번님은 아직까지는 좀 안개가 이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중학생 아드님이 있군요. 그리고 은행 앱을 설치하지 않은 아날로그 인이시고 이게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얽매이게 되는 이 바쁘디 바쁜 스마트한 세상. 6842번님 반갑습니다. 무슨 떡 사셨어요? 아니 우리 어제 그저께 월요일에 애호박 얘기했었잖아요. 임주연 선생님이랑. 근데 그때 그 누가 호박떡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이 포실포실한 호박떡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랬다고요. 예, 무슨 떡 사셨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예, 호박떡은 아니길, 배 아프니까. 노래 한곡 들을까요? 오늘 애플스님. 아, 요즘 너무 꽂히지 마세요. 하나에 너무 꽂히지 맙시다, 우리. 도원경입니다. 성냥갑 속내 젊음아.

아, 사르르님 재밌네요. 성냥갑 찾아와야겠어요. 내 젊음을 성냥갑이 갖고 있네요. 그랬네요. 예. 메이핀님, 오, 고막마저 젊어지는 중. 아, 애플스님 신청곡이었어요. 도원경 성냥갑 속 내 젊음아. 임원왕이요? 삼척 임원왕은 아니겠죠 설마? 애플스님? 요즘 찾아봤는데 다른 임원왕은 안 나오는데. 오, 되게 가까이 오신 느낌이라 괜히 예, 내적 친밀감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내랑 같이 모둠에 소짜 먹고요. 오징어회 한 마리에 15,000원. 엄청 크겠죠? 커야 합니다. 커야 돼요. 네. 세 마리 포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 드세요. 아, 오늘 뭐 생선의 날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누누나나님께서 저희 회사 근처에 방앗간을 소개해 주셨어요. 호박떡 그집 맛있다고. 찾아볼게요. 네, 감사해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 있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누누나님. 아, 길냥 집사님 오셨어요. 아, 그럼요. 가끔 이렇게 또 연통 들어갑니다. 그 아마 사무실에서 키우시는 같이 다 같이 키우는 고양이 같은데, 어, 너무 진짜 너무 애기다. 아우, 발이 그냥, 예, 아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바쁠 때는 잠깐 이렇게 출입을 못하도록, 바깥에 못 나가도록 이렇게 뭐 테두리 같은 걸 해놓으시나 봐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아유, 또 다 성장하면 좀 이 친구도 갑갑할 테고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들을 또 만들고 싶기도 하고. 너무 예쁩니다. 어쨌든 아, 눈물도 참 보고 있으면 괜히 막 눈물 나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닐리리만 보니 오셨습니다. 리디 그거 알아요? 수요일은 아이들 학교가 일찍 끝난다는 거?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까진 그런 것 같아요. 일찍 끝나는 수요일 둘째랑 도서관 데이트 했습니다. 책도 빌리고 카페도 가고. 아, 좋다.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아, 토요일 학교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일찍 끝나고. 아니면 뭐 CA 활동이라 가지고 클럽 활동 같은 거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토요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요일은 일찍 끝나는군요. 지금 또 시험 기간인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이제 시작된 학교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 그래서 우리 오바리들이 조금 최근에 뜸하셨나? 아이들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도 파이팅입니다. 페퍼톤스예요. 긴 여행의 끝.

0: 누누나나님, 그 방앗간 5시까지밖에 안 하네요. 오늘은 못 가겠네. 퇴근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내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배고픔을 가지고 가야 진짜 맛있게 먹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못 봤지? 조만간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랑 순이랑님 오셨는데요. 단발하고 싶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며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원장님 재밌는 분. 가까우세요? 되게 오래된 미용실인가? 아니면 이제 남편분의 어떤 성향을, 확고한 성향을 잘 알고 계셔서 이제 분란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해 한마디 던지고 원장님은 앞머리만 잘라주셨습니다. 내 머리카락이지만 마음대로 못하네요.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그까지 이제 배우자분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좀 많이 이게 뭐랄까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는 편인가요? 오. 아, 저라면 그냥 마음껏 예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군요. 어쨌든 그 기억수집가님의 취향이 확고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읽은 해커스.
1: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여름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디, 저 드디어 공부 끝났어요. 아, 이 시원함을 뭘로 표현할까요? 내장까지 시원함이랄까? 아무튼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에 동기들이랑 치밀게 한잔할 거예요. 우리 동기들 모두 수고했고 이 좋은 인연 쭉 가자고. 내 모습이 보이지. 결과는 모르겠고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습니다. 결과도 좋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름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윤도현 YB 나는 나비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안하셨나요, 사로비아님? 오늘 채팅창에서 또 3부 첫 곡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저도 참 좋네요. 샤데이 키스 오브 라이프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와인 빠가야 하는 노래인데 까마님 술 안 드시잖아요? 예. 그리고

0: 분위기 좋죠? 네, 여의 여신이 땅콩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신님은 이제 내일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오래,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여행을 자주 다니진 않죠. 진짜 참 복받으신 분이다. 일요일에 오셔서 일, 월, 화, 수, 목, 4박 5일. 와. 같은 숙소에 계속 계셨나요? 조심히 가세요. 또 참 또 방송에서 우리가 항상 만나지만 괜히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진다 하니 또 허전한 게 사람 마음이죠. 엄마 복서님, 저도 술 안 마셔요. 그래도 바는 괜찮은 느낌. 못 가봤지만요. 못 가봤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맞아요. 그런 곳이 주는 좀 편안함이 있죠. 비단 뭐 술만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사장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다. 그럼 이제 끝납니다. 예. 사장님이랑 친구 되는. 쉽게 친구 되는. 머리 이야기 좀 했어요. 철수랑 순이랑님께서 미용실을 갔는데 남편분의 어떤 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에 와, 저는 이해 불가. 단호하게 내 헤어스타일은 내 마음대로. 많이 애정하시는 부부신가 봐요. 우리 남편은 제가 파마를 해도 한 줄 모르던데. 대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남자분들 조금 무딘 게 좀 있죠. 그래서 도리어 그 이런 거에 또 금방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금방 알아채시는 분들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머, 어떻게 이런 걸 알아보세요? 이런 거. 땅콩님, 우리 남편은 맨날 긴 머리에 생머리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자르고 펌하니까 이제는 딸한테 고집을 부립니다. 앞머리 기르고 뒷머리도 기르라고. 너무 집착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어제 그 빵 사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어서 오늘 이제 머리까지 왔습니다. 희한하게 남자분들 조금 그 긴 머리 말씀하신 것처럼 생머리에 대한 어떤 로망이 좀 있는 거 아닐까? 대부분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약간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하는 그런 공식 아닐까요? 근데 이제 온유한테 온유 없었으면 어쩌실 뻔했나. 어쨌든 그렇답니다. 철수랑 순이랑님. 그리고 낙화님 신청해 주신 노래가 없더라고요. 네, 애니아 버전의 그 노래 제목은 지금 검색이 되진 않아서 혹시 다른 곡이 있을까요? 네, 좀 감기가 오래가는 것 같아서 낙화님 걱정입니다. 이제 좀 푹 쉬어야 빨리 올라오는 내 컨디션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무기 엄마님 퇴근하다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며 아유 감사해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성슬입니다. 3, 4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있죠.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재미나게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 4부는 특별한 코너 없이 게스트 없이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그 퀴즈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그 퀴즈들 목록이 좀 있어요. 저희가 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요거 한번 좀 해보면 재밌겠다. 예. 아마 이게 예, 난센스로 가보겠습니다. 난센스. 광고 듣고 시작해보죠.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0: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아, 까망이 지금 문자창 폭파시킬 뻔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비공개에 대해서, 비공개라서 너무 다행이다. 네. 네, 참 무의식의 표정이 무섭다. 이 표정 되게 자주 짓지 않아요, 저?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3부 순서는 퀴즈를 몇 개 준비해봤어요. 난센스로 함께 만나볼게요. 아, 우드로님, 요 의견은 저만 보겠습니다. 굉장한 어떤 파장일 것 같아서 저만 보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이야기. 자, 난센스 퀴즈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가 있대요.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관식으로 갈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무엇일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의 재치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Yes. Uh-huh. Yeah.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 무엇일까요? 진우션입니다. 전화 번호.

자, 진우 씨는 전화번호 듣고 있고요. 엄마 복선님은 약수령으로 답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 기다리던 전화가 왔을 때가 아닐까요? 몰라요. 아, 누구 전화 그렇게 기다리세요? 아, 1287번님. 직관적으로 한라인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정답 주셨습니다. 아, 이제 뭐 영화에서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한라인. 그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은 난센스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 무엇일까요? 아, 쿰팡님. 아, 거칠다. 아, 지금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요즘 안 쓰는 단어 아닌가요? 노래 마음에 들어서 넘어갑니다. 정답. 아니, 조금 늦었지만 우리 쿰팡님 대단히 대단히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루루님, 우리 아들 군대 있을 때 본 땡땡 은화. 아, 백홍이님. 아, 예전엔 정말 뜨겁게 배터리 다 나갈 때까지 전화했었는데 이젠 전화 받기도 귀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아까 쿰팡님 말씀처럼 요즘 많이 쓰진 않죠. 요즘은 뭐 영통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영상통화. 예, 정답은 화상전화였습니다. 허각과 정은지 함께한 바다. 우리 국종쌤 신청곡 듣고 와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이 버전 너무 좋은데요? 아, 듀엣 장인 두 분이었습니다. 허각과 정은지 함께한 버전의 바다, 국종쌤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정답 첫 번째 난센스 퀴즈 정답은 화상전화였죠. 다들 뭔가 야유를 보내시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셨다. 1011번님은 예전에 휴대전화 없던 또 그 시절이 또 그리우시다고. 정답 화상전화 주셨고요. 안진아 선아님 듣자마자 알았는데 아우 주차하고 보내느라 늦었네요. 40대는 이런 아재 문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답 화상전화. 아 이런 퀴즈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잠자코 계시던 우리 오바리들이 이렇게 또 같이 정답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안진아 선아님 1011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까망인 쿰팡인 코딱지 아니었거든요. 코털도 아니었거든요. 오, 와 뭔가 여우의 여신님이랑 우리 새싹베이비는 약간 그 왜 틀린 그림 찾기 느낌인데요. 아 백합을 이제 보셨구나 세상에나. 저희 스튜디오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봐주세요. 알곤 퀴즈 아니고 자 두 번째 난센스 가겠습니다. 역시 주관식이고요. 난센스입니다. 아, 이번에 음식 문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에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아직 조용한데요? 아, 이 정도 나가면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답이 쏟아져야 되는데 아직 지금 생각 중이신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허! 잠자리님 정답.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얼리입니다.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네가 참말로 참으로 좋다. 노래 듣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퀴즈 난센스 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주간식이다 보니까 약간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어서 좀 힌트

0: 드리겠습니다. 김 중에서도 뭐 돌김, 곱창김, 구운김, 뭐 조미김 다 나와야죠. 예. 아니고요. 요거 이제 음식에 꼭 마지막에 요거를 딱 뿌립니다. 예. 요거 이제 뭐 이걸 쓰느냐 또 다른 친구를 쓰느냐 약간 이제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이제 계란, 간장 계란밥을 하면 꼭 요걸 마지막에 뿌린다. 큰 스푼 가득 뿌린다. 5497번님 반찬에서 빠지면 섭섭한 음식이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김. 오답. 다도미님 노래 참 좋죠. 힌트가 있어요. 노래 참 좋죠. 오 아치님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덜 긴 음식은 덜 기름입니까?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힌 힌트였습니다. 노래가 끝날 듯 안 끝나죠? 예, 네가 참 좋아. 노래 들으면서 3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정답 조금 더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난센스고요. 주관식입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Forever and More Rick Astley였습니다. 두 번째 넌센스 퀴즈 정답은 아 약간 들기름 문자 주신 거 보고 진짜 와 소름 돋았습니다. 정답은 참기름이고요. 2등은 덜기름 네. 그리고 1등 후보 개기름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정답은 예, 참기름이었다. 4101번님 오늘 아침에도 비빔밥에 아이고 이제 빠질 수 없죠. 네, 이거 꼭 뿌려줘야 되고요. 고소하게. 그리고 드림캐쳐님 음악 너무 신나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몸이 살랑살랑합니다. 정답을 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꽃순내가 진동하죠. 6713번님. 자, 오늘 참기름 두 번째 정답. 예, 유튜브 창에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예, 퀴즈는 항상 문자창으로만 예, 그 뭐랄까 당첨의 편의를 위해서 문자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기름이 제일 긴 것 같은데 예, 후보에 있었다. 그리고 아까 사르르님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드기름으로 요거 이제 글자가 길다. 예, 요 정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 뽑았습니다. 오 두둠치님 약간 지금 긴가민가 하셨는데 정답 인정됐고요. 그리고 어려운데 재밌다. 저도 아재거든요. 아재 커밍아웃 해주신 우리 속초 동건 아빠님. 아재분께 또 선물 가야죠. 예. 용기 있게 이렇게 참여해주신 속초 동건 아빠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한 분 더 가겠습니다. 와 참기름 덜기름 센스 있네요 하시며 문자 주신 시완 러브님까지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팅팅스입니다. Shut up and let me go.

요즘 로이킴 노래들 많이 원하십니다. 시원러브님도 요즘 로이킴 목소리에 빠져 계시다고 하고 오늘 띄워드린 곡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곡이었고요. 땅콩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밤마다 커피를 마셔서 그런 건지 여름 성경학교 율동 연습을 해서 그런 건지 학원 그림 대회 준비하느라 그런 건지 복합적이겠죠? 땅콩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내놔볼게요. 오전에 발견을 리디가 해주셔야겠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리디가 힘들겠지만 국장님 간절히 부탁해요. 그럼 이따 만나요. 아,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땅콩님? 10시부터 12시까지가 제일 여유롭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요. 막 우리 땅콩님이 최근 벌써 좀 꽤 되셨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 지.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노래 한 곡 한 곡 막 진짜 정성스러운 그 막 감상평을 막 항상 주셨었는데 그립네요.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10시부터 12시? 두 번 그러면? 오전에 발견, 오후에 발견? 하나만 안 되고? 또 진지하게 또 고민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사연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정님은 원주에 계시는데 강릉을 오셨나 봐요. 어머 시원하네요 강릉. 바다도 잔잔하고 바다 색도 예쁘고 아이스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대관령 넘어갑니다 하시며 아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바다를? 약간 영진 쪽이 아닐까? 네, 방파제의 모습이. 이제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새파란 온통 세상이 새파랗군요. 감사합니다. 최순정님 조심히 안전하게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0100번님은 대전 출장 중이세요. 아 대전 날씨 아주 좋습니다 라고 네, 날씨도 알려주셨고 언제 오시는지 강원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지비님 퇴원하셨어요. 어제 퇴원하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아 스텐트가 담관 안에 있다는 게 영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체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느끼는데 몸이 적응하는 동안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일정을 잡아서 담낭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저 크게 나쁜 병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약간 좀 최근에 그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압박감도 좀 있으셨을 테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하시느라 예민해지셨던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일지비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병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라 우리 생각하고 빨리 이제 적응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이게 또 스케줄 근무가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더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예, 이번 여름 잘 나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유미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탱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유미 씨의 이 애절한 보컬을 한번 들어볼까요? 별.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반갑습니다. 3427번으로 문자를 처음 주신 청취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던 학교에서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수님 때문에 가끔 같이 들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고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곳에 가니까 그동안 많이 챙겨주셨던 사수님이 생각나서요. 가족들이랑 휴가 가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루밖에 안 됐지만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이 문자 보고 저도 괜히 뭔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참 존경하고 예. 아, 참 정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참 사랑했던 그 선배분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어요. 예. 참 그 일터에서 이렇게 나를 너무 아껴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는 분들을 만난다는 게 진짜 큰 행운이고 참 복이잖아요. 우리 3427번님 아 이제 좀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셨지만 또 인생이란 또 그런 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것도 이 마음 우리 늘 항상 간직하고 우리 사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예, 살아가자고요. 사수님이 듣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오늘 끝곡은요. 완연파파님께서 오늘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되셨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곡이죠, 진짜. 우즈의 드라우닝. 오랜만에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

0: 만들어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홍당무의 작가 주일 르나로부터 감사를 배웁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이 참 아름답다. 종교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그는 쉽게 실천합니다. 별일 없고 별탈 없으니 인생이 참 고맙기만 하다고 합니다. 묵뚝뚝한 아버지, 심술궂은 어머니, 냉담한 누구나, 이기적인 형, 구박받고 상처받으며 자라는 막내아들 홍당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던 작가는 그 어둠에 갇히지 않고 밝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자연을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게 관찰하며 일상에서 작은 풍경과 소소한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령을 들어올리듯 감사함으로 영혼 들어올리기를 꾸준히 합니다.

세 달 첫날에 하면 좋은 일 결심. 사소한 고마움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매일 감사함을 느낀다면 사람은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안색이 환해지겠죠. 장마철에도 우중충한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자,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지지타. I thank you 들었습니다. 여기서 I thank you의 you는 예,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는 야간 근무라 지금 버스 타고 회사 출근 중이에요.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땡큐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늘 감사해야죠. 아, 그럼요. 예, 늘 감사해야 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지지탑의 I thank you 들었고요.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2: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2: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0: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명.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트랙에서 요거 디카프리오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예.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아유 69년에 나온 예.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실 수도 있죠. The One of the Ice의 You and Me Song 317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있습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박영일 씨가 플레이리스트가 지겨워질 때면 백캠의 선곡 리스트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뭐 명곡, 인기곡, 와 업데이트 맛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다가 예. 지겨워지면 또 플레이리스트로 돌아가면 되고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봤더니 상암동에는 비가 내리네요. 야, 근데 한낮에 요즘 같은 때는 햇살 쨍쨍할 때 걷는 것 쉽지 않던데. 예. 자, 양지은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예. 스매시 마우스 워킹 온 더 썬.

네, 아비치 Wake Me Up 들었습니다. 아,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예. 좋은 곡들 많이 더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비치의 Wake Me Up. 앞에 들으신 음악은 Smash Mouth의 Walking on the Sun이었고요. 김재민 씨가 와, 항공사 잡지 모닝캄에 실린 기사 잘 봤습니다. 책 넘기다가 기사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오, 아, 기사가 나왔어요? 오, 아, 저는 못 봤는데 아직. 예. 아, 인터뷰한 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배순탁 씨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배순탁 작가하고 인터뷰를 했고 사진은 안웅철 사진 작가가 찍었고 그렇습니다. 예, 봐야죠 이제. 예. 잘 나왔겠죠 뭐. 자, 정재윤 씨. 예. 순간순간이 금방이지만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럼요. 예.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은 저 오늘이 되고 그게 미래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 피더의 연주한 노래 Feeling a Moment.

피더, 예, Feeling a Moment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 Wrecking Ball 청해주신 분 어디 계신가? 아 여기 있네. 1552번입니다. 고맙습니다.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땅이 좁은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날씨가 정말 다릅니다. 어디는 비가 무섭게 내리는데 또 어디는 해가 쨍하고요. 비가 오더라도 장맛비인 곳이 있고 소나기로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 이어지는 비는 장맛비입니다. 서울 서남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해제는 됐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하루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소나기는 오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일부 영남,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최대 60mm까지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30도를 웃돌면서 많이 덥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카페 상호 중에 블루인 그린이 의외로 꽤 많다. 사람만은 강남에 가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면소재지에 가도 블루인 그린 이름을 단 카페들을 만날 수 있다. 블루인 그린은 카페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상호로도 많이 쓰인다. 심지어는 어떤 공공사업의 사업명도 블루인 그린이었다. 첫 수는 오늘 7월의 색으로 블루 인 그린을 떠올린다. 그레이만 50가지 그림자를 지닌 오묘한 색이 아니다. 블루도 그레이 못지않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색이다. 줄리엣 비노시

예전에는 동해안에 한적한 어촌이었던 곳이 주말마다 사람들로 미어터진다. 커피 한잔 마시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속초 장사항은 이제 제법 번듯한 상권을 이룬다. 한 번도 같은 바다색을 보여주지 않는 바다처럼 어느 것 하나 같을 수 없지만 결코 다를 수 없는 공간과 커피 맛과 느낌을 제공하는 카페 Another Blue 창 너머에 매 순간 다른 푸른 빛을 감상하는 것도 이제 꽤 난이도가 있다. 평일 오전에 가야 그 카페가 품고 있는 바다의 다른 색을 느긋하게 보게 될까? 파랑을 파랑으로만 받아들이면 낭패를 보기 쉬운 시대다. 파랑 속에 감춰진 온갖 빛과 그림자를 보려 노력해야 AI 시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월가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 경고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AI에 집중해라, 코딩을 배워라,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조언들을 하는데 그건 큰 실수죠. 경제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젊을 때는 문학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세상을 넓게 이해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로이드 블랭크파인은 세계적인 투자회사 CEO를 지낸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젊을 때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젊은이의 섣부른 확신과 소신, 파란색은 파란색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좁디좁은 전문화는 위험하다. 7월은 블루 인 그린, 에메랄드빛 바다가 부르는 달이다. 바다 앞에 서서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푸른 빛을 보면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려고 애써야 하는 달이다.

크리스 리 The Blue Cafe 들었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죠 아주 목소리가 크리스 리. 네. 자 6시 4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와 이계화 씨가 메시지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와 엽서를 보내던 까마득한 시절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네요. 야자 시간에 짙게 시퍼레지는 하늘 바라보며 듣던 백햄. 네. 야, 엽서를 보내던 시절이면 90년대 초반인데. 네. 90년대 중반까지도 아 예쁜 엽서 좀 그거 몇 년까지 했더라? 한 95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뭐 아, 옛날이라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예전에는 엽서들로 신청곡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곡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하고 나름 엽서들을 예쁘게 꾸며서 보냈습니다.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쁜 엽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쁜 엽서전이라는 걸 했어요. 아 볼만했죠. 예, 뭐 사람들도 많이 와서 또 구경하고. 그래서 예쁜 엽서전 하면서 또 거기서 공개 방송도 하고 뭐. 와, 언제적 추억인지 모르겠네. 네. 고맙습니다. 이계화 씨.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고범준 씨는 귀농 3년 차 젊은 농부입니다. 비가 와서 일하기는 덥지 않아 좋은데 작물에는 그닥 좋지 않고 그러네요. 예.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합니다. 제 목소리를 즐거운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아, 즐겁게 들립니까? 제가 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늘 그렇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즐겁지 않은 날도 있거든요. 몸이 약간 찌뿌둥한 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찌뿌둥한데. 농담이에요, 농담. 예. 고범준 씨 고맙습니다. 아, 작물은 어떤 작물을 키우십니까? 오호. 자, 김태석 씨. 오늘 3, 4부에 이승윤 가수님 이거 보라죠?

아,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뭐 보실 분들은 그냥 보세요. 예. 아,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라디오라는 게 뭐 듣기만 해도 괜찮은 거죠. 예. 아, 0825번입니다. 아, TLC 땡깁니다. 야,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여성 트리오. 야, 한동안 진짜 인기 있었거든요. TLC. No Scrubs.

0: 타오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0: 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008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아저씨 목소리는 25년 전하고 똑같네요. 그때 저녁 6시에 취직하고 사무실에서 퇴근 못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해피투게더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 퇴근하고 신입인 저만 남았었는데 그때도 아저씨는 화가 많았어요. 예. 그때도 화가 많았다는 건 지금도 화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화 없는데요? 화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5724번 철수 DJ님이 네덜란드 우승 응원하신다고 해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 32강전에서 모로코한테 져가지고 짐 싸가지고 갔다니까요. 네덜란드. 아, 나 참. 자, 아, 예.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 나오셨을 때 네, 이 밴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골든 이어링. 네덜란드 밴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우리는 무조건 히딩크 감독님이죠. 아,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향 음악감독 야판 스베덴 백햄 절친 자 골든 이어링 트와일라이트 존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자 3, 4부는 예, 음악 캠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이승윤 씨의 멋진 라이브 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예,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윤 씨의 뒤척이는 허울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1: 저는 멀찍이서 한번
0: 아니
1: 방송에서요?
0: 방송에서 작년에 만난 거 아니에요, 혹시?
1: 방송에서 저희 2023년
0: 아, 벌써 3년이 됐어요, 그게?
1: 네, 맞습니다.
0: 어허. 아, 저는 작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
1: 3년 만에 나왔습니다.
0: 3년이 야, 참 어이가 없네. 세월 가는 게. 작년에 그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장에서 공연하는 건 봤어요. 객석에 앉아서.
1: 영광입니다.
0: 공로상 받으러 갔었거든요.
1: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제가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이 시상식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0: 아니, 뭔 소리 늘 불렀는데?
1: 아니 시상식에서. 네. 그 시상식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못 하다가.
0: 아, 그렇죠.
1: 네, 오랜만에 한 거여서. 안 그래도 떨렸는데 앞에 계시니까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0: 아, 거기서 무대 위에서도 보였어요?
1: 아, 다 보였죠. 이 하얀 머리가.
0: 아, 네. 머리 때문에 확 티가 나는구나.
1: 네.
0: 아. 하긴 예전에
1: 네.
0: 그 미국 가수 중에 에릭 베네라고 있어요. 에릭 베네.
1: 에릭 베넷.
0: 어.
1: 네.
0: 그 친구 공연을 뭐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1: 네.
0: 근데 중간쯤에 앉아 있었거든.
1: 네.
0: 어디 그 보이나 봐 거기서. 근데 미스터 배 왔냐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 창피해가지고
1: 아우라가 있으시니까
0: 좋은 건 아니에요. 네.
1: 좋은 겁니다.
0: 아 그래. 네. 자, 첫 곡으로 우리 뒤척이는 허울 들었거든요.
1: 네. 네.
0: 또 뒤척인다는 단어도 뭐 많이 사용했고
1: 네.
0: 허울도 알겠는데
1: 네.
0: 허울이 뒤척이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가사는 승윤 씨가 쓴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허울은 어떻게 뒤척이는 거예요?
1: 아, 이 산다는 게 이제 뭔가 껍데기, 약간 허울을 쓰고서 사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바라는 어떤 제 속 안에 진짜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뒤척이기만 하고 실제로 제가 뭔가 살아낸다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약간 꿈틀거리는 껍데기 같은 느낌을 뒤척이는 허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가사를 노래 듣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쳐가는 서울 이 대목이 확 들어오던데.
1: 아, 네.
0: 저 서울에 쭉 살면 저도 서울에서
1: 네네.
0: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군대 3년 빼놓고는 계속 서울에 살았죠.
1: 네네.
0: 근데 이승윤 씨 눈에는 이 서울이 미쳐가는 걸로 보이는데.
1: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의 쭉 살고 있어서
0: 네.
1: 제가 만약에 뭐 충주에서 태어났으면 미쳐가는 충주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미쳐가는 부산이라고 쓰고.
0: 뭐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쓴 건 아니군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뒤척이는 허울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합니다. 뭐 여러분 나오셨지만 그냥 처음 나온 것처럼 진행할 거예요. 예.
1: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계속 저 팔로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0: 2011년에 대학가 이제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 그 전에 그냥 방구석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0: 방구석에?
1: 네.
0: 왜 가끔 앉아 있기도 하지?
1: 앉아 있기도 하고 체조도 좀 하고 하다가 2011년에 한번 대학가 이제 나가봤습니다.
0: 그 이전에도 어디서 뭐 밴드를 하고 있었다거나 뭐 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1: 네네, 대학가요제 그 본선 무대가 제 첫 무대였습니다.
0: 오, 네. 그때까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네?
1: 생각만 하고 있었죠.
0: 아, 생각만?
1: 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너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그 꾸지람을 듣고서
0: 주로 누워서 생각하고 있었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홧김에 이제 한번
0: 나가자.
1: 네.
0: 이때 잘 된 거예요? 대학까지 나가서?
1: 전혀 아닙니다.
0: 아, 출전만 한 거예요?
1: 네네네. 본선까지만 가고.
0: 아, 상을 못 받았어요?
1: 네네.
0: 본선도 대단한 거예요?
1: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예선에서 많이들 떨어지거든요.
1: 근데 본선도 대단한데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본선에서 떨어지는 게 상처는 더 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럴 수 있네.
1: 네.
0: 아, 그러네. 아, 상처가 됐어요, 그때?
1: 아, 저는 자주 받습니다.
0: 오.
1: 받길 잘한 것 같습니다.
0: 그 상처 받았으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처를 치유해야죠.
1: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네.
0: 아시 사람 그 네. 거기서 상처 받았으면 네. 뭔가네 이것들한테 내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 잘 되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 마음은 있는데 행동 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0: 또 누워 있었어 그래. 네.
1: 그래도 이제 클럽 공연 다니고 싱글도 내고 그래도
0: 하기를 활동을 했군요.
1: 네네.
0: 어쨌든 지금 잘 됐잖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때 2011년에 MBC 대학가요제 가수 여기 나도 심사위원
1: 아니요
0: 없었죠.
1: 네네.
0: 그래 내가 있었으면 그 형도 있을 거야. 잘했다. 여기 안 갔구나 여기. 아니, 한동안 꽤 오랫동안 대학가요제 심사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1: 네네.
0: 큰일 날 뻔했네. 잘못한 거지 심사위원들이.
1: 아닙니다.
0: 여기
1: 아닙니다.
0: 사람을 몰라보고 그걸 떨어뜨려.
1: 아니요, 몰라본 게 아니고 제대로 평가해 주신 거고. 저는 그때 뭔가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성취를 얻지 않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때 뭔가 모자랐어요?
1: 아, 네, 모자람의 극치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나가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 모자랐는데 거기 나가서 그래.
1: 그것도 그러네요. 네.
0: 성격이 뭐 어떤 편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아니면 좀 외향적이에요?

0: 외향적일 때는 되게 외향적인데 또 그냥 기본 정서는 좀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1: 아, 기본 정서는 주로 누워 있는,
0: 네네,
1: 누워서 뒤척이는
0: 네,
1: 그런.
0: 뒤척이고 있습니다.
1: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평소에 가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무대 밑에서 너무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막.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승윤 씨도 그런 쪽이에요?
0: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거할때 무대 위에 걸로 써야 되는지 아래 걸로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1: MBTI를 가짜로 씁니까?
0: 아니, 어느 게 뭔지를 무대 위 걸로 하면은 E가 나올 것 같은데.
1: 근데 I예요?
0: 네.
1: 뭐예요?
0: INFP입니다.
1: 저하고는 많이 다르네.
0: 어떤
1: 저 ISTJ.
0: ISTJ. 저 들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1: 저도 몰라요. 제 것도 잘 몰라요. 자, 그러다가 아무튼 싱글도 내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승윤 씨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0: 맞습니다.
1: 때인가?
0: 그게 2020년 말, 2021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때부터 이제 대중들이 이승윤이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죠?
0: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전에는.
0: 네. 그래도 몇 분은 알고 계셨는데,
1: 알았겠죠, 예.
0: 그래도 절대 다수는 그때 이후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꾸준히 상도 잘 받고 음반도 잘 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0: 네.
1: 만약에 음악을 안 했다면 뭘 했을 것 같아요?
0: 계속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에이, 그럼 뭐 계속 누워 있다가 누워 있으면
0: 진짜 잘 모르겠어요.
1: 배겨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계속 누워 있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음악을 막 그만둬야겠다라는
1: 음악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0: 네, 자주 했습니다.
1: 잘안 돼서?
0: 네, 그렇죠. 네. 이 음악으로 어쨌든 음악을 하면서 산다는 그 행위를 하는 게 내가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1: 아니,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이거 음악으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죠?
0: 맞습니다.
1: 지금은 뭐 밥은 먹는 거 아니에요?
0: 밥잘 벌어 먹고 있습니다.
1: 고기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0: 고기 잘 구워 먹고 있습니다.
1: 미안해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이승윤 씨 만나니까 자꾸 이렇게 저 농담이 하고 싶네.
0: 아, 전 좋습니다.
1: 그 공연 뭐 준비하고 있다면요 지금? 감사. 오늘 왜 나온 거예요, 근데?
0: 공연 준비를
1: 큰 공연을 앞두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0: 뒤에 두고 큰 공연은 했고요.
1: 공연은 했고
0: 공연을
1: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럼?
0: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뒤에 두고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앨범을 앞두고서
1: 아, 이제 앨범이 나올 거라?
0: 네.
1: 그럼 앨범 얘기를 해야 되겠네.
0: 안 해도 됩니다.
1: 사람 앨범 얘기하는 무슨 얘기래요?
0: 노래하면 되니까요.
1: 자, 이 앨범이 지금 정규 앨범으로 네 번째 앨범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앨범이 나와 있네.
0: 그러네요. 앨범도 뒤에 두고 있네요.
1: 앨범 그런 게딱 맞네.
0: 네, 맞습니다.
1: 큰 공연 끝내고
0: 네.
1: 새 앨범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거네.
0: 네, 맞습니다.
1: 앨범 홍보하러.
0: 아무 목적 없이 나왔습니다.
1: 그럼 이번 앨범 저 자랑을 좀 해보죠.
0: 이번 앨범은 제가 제 정규 네 번째 앨범인데 이름은 영집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1: 앨범 타이틀을 영집이라고 붙였어요?
0: 네,
1: 왜?
0: 제가 2016년에 냈다가 제가 스스로 좀 이거는 미완이라고 생각해서 내렸던 앨범이 있고, 그 이후에 제가 1집, 2집, 3집을 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전에 노래들은 영집이라고 부르고 다니겠다라고 제가 약간 애칭처럼 했었는데, 이제 그 노래들을 다 묶어서 29곡인데, 그 곡을 이제 1, 2, 3집 다음에, 이번에는 영집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드디어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집이라는 앨범.

0: 되게 됐습니다.
1: 아니 이게 저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만들었던 음악들도 막 있고 그렇군요 이게.
0: 네네 맞습니다.
1: 아니 그때는 이 앨범을 내려다가 아 이건 사회에 내놓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은 떳떳하게 영집이라고 붙여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0: 그때는 이제 제가 실제로 녹음한 악기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았고 뭔가 잘 다루지도 못하는 미디랑 해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그 아날로그한 앨범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녹음을 하고 구현을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서 이거를 제가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내렸었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서 너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곡들이어서.
1: 야, 그 저 이승윤 씨가 나름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거네. 완벽주의자군요.
0: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저하고는 많이 다르네. 저는 음악할 때 계속 대충이었는데.
0: 아까도 저한테 대충 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살라고 하셔서 제가 뼈에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이게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이승윤 씨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또 열심히 살면 힘드니까 좀 쉬엄쉬엄 살라는 의미였는데.
0: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위안을 얻습니다. 네, 저는 뭔가 그 누워 있고 혼자만 그러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뭔가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선배님들이 한 번씩 그래도 쉬엄쉬엄 해 대충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라는.
1: 그래 이게 대충에 담겨 있는 그
0: 아주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1: 의미들이 많은데
0: 네, 맞습니다.
1: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진짜 아무렇게나 사는.
0: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1: 그건 아닙니다.
0: 네네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승윤 씨 음악을 또 한 곡 듣죠.
0: 아, 네.
1: 이게 이제 영집에 있는 곡이네 이 곡도.
0: 네 맞습니다.
1: 개인주의인데 이게 개인인 줄 알았더니. 개인이네. 개인 볼륨 이거 얘기하는 건?
0: 네네네 개인주의입니다.
1: 네. 아니, 깜짝 놀래요. 저는 이거 뭐 인사가 잘못됐나 이러고.
0: 아유, 아닙니다.
1: 네. 뭐 이렇게 개인주의 볼륨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0: 볼륨을 좀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1: 아 올리자는 얘기예요?
0: 네네.
1: 개인 G-A-I-N.
0: 네.
1: 개인주의. 자,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네, 대충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준비하는 동안 밴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조희원 씨 오셨고요. 또 기타리스트 이정원 씨, 베이스 기타 송현우, 키보드의 복다진, 드럼의 지용희. 자, 이름 틀린 사람 없죠?
2: 네.
1: 아, 완벽합니다.
2: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 자, 그러면... 이승윤 씨의 개인주의 듣겠습니다.

0: 아, 개인 주의 들었습니다. 이승윤 씨 노래. 이거 개인을 진짜 좀 높여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낮이 이런 음악들은 너무 볼륨이 낮으면 아, 제맛이 안 나요. 예.
1: 맞습니다.
0: 자, 앨범이 나왔어요. 이제. 네. 그럼 열심히 또 앨범 활동해야죠.
1: 네.
0: 그 음악을 하면서
1: 네.
0: 거듭 될수록 진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나 어떻습니까?
1: 목표 같은 거요? 음악을 하면서 목표 같은 거.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했던 박이라는 공연이 있는데요.
0: 네, 그건 야외에서 했더군요.
1: 네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어.
0: 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해보고 싶었고 또 어느 순간 접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해볼 수 있을지도 지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음악 하면서 네.
0: 잘 됐다며 공연이
1: 재밌게 잘 했습니다.
0: 네.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미안해 못 가봤어요.
1: 아닙니다.
0: 뭐 초대도 안 해가지고 못 갔는데
1: 제가
0: 농담해 농담. 네. 이제는 뭐 이거 공연 같은 것도 거의 안 다니니까.
1: 네네. 네.
0: 그래도 소식은 다 듣고 있어요.
1: 네네.
0: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아 이번에 뭐 이승윤 공연 좋았더라. 뭐 이런 거 다 듣고 있거든요. 좋았대요.
1: 감사합니다. 그

0: 그거 한 5분 전에 들으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개인주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됐네. 야, 이거. 그 4부 첫 곡으로 우리가 광고 뒤에 허튼 소리 이거 들으면 되겠네.
0: 네.
1: 허튼 소리. 예, 준비해 주세요. 예.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장맛비가 제주와 남부 곳곳에 내리고 있고요. 제주에 최대 20mm, 경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최대 60mm까지 예상됩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5에서 40mm 안팎이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이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날도 습해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할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승윤 씨의 네 번째 앨범 영집의 수록곡 허튼 소리였습니다. 허튼 소리 이거 사랑 노래죠?
1: 네 맞습니다.
0: 그것도 약간 짝사랑 같은데?
1: 그것은 글쎄요.
0: 뭐 듣는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데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아니 거기서 내가 망원경인데 너는 영롱한 별자리면 그건 만날 수도 없잖아요.
1: 아련한 느낌이 없지 않아 뭐, 있는.
0: 너무 멀리 있는데.
1: 아 그렇죠.
0: 근데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는데 닿을 수가 없네. 이 저 음악에 관한 어떤 영감이나 모티브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1: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0: 아, 그래?
1: 그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0: 그때. 아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1: 네, 그냥 그때 그때 메모를 하고.
0: 아 그냥 아, 아무거나 뭐, 생각나면 막 메모랍니까?
1: 네, 메모하고 그냥 그 단편적인 게 있다가 그거를 이제 가사 써야겠다 할 때 이제 엮어서 쓰는 거죠. 네.
0: 내 자신도 내가 뭘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1: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0: 규정을 하고 싶지 않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사람들은 뭐 뭘 그냥 노래 하나 만들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막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깊이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정작 만든 사람 자신조차도 피곤할 때가 있죠. 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의미를 갖나 의미를 주나
0: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뭔가 본인들의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그 즐거움을 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은 얘기는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1: 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듣고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저 허튼 소리 할 땐 기타도 쳤잖아요.
0: 네.
1: 기타는 언제부터 쳤어요?
0: 기타는 그냥 쳤다라는 행위는 6학년 때 했던 것 같고요.
1: 아, 6학년 때? 6학년 때 기타가 집에 있었어요?
0: 저희 첫째 형이 기타를 쳤어서.
1: 아, 형이?
0: 네, 그거 훔쳐서 패닉의 기다리다 앞에 전주만 쳤었고.
1: 이거 이 얘기 언젠가 한번 얘기 나눈 것 같다, 우리가.
0: 어, 맞습니다. 대학가요 제 얘기도 사실 그때 했습니다. 그래도
1: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한다니까.
0: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코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중학교 때부터.
0: 네네.
1: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타를 막 치고 그러면서 아, 이 음악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군요.
0: 네, 맞습니다.
1: 노래는 언제 처음 만들었어요?
0: 제가 기억하는 건 17살 때쯤에.
1: 17살 때.
0: 네.
1: 뭐에 관한 노래입니까?
0: 아, 희망과 꿈에 관한 노래.
1: 아, 희망과
0: 네.
1: 꿈. 그래, 10대 후반에는 이런 걸 가져야지, 희망.
0: 맞습니다. 지금은 쓸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대책 없는 희망과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희망과 꿈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에요?
0: 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 지금, 아, 잠시만요. 지금 본인이 지금 젊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기성세대라고 생각해요?
0: 저는 38이어서
1: 제가 볼 때는 완전 젊은인데
0: 그러면 젊은이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젊은입니다.
1: 근데 이제 또 네. 10대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보면 기성세대인 거죠. 이승윤 씨도 이제.
0: 맞습니다.
1: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들을 게 하나도 없고.
0: 맞습니다.
1: 아, 저 인간들 뭔 저런 그런
0: 맞습니다.
1: 왜 크게 웃어요 왜?
0: 아니 제가 정확히 그렇게 10대 시절을 보내가지고. 네.
1: 아 누구나 그렇게 보내요. 네네. 누구나 다 10대, 20대 초반에는 다 어른들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0: 네.
1: 근데 지금 이제 이승윤 씨도 30대 중반이 됐잖아요.
0: 네.
1: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0: 지금은
1: 지금도 아직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승윤 씨보다 위에 있는 50대, 60대들이 하는 얘기는 헛소리로 들립니까?
0: 아,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새겨들을 말씀은 분명히 있고 허튼 소리도 분명히 있고
1: 허튼 소리도 있죠. 네,
0: 잘 제가 알아서
1: 아 그걸 잘 판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또 않아요.
0: 근데 또 판별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게 맞다 아니다 판별을 하겠습니까?
1: 그럼 본인의 음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아티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0: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녔는데 해외에는 오아시스고
1: 오아시스
0: 네, 한국에는 이적.
1: 이적 씨, 네. 좋네. 네. 그냥 이게 가장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군가인데 너무 뜬금없는 사람 얘기하면 없어 보이거든요.
0: 뜬금없는 사람이.
1: 아,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적 이 정도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0: 아 그래요?
1: 그러면.
0: 네.
1: 형들 이를테면 뭐 송골매 이런 거 하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0: 아, 제가 또. 음악 캠프를 정말 좋아한다는 말에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아, 네. 잘했어요.
0: 네. 네.

0: 아유, 또 시간이 빨리 가지.
1: 어.
2: 그럼 이거 관광지 사람들.
1: 네.
2: 관광지 사람들은 관광하러 놀러 간 사람이야? 아니면 관광하러 갔더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예요?
3: 관광지에 터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2: 이야기. 관광지.

0: 검색창에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일단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새 앨범, 네 번째 앨범. 앨범 타이틀은 영집. 예. 가지고 돌아온 이승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야. 근데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도 29곡이나 수록하고 음악들이 러닝타임이 길어. 네. 요즘에는 막 2분, 3분, 3분 안 되는 노래들이 대부분인데
3: 네.
2: 다 4분 30초, 5분 30초 막 이러니까
3: 네.
2: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3: 그런 것 같습니다.
2: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3: 아, 그냥 산다는 게 뭔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2: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건 10대, 20대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때 못 끝내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앨범 잘 되길 바라고요.
3: 네. 네.
2: 또 만나요.
3: 네, 알겠습니다.
2: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거 들으면서 끝내죠.
3: 네.
2: 어이, 뭐야 이거. 무얼 훔치지?
3: 네, 맞습니다.
2: 뭘 훔치는 건데?
3: 아,
2: 뭘 훔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3: 합법적으로요?
2: 뭘 훔치고 싶어요?
3: 어쩌다 마주친 그대 리프.
2: 자, 네. 고마워요 오늘.
3: 네. 예.
2: 이제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자, 연주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박대한,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윤규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죠.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죠.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만화를 그리는 허영만 화백은 관상학의 기반을 둔 만화를 그리기 전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방대한 양, 그리고 관상을 다루려면 적어도 3년은 공부해야 한다는 말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때 관상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흘러갑니다. 뭘 하든 안 하든 시간은 정직하게 흐릅니다. 올해의 절반이 그렇게 지나왔고 남은 절반 역시 내가 뭘 선택하든 안 하든 뭔가를 시작하든 안 하든 흘러는 갈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릴러마이스의 시간은 멈춰였습니다. 자, 허영만 화백의 1화로 오프닝 열었어요. 뭘 하든 안 하든 시간 흘러간다. 그러네요. 너무 되게 때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게 왜 이렇게 두둥탁하고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관상 전문가 분이라 허영만 선생님 얼굴 딱 보고 아, 이 양반은 하면 아주 너무 잘하겠다 싶어서 일찍이 점지를 하신 게 아닐지. 3년 정도에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관상이라는 게 가장 굉장히 좀 심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3년 파면은 얼추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 시간을 네,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저는 뭔가 너무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종류의 운동 또는 악기 이런 거에서 아 지금부터 막 한 10년 넘게 열심히 해도 선수님처럼 또는 뭐 그 피아니스트 누구누구처럼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허진철님, 부엉부엉 안녕하세요. 대장부엉님, 2026년에 남은 절반도 잘 부탁드려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겠죠? 맞지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거이지만 지금 이대로 뭐 시간의 결을 따라서 고대 무탈하게 또 흘러만 가리란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애쓴다고 해서 또 저만치 앞에 가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나의 속도에 맞게 너무 막 연어처럼 거스르지는 않으면서 시간 위에서 함께 좀 이렇게 누리면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반기. 자, 오늘 7월의 첫날이에요.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선곡 대결의 승자와 패자는 부엉이들의 투표로 결정되니까 이따 9시부터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의 어떤 일 있었는지 특별한 일도 좋고 별거 아닌 소소한 일도 좋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또 부엉이들을 위한 공연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밤의 막내 우리 펜타곤 후이 씨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리는 콘서트에 부엉이들 초대하고 싶대요. 노을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오후 2시 그리고 7시에 열리고요. 이 중에 2시 공연에 별밤 가족을 위한 6자리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 분께 1인 2매 초대권 드리니까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1377 누르고 3번.
5: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6: 1377 누르고 3번.
5: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7: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유지하의 지난날 듣고 왔는데요. 아, 오늘 저도 진짜 이 소식 들었거든요. 6208님이 또 제보를 주셨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대장부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이 소개됐어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아 계획에 없었지만 퇴근길 서점에 들러 모시고 왔습니다. 문세님의 별밤과 대장부의 별밤을 같이 경험하는 행운이 있어 살맛 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문세 선배님이 제책 얘기해 주셨대요. 물론 제가 책을 드리긴 했죠. 근데 제가 그리고 사인 그 하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낼 때마다 가끔 내가 이분에게 사인을 하다니 해서 이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문세 선배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말도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내가 진짜 이문세 별밤을 듣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저쩌고 아, 말 너무 긴데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 주셨다고 그래서 막 심지어 약간 읽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 읽어주셨지? 아, 이따가 찾아 들어야지. 많은 분들이 이문세님이 별밤 시그널 틀면서 얘기해 주셨다고. 아, 별밤 얘기 부분. 라디오 얘기가 워낙 좀 틈틈이 나오는데 별밤 얘기 읽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금선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신입부원이에요. 저녁 운동 중에 듣게 되네요. 자주 들으러 올게요. 춘천 공지천 걷고 있는데 운동하는 분 진짜 많아요.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아, 아직은 그럴 땐것 같아요. 올해도 열대야가 당연히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밤이 되면 오히려 그 습도가 올라와서 숨이 더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산책이나 뭐 걷기나 이런 거밤 시간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박영광님은 저를 굉장히 크게 불러주셨어요. 대왕부엉.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밤에 일하다 보니 다시 듣기랑 본방송을 항상 찾아 들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져서 한동안 못 듣다가 이제 괜찮아져서 캠핑 와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영광님. 몸이 얼마나 안 좋으셨습니까? 아무튼 지금 다 괜찮아지신 거죠? 정말 정말 다행이고, 제가 더 반가워요, 영광님.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부른 너만을 느끼며.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부른 버전의 너만의 느낌이며 이어서 윤마치의 항복 들었고요. 양성욱님께서요. 집으로 가는 2시간 동안 대장부원과 오랜만에 데이트하겠네요. 힐링타임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맞춰서 시간을 빼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너무 힐링이 돼서 흐물흐물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아, 3, 4부에 오늘 소장부원과 전투가 있어서 오늘 전투까지는 안 벌어지길 바라면서 7057님 대장 내일 건강검진이라 저녁 식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야식 생각이 간절하지만 라디오 들으며 참아보려 합니다. 내일 검진 끝나면 제일 먼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을 생각입니다. 어? 아, 냉면 말고 딴 거 드시지. 왜냐면 그 내시경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혹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거면 냉면 비추지만 하지만 그 생각으로 버티셔야 될 테니까 이 와중에 잔소리해서 죄송해요. 양성경님 장마 첫날 여수는 비가 하늘에 구멍난 듯 쏟아지네요.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공장에서 땀나게 일하는 중이에요. 아유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때요? 이렇게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서울은 잠깐 왔다가 말고 이러던데 다른 지역들은 비의 양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최승수님 매일 퇴근길 화물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병원에서 듣네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일하다 보니 이참에 쉬다 가라는 건지 발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집에는 중학생 딸내미랑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내한텐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쉬어보는 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초조하네요. 아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잘 털어놓으셨어요. 아무데서도 좀 나 지금 조금 불안해라고 말 못하는 많은 어른 부엉이

생각들 별밤에다가 털어놓아요. 우리 다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조금은 겁먹은 자아들이 있거든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들 이야기랑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지하철역 앞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생맥주부터 한 잔 주문해서 들이킨다. 집이 코앞이지만 흔하지 않은 평일의 휴무를 끝에 끝까지 만끽하고자 한다. 주중에 하루 연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지만 근무하는 날보다 더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행에 갔다가 드럭스토어에서 쇼핑하고 주말에는 예약조차 어려운 식당에 비교적 한가한 평일 런치 찬스로 바로 입장해서 여유롭게 식사했다. 그러고는 가보고 싶던 미술관에 입장. 워낙 인기 있는 전시라 주말엔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닌다던데 평일 낮엔 꽤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게 작품들을 감상했다. 이 점 때문에 내가 평일 연차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남들은 아껴뒀다가 한 번에 길게 붙여 쓰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는데 난 이렇게 쪼개고 쪼개 틈틈이 달콤하게 즐기는 게 훨씬 좋다.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고 내일 이 시간 역시 사무실에 앉아 있겠지만 그 사이 하루쯤 일을 완전히 잊고 내 맘대로 채우는 하루. 이 맛에 회사 다니고 이 재미가 있어서 출근한다.

Prep featuring Sunset Rollercoaster의 Do What You Gotta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78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는 연차를 꼭꼭 챙겨 씁니다. 휴가 때 앞뒤로 붙여서 길게 쓰는 사람 많던데 저는 이렇게 연차의 달콤함을 자주 누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놀러 다니는 재미 얼마나 달콤한데요. 라고 너무 공감돼요. 저도 딱 제가 만약에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으면 좀 무조건 연차 이렇게 쓸걸요. 제가 회사 다니던 때는 좀 그런 시절 있잖아요. 왜 연차 이렇게 꼬박꼬박 쓰기 눈치 보이는 딱 그 시절이고 그걸 좀 그랬던 때라서 뭐 이렇게 잘 쓰진 못했던 것 같지만은 전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성향이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요. 배한재님도 저랑 비슷하군요. 저도 일주일이 접히는 수요일 연차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은근히 놀 곳도 많고 재충전된 에너지로 이틀만 바짝 버틴다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져요. 이거죠. 이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좀 주중에 땡땡이 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줄을 잘게 쪼개서 쓰는 그 느낌이 좋고 길게 쓰면 물론 뭐 그렇게 해야지만 또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있지요. 여행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중간에 좀 이렇게 토막내서 쓰면은 그 주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무조건 쪼개자파인 것 같습니다. 7811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안 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면서 키썸 노래 들을게요. 맥주 두 잔.

빠르게 변하는 소시티 도시 위 나 혼자 멈추듯이 검게 모든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들어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마저 움츠러들어 무서워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내 앞은 깜깜한데 다른 이들은 어쩜 잘만 웃고

BTS의 매직샵 들었고 이승은님은 BTS 노래 들으면서 암인데 노래 듣고 눈물이 나네요. 너무 위로되는 노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 키썸 맥주 두 잔 들으면서도 박효정님께서 두 잔 말고 두 모금만 마시고 싶네요. 선곡 탓입니다. 아예 학원 마치면 데리러 가야 돼요. 꾹 참고 시험 마지막 날 내일로 맥주를 모아둘게요. 아휴. 내일은 그냥 진짜 시원하게 두 모금이 뭡니까? 꿀꺽 꿀꺽 끝까지 원샷 하셔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유원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공감돼요. 가사가.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맥주조차 먹어도 되나 싶은 날이 있네요. 서글픕니다. 지금 또 한 주에 중간치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내일이 지나가면서부터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우리 조금씩은 생길 수 있겠죠. 이경혜님께서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게 됐다고 글 적었는데 저 이번 달에 부산에서 작은 사진관을 열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상이지만 그토록 생각만 해왔던 걸 갑자기 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기뻐요. 부황대장 말처럼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사진관을 여시다니 꼭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게다가 너무나 그리던 일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나 경혜님을 위해서 또 별밤에서 소소하게 선물을 챙겨서 약간 개업 선물 의미로다가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유. 더 행복한 날들이 꽉꽉 채워질 겁니다. 4690님. 우와! 대장부엉? 저는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평온한 하루를 보내거나 사건을 해결할 때면 살아갈 이유를 또 한 번 찾게 됩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무탈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박이네요. 경찰 부엉이 군인 부엉이 많았지만 형사 부엉이 나 지금 처음 보는데요. 좀 저기 3, 4부에까지 좀 계셔주시면 안 돼요? 계셔가지고 좀 우리 그 소장 부엉 허점 보이면 날카롭게 형사의 촉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제 편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조리에 좀 발을 담그게 하는 건가?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멋집니다. 형사 부엉이님 자주 와주세요. 풀어도 되는 이야기들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수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401님께서 제 친구가 오늘 새벽에 몰래 출근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깨서는 맨발로 밖에까지 쫓아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다음에 만나면 좋아하는 까까 사줘야겠어요.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요 노래 함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0: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는데요. 아, 저 지금 너무 든든합니다. 아까 형사 부엉이 계셨잖아요. 4690님이 3, 4부까지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대장 부엉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귀 쫑긋하고 지켜 듣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지금 용의자가 밖에 도착해 있거든요, 형사님. 잘 들어주시고 미심쩍인 부분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형사님 듣고 계신 가운데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2: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4.
2: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베프맨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2: 아 너무 유일하지요.
1: 네.
2: 매우 유일합니다. 그나저나 네. 지금 혹시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형사 부엉이가 입회해 계십니다.
1: 네. 근데요?
2: 오늘 아주 투명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1: 제가 뭐 뭔지 죄짓고 살았습니까?
2: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1: 아 그렇게 따지면 대장 부엉도 조심하세요.
2: 저요?
1: 네.
2: 저는 약간 지금 커넥션이 있어요.
1: 무슨 커넥션이요?
2: 약간 좀 제 편 들어달라고 좀 얘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1: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0: 안 되는 거죠?
1: 근데 하지만 보십시오. 이 수많은 소장부엉의 편들을 소개해 주시죠.
0: 신경옥님께서요. 소장부엉 응원하러 왔어요. 김영길님. 와 소장부엉님 오셨다. 충성.
1: 이거 보세요. 이미 시작부터 소장부엉만 응원하는 부엉이들도 이렇게 많다.
0: 고맙습니다.
1: 이 말이고요.
0: 근데 그거랑 용의자 뭐라고요?
1: 아무튼 그렇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0: 그럼 아무렇게나 막 우기지 좀 마세요.
1: 아니 좀. 그냥 형사부엉이라 그러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0: 좀 신기하긴 하네요.
1: 그렇죠. 왜 신기해? 막 썰 좀 듣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0: 네.
1: 자 그리고
0: 네?
1: 어제 데이브레이크 공식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월간 데브 6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0: 네.
1: 우리 부엉이들이라면 데이브레이크 공식 너튜브 채널 구독 안 해놓은 분들 없겠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0: 있을 수 있죠.
1: 있다면 지금 당장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0: 아유. 네.
1: 거기서 밝히 시기를.
0: 네.
1: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가 내 1년의 중심이다.
0: 중심.
1: 지금 딱 그 중심에 네. 서 계십니다.
0: 그렇죠.
1: 그래요.
0: 7월 25, 26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7월이 됐네요. 오, 7월이 됐네.
1: 7월이 왔어요.
0: 네.
1: 네, 왔습니다, 여러분.
0: 아무튼 뭐 중심에 있고 특히 이번에 썸머 매드니스 부제가 코어라서
1: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0: 거의 중심의 중심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1: 실제로 코어 운동에도 좀 힘쓰고 계시는지.
0: 아, 그럼요. 지금 뻐근해 죽겠어요. 저
1: 우리도 모두 지금 코어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야겠죠?
0: 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브레이크의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0: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1: 예매하셔야죠. 네. 오셔야 되고 아, 우린 거기서 만나야 돼요.
0: 굉장히.
1: 거기 다 집합입니다. 부엉이들 집합.
0: 티켓이 좀 남아있어요.
1: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남아있다는 거.
0: 원래 이틀 매진이 되면은 하루 더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1: 네.
0: 그건 못할 것 같아요.
1: 굉장히 네, 조금 울적해진 상태로 제가 뭐 소장부원과
0: 울적하다니요.
1: 전투는 전투지만 또 데이브레이크의 팬으로서는 조금 좀 그러네요.
0: 울적하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울적하지 않습니다.
0: 울적하지 않습니다.
1: 네. 부엉이들
0: 대정부엉 울적하지 않습니다.
1: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집합하기로 하고요.
0: 네?
1: 자 이제 오늘 선곡 대결 들어가야 되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0: 네 매주 다른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각자 세 곡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두 곡씩 영업하는 동안 부엉이들의 투표를 받고요.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틀 수 있지만 패자는 그 기회도 박탈.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 인사 기회도 박탈.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유효해요. 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1: 어려웠어요.
0: 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Yeah.
0: 이 단어는요 원래 수학과 과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였지만
1: 으흠.
0: 요즘에는 나의 관심사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뜻합니다. 벌써 설명부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1: 설명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네.
0: 자, 바로 알고리즘.
2: 오르락기.
1: 아니 알고리즘은 우리 대충 뭔지 알잖아요.
0: 네.
1: 근데 설명을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0: 일단 수학과 과학에서 쓰였다는 것부터가 뭔가 잘못됐어 지금.
1: 크게 잘못됐고요.
0: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플 것 같아요.
1: 하지만 네. 앞으로의 우리 삶의 커다란 키워드가 될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0: 그렇죠.
1: 자 알고리즘을 주제로 오늘 오랜만에 우리 소장부엉 먼저 영업해 보실까요?
0: 제가 먼저 영업하는 게 오랜만인가요?
1: 최근에 제가 좀 나대면서 먼저 했던 것 같은데.
0: 나대다니요.
1: 아, 제가 먼저 할까요?
0: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제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 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 노래는요. 위 알고리즘하고 대체 무슨 연관입니까?
1: 무슨 연관이죠?
0: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런 뭔가 부류의 음악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블루 아이드 소울이었습니다.
1: 아~
0: 듣다 보니까
1: 네.
0: 제 알고리즘에 뜨는 노래들이 제 취향이

0: 블루 아이드 소울을 참 좋아하는 취향이었더라고요.
1: 파란 눈의 소울이라는
0: 그렇죠. 뜻에. 보통 소울 소울이라고 하면은 흑인 음악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백인들도 이 소울 음악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비 콜드웰의 이 노래 딱 들으면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당연히 흑인일 것이다 가수.
1: 그렇죠.
0: 딱 무대에 등장했는데 백인이었던 거야. 충격, 대충격.
1: 그때만 해도 어떤 장르가 좀 상징하는 바도 많았고,
0: 그렇죠.
1: 희한하게 딱 어떤 이렇게 좀 특정 장르는 특정 인종만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비 콜드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인들도 소울을 구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1: 한국에서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소울, 예를 들어서 뭐 나얼씨라든지 이런 분은 따지자면 뭐예요?
0: 물론 브라운 아이드 소울
1: 아는데 아는데 음악적 계보로
0: 브라운 아이드 소울.
1: 아, 알겠어요.
0: 음악적 계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1: 아, 그러니까 저 차이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블루 아이냐?
0: 예.
1: 그 블루 아이가 아니냐인 거예요? 블루 아이드 소울이랑 그냥 소울이랑.
0: 그러니까 소울 음악을 어떤 인종이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묘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1: 있긴 있는데 참 미묘하죠.
0: 미묘한데 어쨌든 그걸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뭔가 흑인은 더 짙고 뭔가 좀 더 뭔가 좀
1: 유연해.
0: 유연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깊어요.
1: 깊어.
0: 근데 정말 뭐 애수가 있다 그러나.
1: 애수.
0: 근데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은 뭔가 좀 너무 깔끔한 느낌이 좀 있어요.
1: 좀 약간 조금 뭐랄까 한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정서를 이야기하는
0: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구사하게 돼요. 특히 이 노래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라는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투팍이라는 힙합 뮤지션이
1: 투팍
0: 이 노래를 또 샘플링해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1: 뭐지?
0: 한번 들어보세요.
1: 저 투팍 너무 좋아하는데 투팍 노래도 틀어주시면 안 돼요?
0: 네?
1: 투팍 노래 들을까? 안 되겠죠.
0: 알고리즘상 또 투팍이 나올 수도 있죠.
1: 오케이.
0: 네.
1: 자,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으로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이원석 씨도 참 한결같은 이 취향이 있어요. 약간 네. 약간 왜 그 좀 왜 자기 요트 가지고 대서양으로 놀러 갈 것 같은 요트. 그런 느낌.
1: 그러나 저는 요트는 없습니다.
0: 요트는
1: 가난하기
0: 없으시죠.
1: 짝이 없죠.
0: 가난하시진 않죠. 에헤이.
1: 아하.
0: 태예비님께서 쇼폼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
1: 아 진짜 알고리즘 많이 떠요. 많이
0: 아,
1: 쓰더라고요.
0: 이게, 근데 분위기 있어요.
1: 이게 1980년대 음악인가 그럴 텐데. 6881님께서요. 우와 드디어 여기서 제 음악 취향을 알았어요. 나 블루아이드 소울 장르를 좋아하네.
0: 여기서 지금 찾으셨다고요?
1: 그 마이클 맥도날드, 뭐 케니 로긴스, 보스 킥스 뭐 해가지고
0: 케니 로긴스 좋아하는데
1: 네, 그 블라인드 소울의 어떤 대표 주자들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1439님
1: 원석 승! 시작부터 속절없이 끌어당겨버리네요.
0: 아니 무슨 뭐 낚시도 아니고 생선이신가? 뭐 네? 이렇게 바로 시작부터 끌어당겨버린다고 하시지? 약간 지금 너무
1: 왜요? 뭐가요?
0: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1: 그만큼 첫 번째 선곡이 강력하다는 뜻이죠.
0: 아, 우리 형사님이 잘 보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1: 네.
0: 저의 첫 번째 영화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개해주세요.
0: 저는 성시경의 네. 거리에서를 가지고 왔어요.
1: 이게 알고리즘하고 무슨 의미가
0: 무슨 의미가 있느냐?
1: 네.
0: 그래서 요새는 요즘의 정서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 어떤 디지털 세계관을 정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1: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네. 그리고 점점 그 알고리즘이 전부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만큼 내가 자꾸 선택해서 보는 것만큼 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자칫 관리하지 않으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원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1: 그럴 수 있죠. 편협해질 수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네.
0: 과거에는 과연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 하지만 우리 가사 속에도 약간 이것을 빗댄 것이 이런 가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계속 굉장히 연애를 하면 세계가 네. 그 사람을 기준으로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을 연관되어 보이고 헤어지고 나면은 온통 내 삶의 알고리즘이 모든 부분에서 또 구간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

0: 하는 거야.
1: 네.
0: 어디 봐야 또 막 커피를 그냥 맨날 마시는 건데 어, 이 커피는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야. 계속 그 알고리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아 옛날에는 그런 어떤 기억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알고리즘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아 약간 좀
0: 그래요?
1: 좀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0: 아 이해가 왜 안 가시지? 혹시 좀 이 상상력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게 아닌지.
1: 조롱하는 조롱하시는
0: 아니, 조롱은 거지. 아니고요. 정사님.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2절 가사에서 보면요. 막다른 길 따라서 낯익은 벽 기대 보면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그리고 계속 어딜 가도 그 사람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계속 내 취향의 뭔가를 계속 불러일으켜주고 꺼내주고
1: 네.
0: 내 입맛에 맞게끔. 근데 참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별 가사는 눈치 없이 자꾸 내 기억을 꺼내주는데
1: 네.
0: 더 이상 그 상대는 없는데 그걸 꺼내는 게 약간 오류 같은 거죠.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1: 예,
0: 나잖아요.
1: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해가 좀 됐어요.
0: 예,
1: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0: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의 알고리즘 과거 뭐 아날로그 알고리즘 편
1: 예.
0: 강의를 마치면서 첫 번째 영어 꼭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0: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아주 정확하게 제 선곡 의도를 알아주신 755님이 계십니다. 이나승 저 헤어진 지 10일 됐는데 그녀와 함께 다닌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온통 제 삶의 알고리즘이 그녀입니다.
1: 이게 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별에 관련된 대장부엉이 얘기한 그거는 뭐 틀리지 말하면 우리 수학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리즘은 분석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거, 그걸 너한테 제시해 줄게.
0: 그치.
1: 근데 이별 알고리즘은
0: 맞아,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 갑자기 REF 이별 공식이 떠오르네요.
0: 어? 이별 잡아서 항상 이별 공식.
1: 아무튼 기운 내십시오. 7555님
0: 기운 내시고요. 네.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 주세요.
1: 이 노래는요, 진짜 그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어요. 이 노래로. 그래서 어? 이 누구지? 그래서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팀의 음악이.
0: 예, 예, 예.
1: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더 스트라이크의 Just Like Paradise라는 곡이에요.
0: 어허.
1: 그러니까 이 더 스트라이크가 그럼 무슨 팀이야? 미국 팀이에요.
0: 오케이.
1: 미국 밴드예요.
0: 스트라이크를 자주 넣나 봐요.
1: 근데 미국의 밴드인데 구성이 좀 특이한 게 뭐 보컬 있겠죠? 드럼 있겠죠? 기타, 베이스 있고 색소폰이 있어요.
0: 오! 그래서 그 정규 멤버로?
1: 네.
0: 오.
1: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색소폰을 부나.
0: 설마 그럼 뭐 오브제로 있진 않겠죠.
1: 아니, 이 Just Like Paradise에서는 색소폰이 이렇게 막 부각되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0: 되게 특이하네.
1: 근데 불더라고요.
0: 아니, 들고 서 계시진 않겠지.
1: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해외팀 하면은 막 정말 엄청난 인기와 막 엄청난 규모의 공연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스트라이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 인디 정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 스타일을 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80년대 신스팝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그래서 뭔가 맛있어 음악이.
0: 뭔가 맛있다.
1: 맛있어.
0: 어.
1: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걸요? 맛있을걸요?
0: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80년대 거를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게 서양에서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1: 다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제일 사실 그 호황기 음악이잖아요.
1: 제일 맛있어요.
0: 낭만적이고.
1: 맛을 너무 배고픈가나? 왜 이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0: 근데 이 노래는 4부 첫 곡으로 준비할 겁니다.
1: 아,
0: 계속해서
1: 그래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서 이나중 한 사람 써서 투표 주시고, 여기 지금 경찰 부엉이도 나타났어요. 9818님이
1: 네.
0: 대장부엉 저도 경찰인데 대장부엉이 형사님 문자 읽을 때 목소리 듣고 웃었네요. 아, 형사도 일반인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하지 말입니다.
1: 말하지 말입니다가 너무 안 똑같잖아요.
0: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으로 The Strike의 Just Like Paradise 듣고 왔습니다.
1: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노래?
0: 너무 멋있고 네. 이제 막 뭐 약간 아직은 인디 밴드 같다고 하셨지만 좀 막 대형 밴드의 네. 공연장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어요.
1: 이제 약간 그 스타디움에서 만약에
0: 맞아요.
1: 단독 공연을 했는데 이 노래가 딱 와다. Just like the
0: ooh, 와, yeah. 맞아, 팔들이 또 너무 길셔가지고.
1: 80, 90년대에 진짜로 이런 약간 뉴웨이브 성향의 네. 밴드가 INXX라고 있었어요.
0: 어디 누구?
1: INXX.
0: INXX.
1: INXX.
0: 네네.
1: 그 팀은 진짜로 그런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 이런 오. 장르로 했단 말이야.
0: 이름은 XS인데 Extra Small. X 라지로 된 거네. 아니 그렇잖아 인 XS?
1: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걸 유행을 했는데 제 이런 류의 음악을 짜오는 그때 그때 밝은 짜는 사람들 후아 후아 후아
0: 짠 딱구닥딱 후아 후아 후아라니요.
1: 그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약간 하지만 정말 이 대형 공연장 울려 퍼졌을 때
0: 예예
1: 막 미칩니다 정말.
0: 아유 근데 많이들 음악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1: 네.
0: 임보람님은 와. 도입부가 장난 아니네요. 그럼 장난을 아무도 하지 않죠 뮤지션들이.
1: 2620님은요 원석 제가 과학 전공에 수학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죠. 아주 깔끔하게 짜여진 알고리즘과 같이 멋진 곡이네요. 짝짝짝.라고. 이게 진짜로 제가 좀 첨언하셔도 되겠습니까?
0: 첨언하시죠.
1: 이 정말 깔끔하게 짠 알고리즘 같이 멋진 곡. 아,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곡들의 공통점은 드럼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0: 똥. 마치 데이브레이크처럼.
1: 단단해.
0: 맞아요.
1: 리듬 자체가.
0: 맞아요.
1: 그 위에 뭘 위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
0: 근데 그거를 저는 보컬이 맛있게 타주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베이스가 단단해도.
1: 아, 그럼 맞죠.
0: 맛이 다 없어져요.
1: 네. 네.
0: 후추가 좋다고 네. 해서 뭐 국물이 맛있어지던가요?
1: 그러니까 골격이 좋다.
0: 맞습니다.
1: 골자가 좋다.
0: 그건 맞죠.
1: 네.
0: 자, 오늘의 선곡 주제는 알고리즘이고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 기억의 어떤 틀에 비유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아까 알고리즘이 사랑에 빠지는 것 또한 어떤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그 알고리즘 때문에 원치 않는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고통받기도 한다라는 얘기로 취지를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들려드렸고요.
1: 네.
0: 혹시 이원석 씨는
1: 네.
0: 알고리즘이 너튜브나 이런 데에서 조금 네. 막 너무 어떤 것만 계속 추천해서
1: 네.
0: 아, 내가 지금 도파민 체계 문제 생기겠다 이래본 적 있으세요?
1: 요즘 좀 그래요.
0: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1: 요즘 너무 대한민국 축구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계속 다 화나 있죠.
1: 네. 그래서 약간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요.
0: 저도 계속 막 화가 나 있고.
1: 네.
0: 그런 저도 분노 콘텐츠 뭐 막 아무튼 도파민 자극하는 막 그런 걸로 알고리즘이 너무 이게 일로 간다 싶을 때
1: 네.
0: 아, 내가 이러다가는 내 세계관이 다 이렇게 물들어 버리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1: 네.
0: 일부러 뭐 김상욱 교수님의 무슨 뭐 에? 과학 강의라든지 이런 거 밤에 틀어놓고 자요. 실제로. 내가 의도적으로 제 알고리즘 정화를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1: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으세요?
0: 있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에 잘못 길들여져 있는 나의 알고리즘 바꾸는 방법 바로 네.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걸 가지고 왔어요.
1: 절묘하긴 하네요 정말.
0: 아 근데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1: 반말할 뻔했어요. 참.
0: 아니 진짜 저 진짜.
1: 대장부한테 반말할 뻔했어요.
0: 아, 반말하시잖아요 원래.
1: 아니 방송 중에.
0: 지금 특별하게 좋단 말.
1: 이걸 이렇게 한다고?
0: 아니 근데 진짜 혼자서 알고리즘이 이런 것 같아라고 상상하다가
1: 예.
0: 아, 그러고 보니까 알고리즘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에도 네. 강제로라도 다른 콘텐츠를 막 주입하는 것처럼
1: 네. 아 강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0: 만나를
1: 하네요.
0: 하잖아.
1: 만나기도
0: 사람은
1: 하지.
0: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
1: 진짜 그러기도 하지.
0: 네.
1: 그러기도 하네.
0: 우린 그렇게 돼요.
1: 아...
0: 알고리즘에 대한 저의 작사로서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됩니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면서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알고리즘을 주제로 하는 선곡 대결 이제 투표는 막을 내렸습니다.
1: 네.
0: 임정성 님이요. 네. 이원석 님 두 번째 추천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셨는데 아쉽게도 지나가 버려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1: 아, 왜 알려드리면 되죠? 더 스트라이크의 Just Like Paradise.
0: 아,
1: 더 스트라이크라는 아. 밴드입니다. 더 스트라이크.
0: 아 그거였지.
1: Just Like Paradise.
0: Just Like Paradise였습니다.
1: 네. 네.
0: 정희은님 오늘 두 분.
1: 정회은.
0: 아 회은. 회은. 아 제가 이제 오는군요 저도.
1: 뭐가요?
0: 시력이.
1: 시력이 좋아지셨나요?
0: 아니,
1: 근데 이건 희은으로 볼 수도

0: 있어요. 잘못 정리
1: 약간 충격적인데?
0: 폰트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 정회원님은요. 오늘 두 분 선곡 다 너무 좋아요. 결은 너무나 다르지만 행복한 여름밤이네요.
1: 아 맞아요. 완전 다른 결이었고 네. 듣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둘 다 좋은 음악들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텐데

0: 대장 부엉승.
1: 오늘 웬일로 저의 승리를 되게 멋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6584님 이나 한 표. 아 원석은 이나로 잊혀지나요? 이나승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형사부엉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봅시다. 4695님 이나. 삶이 투영되어 노래를 들으며 뻗는 기억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그때의 향기가 지금에 다녀가는 의미가 소장부엉보다 더욱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부엉이님 문학형사부엉이님이셨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추천곡 지금 나가고 있어요. 쿠보타 투 시노부가 부른 러브레인인데요. 제 알고리즘에서 빠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뭔가 새로운 노래를 추천받고 싶을 때 이런 분위기를 위시로 해서 뭐 비슷한 분위기 다른 거 없을까 하고 또 넣기도 하는 곡이라서 이건 실제로 제 알고리즘에 들어와 있는 곡으로서 가지고 왔어요. 절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패자 소장부엉의 추천곡을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곡 쿠보타 토시노부의 러브레인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치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4만 원
0: 회계 관리.
2: 4만 원
0: 재고 관리.
3: 4만 원
0: 생산 관리.
2: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1: 네.
0: 소정 부모님.
1: 네.
0: 괜찮으시죠?
1: 아 지금 여러분 0203님 네. 문자를 보다가
0: 네, 네.
1: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아 그래요? 이왕 보고 계시던 걸 읽어주시죠.
1: 대장봉 선곡은 명곡에다 의미 있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원성님 오늘 선곡을 통해서는 새로운 노래를 발견한 기쁨이 크네요. 감사해요 라고
0: 예.
1: 하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제가 추천한 곡들은 제 취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 플레이리스트를 막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제 알고리즘하고 이 0203님의 알고리즘하고
0: 그거죠.
1: 비슷해질 거
0: 비슷해져요.
1: 아니에요. 그러면 취향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0: 비슷해져요. 그래서 음악이 그래서 대단한 거고
1: 네.
0: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 사람의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 네.
0: 뭐 이원석 씨도 그렇고 윤상 씨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의 플레이리스트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막 다 넣어요. 그러면서 내 그러면은 막 내 알고리즘이 점점 너무 근사해지는 게 느껴지고
1: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을 나눠 듣다 보면
0: 맞아요.
1: 영원히 그 알고리즘에 좀 그 단단한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좋은 노래들을 계속
0: 들으며
1: 하고
0: 그곳이 우리 제가 꿈꾸는 저의 실버타운입니다.
1: 실버타운.
0: 자 그래서 앞으로도 별밤에서 추천곡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알고리즘 건설을 해 나가야 되니까요.
1: 그럼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0: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죠 진짜. 자, 오늘 끝곡으로 주혜린의 미장원 리메이크 버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줌원지 천문학자 지윤배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죠.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죠.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나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들 7월의 마음가짐 제출하셨나요? 아마 넓게 보면 모두 행복하기가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걸 더 자주 먹는 거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기, 귀여운 깨눈 아이템 모으기, 지금 떠오른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소박하고 또 생각만큼 익숙한 것들이라면 다행입니다. 드물고 특별한 행운을 쫓느라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다는 뜻이니까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여러분들의 세입클로버 성화빈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햄디 성원빈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7월의 첫날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요 7월의 첫 시작을 우리 팬분들 제로즈와의 굿모닝으로 시작해서 운동도 하고 녹음도 하고 여러가지 좀따리 하다가 대본도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나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제가 예전부터 세이클로버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행운을 쫓는다기보다는 곁에 있는 행복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챙기다 보면 그 새로운 운들이 나에게 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네잎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팬분들이랑 운명적인 만남 뒤로 저는 네잎클로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그 소중한 네잎클로버의 한 잎이 되어주셨어요. 0834님께서 오늘 내 작은 행복은 지하철 타러 왔는데 바로 도착했을 때 맞아요. 약간 이런 소소한 타이밍 같은 경우도 좀 소확행 중에 하나죠. 저는 요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진짜 소소한 행복은요. 너무 운동 얘기만 하나? 운동이 좀 잘 됐을 때? 약간 와 오늘 진짜 운동 잘 됐다 이랬을 때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죠. 하루가 진짜 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까지 하고 잤다. 이러면 좀 다음 날이 좀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네, 8701님께서 햄디 오늘 두쫀쿠룩이네요. 귀여워요. 햄디가 귀여워서 행복해져 버렸어요. 아, 좀 두쫀쿠 같네요. 약간 그렇네요. 여기가 좀 겉면 그 코코아 파우더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카다이프 있는 부분 같은데 두쫀쿠 죄송합니다. 2611님께서 두쫀쿠 포즈 해주삼 했습니다. 성한빛나님께서 그거 알아? 요즘 학계에서 성한빛 목소리를 천연 피로회복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대. 내가 방금 임상시험 해봤는데 네 오프닝 멘트를 듣자마자 야근 피로 싹 사라짐.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진짜 효과 있는 한 방 더 갑니다. 사랑해. 3751님께서 맛있는 팝콘 먹으면서 햄디 라디오 듣는 게 내 행복이야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팬분들께 라디오 시작 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야식 메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드렸는데 오리지널 팝콘을 추천드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친친반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94님께서 대충 고른 영화가 재밌을 때 진짜 행복해져요. 예를 들면 좀 비행기 같은 데서 이렇게 무작위로 골랐을 때 재밌는 영화를 고른다던가 아니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뭔가 볼 영화를 고르지 않고 가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생각이 든 김에 한번 저도 볼 영화를 지정하지 않고 영화관에 가보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72님께서 저는 과일 잘 골랐을 때 행복해져요. 특히 수박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은근 이거 어렵다요. 햄디는 맛있는 과일 잘 고르나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멤버들이랑 같이 수박을 먹으려고 세 통을 샀어요. 근데 어제 스케줄 전에 왔어야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먹는 건데 심지어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띠링 하고 도착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또 뭔가 아쉬우니까 이제 스케줄 끝나고 가서 제가 수박을 썰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약간 달달한 맛이 많이 없고 좀 물맛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좀 달달하고 좀 맛있는 과일 고르길 바라겠습니다. 4582님께서 제 소소한 행복은 휴무에 강아지 끌어안고 소파에 누워서 오후 2, 3시쯤에 따스한 햇볕을 쬐는 거예요. 저도 진짜 저희 본가에서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를 안고 있거나 그냥 같이 누워있을 때가 제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로즈는 나
자, 찐친방은 오늘 생방 중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도 알려주시고요.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남겨주시면 되냐면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는 메시지가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빠밤. 3일 제약 해리즈 하

0: 15회 오뚜기 카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미분당 환인제약 점점점 이상 출석 체크 완료.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7232님께서 저 오늘 퇴사했어요. 축하드려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역시 퇴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좋아하는 영화랑 드라마 있으면 또 푹 보고 보고 푹 주무시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퇴사 너무 축하드려요. 5193님께서 직장 상사에게 안 혼나고 무사 퇴근했어요. 오늘 이게 저의 소확행이었습니다. 힝, 막내는 늘 힘듭니다. 그쵸? 막내가 쉽지 않지만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글피도 다 잘 이겨내실 수 있게 제가 힘 많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혼내는 사람 있으면 됐고요. 6787님께서 올해 수능 한 번 더 치는 반수생인데 7월 시작이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햄디도 오늘 라디오 파이팅! 페퍼톤스의 샤인 신청합니다. 아, 진짜 수능을 한 번 더 본다는 그 도전 자체가 진짜 대단하시고요. 또 햄디도 오늘 라디오 파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또 남의 이런 타인까지 이렇게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도 그 따뜻한 마음 받아서 열심히 하고 또 제 따뜻한 마음 다 받아서 올해 수능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6787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샤인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6787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현수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 행복할 때 있어요. 맛집 찾아갔는데 제가 앉은 뒤로 뒷사람들은 대기번호 받을 때 그때 행복해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운도 운이지만 수정씨가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는 것 같네요. 가게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내영님께서 나의 소소한 행복은 네일아트 하는 거에서 와 셀프 네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손 사용할 때마다 예쁜 네일이 보여서 행복해. 오, 약간 이런 걸 직접 하시는구나. 네일아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나영씨와 다르게 손 재주가 좀 없어서 그림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런 네일아트까지 잘하신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조은성씨가 저는 제 취미인 글쓰기를 열심히 할 때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걸 한 느낌에 뿌듯해지는 심리랄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은성씨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7232님께서 햄디, 1년 전 햄디 라이브에서 첫 출근했는데 힘들어서 지하철에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서 어제 퇴사했어요. 오늘 퇴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한빈이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 사랑해. 그쵸, 이런 저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잘 닿았나 봅니다. 또 퇴사하셨으니까 얼마 뒤까지 좀 여행도 다니시고 마음 챙기시다가 또 새로운 도전 하시길 제가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나중에는 새로운 도전 어떤 거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또 봅시다. 9159님께서 요즘 들어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삶이 무기력해져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자수를 놓으며 우아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햄디는 어떤 취미 생활을 즐겨 하나요? 저는 취미 생활을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찾고 있었는데 저 운동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유산소 할 때나 운동에서 조금 더 파생된 그런 취미가 있다면 산책. 근데 제가 자주 챙기던 저를 정말 잘 챙길 수 있는 취미라서 여러분께 추천도 드리고요. 프랑스 자수가 뭐지? 약간 프랑스 자수가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87님께서 햄디 헬스장 갔다가 집 가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서비스직이라 민원 처리하느라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햄디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면서 파워워킹 하면서 집 가고 있어요. 파워워킹 하면서 집 갈 때 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크러쉬라고 제가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또 이제 약간 전투력 상승 진짜 고된 하루 보내셨을 텐데 크러쉬나 좀 이런 사운드 빵빵한 노래 들으면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7124님께서 재배원 덕분에 문제 하나로 등급 올랐어요. 오, 진짜 평생 사랑해 재배원, 내 인생엔 없어선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우리 제로즈 평생 사랑합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숫자놀이 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글자 수 그건가 보다. 오, 근데 오, 재배원 제로즈 영원히 사랑해. 오, 그래서 몇 점이죠? 총 합이 501점, 710점, 사랑점으로 찍어서 4번을 맞췄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등급 하나 올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재배원 제로즈가 재배원 제로즈 했다. 아니 등급이 그쵸, 하나 차이가 중요하니까. 아 역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2733님께서 요즘 내 소확행은 퇴근길에 만난 상 빠고, 아 뭐래 뭐래, 퇴근길에 만난 빵 사고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햄디 보면서 슈크림 빵 먹는 중 힐링돼. 2733님은 어떤 빵 좋아하시려나? 저는 슈크림 빵하고 크로아상 되게 좋아합니다. 먼저 추천. 3966님께서 저는 매일 출근길마다 독서를 하는데요. 책이 잘 읽혀서 바쁜 출근길에 몰입해서 읽을 때 행복해져요. 출근길에 마치 제가 소설의 주인공이 된 느낌? 일단 우와, 출근길에 책을 읽으신다는 자체가 정말 소위 말하는 갓생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좀 본받아서 요즘 좀 소홀해지려고 했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850님께서 고향이 천안인 햄디, 내일 천안 가는데 햄디만의 천안 맛집이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칼국수 좋아하시면 소담골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유명해지면 제가 또 찾아갈 때 웨이팅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는데, 소담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갔었고, 칼국수가 나오기 전에 보리밥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고추장이랑 참기름에서 먹는데 저는 두 그릇씩 먹었는데 한 그릇 먹고 칼국수까지 먹으면 진짜 완벽하니까 천안에 가시면 꼭 소담골 들리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배고파졌다. 사진 띄워주시나봐요. 맞아요. 바지락 칼국수가 진짜 맛있고, 그 이게 해감이라거나 해감이 잘 돼서 그 모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제가 되게 남김없이 야채까지 다 먹었던 그런 저의 찐 로컬 맛집입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 건데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승준, 와이엇, 유토 세 분이 친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환영 인사와 함께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딘과 DJ 프리즈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End July, 그리고 피어나모니의 태양을 삼킨 아이.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니요, 거기 뒷문이요. 앞문으로 백더블링 하고 오시면 됩니다.
1: 어, 뒷문이에요.
2: 어, 어, 어, 어디로 들어가요?
1: 어, 어디로 들어가요?
0: 오셔요.
1: 아요.
0: 햄냥이의 학교의 K-pop 레전드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오픈하고 나타난 전학생 모셔봅니다. 온앤 오프의 오프팀 승준, 와이엇, 유토님 어서오세요.
2: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3: 라이처, 안녕하세요. 온앤 오프입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4: 반가워요.
0: 그럼 형들 네.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온앤 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아시죠? 뭐, 저예요.
0: 아무도 알죠.
6: 아, 그래서 오늘 오프에 맞는 유튜브입니다.
0: 예. 아 근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여기가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5: 네.
0: 소개는 반말로도 해볼까요?
2: 어? 좋아.
5: 반말?
0: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시면 돼. 승진이부터 가볼까?
1: 좋은데?
2: 나는 더울 때 부채질해주는 친구? 컨셉으로 가볼게.
5: 나는 힘들면 기대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0: 개미남.
6: 나는 댄스 메이트가 되어줄게. 오~
0: 나랑 짱친 먹겠는데? 오~
5: 맞네.
0: 아 다들 너무 반가워. 아,
2: 반가워.
1: 잘 지냈어?
0: 너무 잘 지냈지. 보고 싶었어.
2: 우리 약간 어색한 것 같아.
1: 그러니까 반말. 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볼까?
0: 그러니까 반말 나니까 또 어색하네. 어떻게
1: 좋아.
0: 저녁은 잘 드시고 왔어?
2: 잘 드시고
6: 먹었지.
1: 잘 드시고 왔긴 했어.
6: 드시고 왔지.
0: 그러니까 오늘 내가 또 DJ 세 번째라 잘 부탁드릴게.
2: 괜찮아. 내가 옆에서 부채질 많이 해줄게.
1: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해줘.
0: 좋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
5: 네.
0: 일단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네. 환영 문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형님들 야호. 꺄 햄디 방송에 온앤오프 선배님들이라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근 음방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마주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형이라고
2: 맞아요.
0: 맞죠. 부르고 있습니다.
2: 맞아요. 네. 형이라고 하고 사실 최근에 또 앨범 나와서 앨범도 써줬는데 또 거기다가 또 온앤오프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뭐 마음씨 가득해가지고 써주셨더라고요.
5: 원래 하민 씨가 먼저 이제 선배님이라고 너무 깍듯이 하길래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아 형이라고 제발 형이라고 불러줘 제발 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됐죠 저희가.
2: 사실 네. 또 어떻게 보면 와이엇이랑 처음에 인연이 더 빨리 닿았잖아요.
0: 그렇죠. 챌린지로
2: 맞아요. 뷰티풀 뷰티풀
1: 아 맞아
2: 같이 했잖아요. 뷰티풀 뷰티풀
1: 맞아 먼저 같이 해서 친해졌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2: 또 탐내가지고 뺏었습니다.
1: 네. 네 번호를 먼저 땄더라고요.
2: 하민이 너무 잘생기고 귀엽잖아요.
5: 맞아요. 아, 착하기도 하고
2: 쟁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5: 귀여워.
0: 사랑은 쟁취하는 거죠. 아 근데 또 이번에 챌린지까지 같이 네. 찍고 탑5도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2: 일단 안무가 너무 잘 나오고 사실 또 은근슬쩍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팔로우해서 보고 있어요.
0: 호시탐탐.
2: 네, 호시탐탐.
5: 스토커예요? 아,
2: 5세대분들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게 다 탐구해야 돼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5: 맞죠.
2: 공부해서 나오는 거예요.
5: 맞죠.
0: 그쵸. 3985님께서 와 여기 오니 귀염둥이 오프팀이 형아들 같네요. 그러면 온팀 오프팀 중에 오프팀이 형들이 동생을 맡고 계신 거예요?
2: 아니 우리도 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온팀이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와 약간 감미로운 보컬을 네. 담당하고 있으면 이제 오프팀은 퍼포먼스 그리고 카리스마 잘생김 담당 어떻게 봤을 때 한빈이가 봤을 때는 온팀이 나은 것 같아 오프팀이 나은 것 같아
0: 오프팀이 좋죠?
1: 또 그런 질문하네
0: 약간 다 섞여있잖아요 뭔가 네. 이렇게 댄스, 랩, 보컬, 비주얼 이렇게 다 섞여있어요.
5: 아우, 역시 뭐

0: 답안.
1: 그치만 우리 원팀 형들 사랑해요.
2: 잘하네.
1: 좋아요. 6807님께서 햄디 은근 아 햄디 긴장한 것 같아요. 오늘 오프가 또 DJ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또 이런 게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3: 그렇죠. 그때 MC 하실 때 또 같이 뭐 제 대친소였나?
1: 네, 맞아요.
4: 예전에 맞아요.
0: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 근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솔직하게?
1: 저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편하죠.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0: 아 그래요?
1: 왜냐면 아이스브레이킹 그 메시지들을 네. 대화하면서 계속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네. 형이 그 거의 10인분을 다 해주셔가지고
0: 아 맞아요
1: 진짜 그러니까. 너무 편했어.
3: 그래서 가끔 아니요? 멤버도 조금 가만히 있는 편이야.
1: 아 그래?
3: 형이 다 하니까 이제 다 하니까 네.
1: 대기실에서도
0: 이런 자리에서만 말 많이 해요.
1: 아 좋습니다. 9210님께서 팝콘 통이 큰 거예요? 온앤오프 얼굴이 작은 거예요? 하고 당연히 후자겠죠. 아
3: 어디 한번 비교 한번 해줘.
0: 안 돼. 이거 제대로 비교하면 안, 그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
1: 좀 이렇게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더. 오!
3: 오~ 아, 아니! 얼굴이 팝콘만 하네.
1: 진짜 형이.
0: 근데. 주마지 말아요. 주마지 말아봐. 이게 더.
3: 아니야. 작은... 팝콘. 오! 오! 팝콘 스몰 사이즈인데 얼굴이 그냥 딱 가려지네.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형이 진짜 이 비율이 넘사벽인데요?
0: 아, 아니야. 한빈이만큼 안 되지. 내가 그.
3: 안 되겠다.
0: 비율만큼 안 되지.
1: 형, 어깨 솔직히 한 70 정도 되죠.
0: 내가 최근에 쟀었던 게 56.
1: 와, 진짜 그 키보드.
0: 어, 딱 그 키보드 딱 되면은 딱 가려져.
1: 열심히 하겠다.
3: 한빈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1: 저요?
3: 딱 보기 좋은데 지금.
0: 아, 뭔 뭐,
3: 부럽다.
0: 얼굴이 잘 생겼잖요. 에,
3: 부러운데.
1: 자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네. 뒷문 뒤에 공간 있어요. 얼마 전에 한빈님 생파에서 무반주로 뷰뷰 커버해 주신 거 아, 봤어요. 맞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효진이가 칭찬해서 봤는데 어떻게 오디션 때보다 더 잘하시나요? 오프팀도 봤는지 궁금하고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한빈님이랑 같이 추는 뷰뷰 한번 보고 싶어요. 오.
0: 일단은 참고로 죄송하더라고. 왜냐면 뷰뷰를 계속 추고 계시지 않아요? 거의 매번 추고 있는데
2: 맞아요.
0: 아, 네. 아, 너, 저희가 너무 고맙죠. 아, 그리고 저... 봤어요. 그 생일이셨을 때 딱 그 큰 데에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 봤는데 어, 너무 잘하더라고.
1: 오, 네. 잘 맞췄다. 다행이네요.
3: 또 무반주로 하기에는 진짜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어떻게 무반주로 그렇게 혼자서 또 6인분을 다 소화했는지 박수 한번 드리도록.
1: 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명곡이 너무 많아서 네. 아 뭔가 그때 당시에 뷰티풀 뷰티풀이 저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아, 네. 연습생 때 처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또 형들이랑 같이 추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3: 어, 우리보다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춤을?
0: 이제 우리보다 잘할 것 같아 뷰뷰를.
1: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형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아 노래도
3: 준비되셨나요?
1: 아 준비 아,
0: 지금 무반주로 하나요?
1: 진짜요? 권도현님이 보여줘 짝 보여줘
0: 오 좋습니다.
1: 무반주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
2: 오, 노래가 있네요.
0: 오 좋아 좋아 좋아.
1: 여기서 여기 다 해볼까요?
2: 아, 하나요?
1: 좋아요.
0: 딱 이쪽인 것 같은데
3: 한미 가운데
0: 네 가운데 오. 딱 보시면은 오 가려졌네.
3: 노래 주세요.
0: 아니 나 변화가 있었는데

0: 아 이제 자동이야.
1: 그래 아 근데 진짜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노래여서 아 진짜 평생 노래해 주십시오 형들.
2: 진짜. 아 평생
3: 한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지.
2: 맞지 뷰티풀, 맞지.
3: 뷰티풀이 두 개나 있어.
1: 뷰티풀. 나유팀님께서 한그룹 아니냐고. 아, 아.
2: 극찬입니다.
1: 진짜 그때 뷰티풀 뷰티풀 뮤비가 엄청 되게 화려하잖아요.
3: 아 맞아요.
1: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승진이 형 헤어가 엄청 반짝 빨간 레드로 엄청
3: 아 뷰티풀 뷰티풀 때 여기가 이제 반토막했나?
2: 반토막
1: 맞아요.
2: 레드.
3: 맞아요.
1: 레드랑
3: 두루미 머리 해가지고
1: 맞아
3: 반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독특한
2: 맞아 맞아
3: 머리를 했습니다.
1: 그때도 와이엇 형은 몸이 엄청 좋으셨던 걸로
2: 아 아니야 그때는 사실 좀 지방이 많았고 아 진짜로 그때는 왜냐면 몸을 막 키우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서
3: 아, 맞긴
2: 어, 어 지금은 좀 다르지.
3: 아 근데 여기 친한 친구 왔는데 조금 어색한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누가요?
3: 저 우리 유토랑 한빈이가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1: 아 맞네.
3: 우리 이렇게 또 말 터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4: 아, 맞네.
5: 저는 그런 게 있었어?
1: 없어요.
5: 아 깜짝이야.
3: 세 분은
1: 약간 생방의 맛이다.
2: 네, 생방의 묘미죠.
1: 맞아요. 근데 유토 형은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2: 네.
1: 아,
3: 아닙니다.
1: 그래서 저도 춤을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몰래 몰래 이렇게 춤 되게 잘 추신다
2: 보면서
1: 아, 엄청
3: 릴스 보면서
2: 이제 계속 좋아요 그렇죠. 눌러도 돼.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5: 어, 그럼요.
3: 그러니까 가끔 유토가 안무 짜고 사람들 초대하는 경우도 있거든.
1: 오?
3: 그럴 때 한번 한빈이 또 초대해가지고
5: 같이. 근데 바쁘시니까.
1: 아 요즘 아 괜찮아요. 유토 형 부르면 가야죠 가야죠.
5: 어 그래요?
2: 자, 이러면 바로 열릴 텐데. 좋았어.
1: 좋습니다. 자 그럼 신곡 얘기하면서 유토 형님이랑 더 친해져 보도록 할 텐데요.
2: 네.
1: 온앤오프가 정규 2집 파트 2 온앤오프 마이셀프를 발매했습니다.
5: 파트 2!
2: 드디어
1: 지난해 발매한 파트 1의 서사와 이어지는 앨범인데요. 앨범 소개 혹시 담당이 있으신가요?
2: 아 그렇습니다.
3: 예, 접니다.
1: 네. 승진이 형이 부탁드릴게요.
3: 네, 이번 앨범 온앤오프 마이셀프는 정해진 운명은 없기에 선택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 두려움 속에서 그 선택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아,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 네.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곡 오픈 더 도어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3: 타이틀곡 오픈 더 도어는 불안한 현재 속에서 미래의 문을 열기 직전 그 찰나의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2: 아, 여러분 대본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 형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3: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마음으로 썼습니다.
2: 약간
1: 아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소개가 또 리더의 무게가 확 느껴지는 그런 소개였는데요.
2: 맞죠, 맞죠.
1: 또 역시나 황버지 황현님이 네. 작업을 해주셨고
2: 네.
1: 멤버 민규님이 작곡 그리고 오 와이엇 형 네. 와이엇님이 작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2: 네.
1: 그러면 와이엇 형은 가사 쓸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으로 두셨어요?
2: 이번 가사는 사실 좀 공감,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마음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오픈 더 도어라는 곡이 자체가 문 여는 그 찰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문은 그 찰나의 그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사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도 이제 이 작사를 하면서 아 내가 느꼈던 그 찰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꼈었는지가 또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들려줘야겠다는 걸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5: 근데 이번에 가이드 나왔을 때 전 처음으로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재영이 형한테 이거 형 진짜 랩 가사 진짜 잘 썼다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2: 아니 나
5: 진짜 안 나는 표정인데 얘기했었어요 저.
2: 너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갑자기 차에서
1: 네.
2: 형 가수 그 가이드 들어봤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데 맞아, 그냥 맞아. 막 되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 유토가 얘기한 거에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그래도
1: 진심이었다.
2: 네,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유토가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는 해.
1: 아, 네.
3: 나도 뭐 한 마디 덧붙여줘?
2: 좀 해봐봐.
3: 사실 나도 이렇게 연습하면서는 못 느꼈지만 그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좋았어.
2: 아,
3: 잘했다 재영아.
2: 고맙다. 고마워.
1: 가사 어디가 좋았죠 형?
3: 달에
1: 자 넘어갈게요.
2: 오케이.
1: 젊은님께서 가사 미쳤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2: 가사 미쳤어.
1: 자, 곡 작업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퍼포먼스 그리고 의상까지 네. 또 이번 앨범은 거의 멤버분들이 다 만드셨더라고요. 또 각자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획적인 부분이나 앨범 처음부터 이제 오픈 더 도어에 대한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흐름을 우리 멤버 승준이 형이 거의 다 했습니다. 오. 네, 거기에 대한 서포팅은 회사에서 해주고 네. 그 큰 틀은 이제 승준이 형이 많이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보냈고 회사에. 오. 그리고 안무 디렉적인 부분에서 네. 또 퍼디도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유토. 예. 네. 지금 이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 두 명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3: 아닙니다.
2: 네. 저는 가사 이렇게 짝짝짝 쓸 때 이제 열심히 네.
5: 아니야.
2: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줬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5: 잘했어요.
2: 또 올려 세우잖아요. 네.
3: 이번에 또 저희가 회사를 옮기면서 네. 사실 또 신생 회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좀 더 빨리 퓨즈들 팬분들 앞에 네. 나올 수 있을까.

0: 그러니까 또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노래까지 또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노래 듣고 근데 노래 듣고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형들이다. 근데 왜냐면 이게 멜로디도 그런데 가사에도 뭔가 그런 약간 이런 희망이라고 할까요?

0: 참고 이걸 항상 담아두고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으로 가다가 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감정을 많이 담아보자 우리의 슬픔 아픔 이런 것도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1: 맞죠.
2: 어, 그러면 오, 퍼포먼스 디렉팅 할 때 네. 유토 형은 좀 어떤 거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막 약간 칼각기 이런 거 하세요? 아니면 멤버마다의 특성?
3: 일단은 제 안무 참여랑 메인 디렉팅을 맡게 되었는데 네. 그 안무가 원래 안무팀 안무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안무 수정을 하게 됐어요.
2: 직접 하셨어요?
3: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안무팀의 안무 색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면 저도 검정색을 맞춰서 짜야 되는
1: 아 맞아 맞아 네.
3: 사실 제가 안무를 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약간 이런 밴드 사운드의 안무 짜는 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아, 저 사실 힙합 베이스의 안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맞아.
3: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이 검정색에 맞출까라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오, 다음 메시지랑도 또 이어지는데요. 메론빵 왕자님께서 이번에 유토가 퍼포먼스 디렉터로 참여했는데 진행하면서 가장 그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고 네. 주셨는데
3: 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네. 저희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 만큼 약간 그런 감정 저희 감정을 저희가 제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승준이 옆에서 약간 뭐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은 손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라던가 여기는 조금 이런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입력을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제 댄서분들 이제 모아가지고 시안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거에서 한번 해보고 되는지 한번 체크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2: 근데 진짜 전문적인데
0: 이거 되게 좋게 얘기해줬는데 아니 한동안 연습하는데 승준이 형 인트로 형 인트로.
3: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본인이 아니,
0: 나도 생각하고 있다고 나 진짜 아 다음까지 아 며칠까지 한다고 내가
4: 인트로 시작이잖아요. 아 나 이건 네. 나 진짜로 나 부담 엄청 크고 하는데 아 내가 부담 안 느끼는 것처럼 느꼈나 봐. 아 형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지만 아 나 진짜로 아니 당황스러워.
3: 그게
0: 잘못됐다니까.
3: 아니 그게 안무 수정이 다 됐고 네. 인트로만 수정하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어려웠을 때 워낙 짧기도 하고 인트로가 좀 임팩 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저희 둘이 머리에서 짜내려고 하니까 네. 약간 시간도 가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어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1: 그렇죠, 그렇죠.
2: 또 엄청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비하인드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형님들 싸우지 마시고 네. 자 사이좋은 우리 형들의 신곡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오늘 오프의 오픈 더 도어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예. 역시 벅찬 우리 형들 노래입니다. 진짜 다음 메시지랑도 이어지는데요. 네. 유진님께서 벅참 케이팝의 정석. 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극찬입니다.
2: 자, 오, 다음에도 극찬이에요. 김윤희 씨께서 믿고 듣는 온앤오프.
4: 감사합니다. 윤희님
2: 믿듯 온. 자, 은별님께서 노래에 한글 가사가 많아서 더 좋네요.
3: 아, 맞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2: 오, 다음으로 귤망고 딸기. 아 이게 형들 그거요? 과일?
3: 아니,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4: 귤망고 딸기 파시는 분 아니에요?
5: 좋아하시는
3: 분. 좋아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는데.
5: 처음 뵙겠습니다.
3: 누구세요?
2: 모르는 분. 귤망고 딸기님께서 청춘이 겪는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 공감이 되고 예쁜 가사와 웅장한 멜로디가 심장을 찔러요 이라고 하셨네요.
3: 아 그렇죠.
2: 페이보릿도 뿌르치였는데 아, 예. 제가 잠깐 착각했나 봅니다.
3: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아 그렇죠. 다음은 9210님께서 오프팀이 한빈님과 친친이 진짜 편하게 느껴지나 봐요. 이런 찐 리얼 바이브 비하인드 처음 들어봐요.
3: 아 진짜로요?
2: 그래요? 최초 공개요. 오늘 제가 오늘 우리 팬분들의 그런 니즈를 확 이렇게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3: 예.
2: 비하인드를 좋아하시는구나. 오. 자 다음으로 문열어 퓨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궁금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온앤오프 라이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 라이총.
2: 좀 이번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와 또 반대로 좀 작업이 술술 풀려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와. 걸.
4: 이거 앨범 네, 준비하면서는 맞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주제를 또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레퍼런스가 이게 좀 제가 처음에 딱 제출했을 때는 뭔가 네. 하나로 총괄되어 있는 레퍼런스였으면은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눈 다음에 아.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컨셉들도 다 정리하고 네. 이거에 따른 또 잘 어울릴 만한 이제 뭐 노래를 들으면은 안무가가 이 사람이 잘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잘 찍어주실 것 같은데 하고 또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매 순간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2: 반대로 조금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3: 재밌었던
2: 일이라고 했을까요 형들?
3: 재밌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4: 왜요?
2: 방금 귤망고 딸기?
3: 귤망고 딸기가 장난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프닝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 술술 풀렸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사실 춤추는 게 좀 둔해요. 어쨌든 몸이 근육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토가 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방송 첫 최초인데 맞아. 안 뺐어요.
4: 아니야 빠졌어.
3: 그러니까 조금 뺐는데 진짜 조금 뺐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붙잖아요. 네, 이거 또 빼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유토한테 뺐어 하면서 안 뺐거든요 사실. 다행히도 그때 뭐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 이거 오래 추니까.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 처음 보고 형 되게 근육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라고 하려다가 이게 운동인들에게 실례가 되는 말인가 봐. 제가 차마 이렇게 못
3: 그러면 나 한빈이 안 볼 수도 있어.
2: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약간 그 근육의 1g을 잃는 게 얼마나 약간 속상한 건지 알아보려고.
3: 근데 너 운동하지 마. 너까지 운동하면 나 할 게 없다. 이걸 먹고 산다 나.
2: 저 코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3: 아 진짜?
4: 제일 좋은 건데.
2: 그죠. 유토 형도 코어 운동 많이 하세요? 코어 진짜 좋으시네요.
6: 저는 운동 아예 안 합니다.
4: 맞아.
6: 저는 춤추면 그걸로 에너지를 다 써서 운동할 힘까지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형은 스트레스 풀잖아 운동으로.
3: 아닌데?
4: 아니야 풀리는 것 같아.
3: 아 그래?
6: 저 스트레스 쌓입니다.
2: 그러면 그 코어가 그냥 진짜 춤으로 다져진
6: 맞아요. 약간 발바닥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2: 와.
3: 이거조차도 춤이야. 이거조차도 춤이야 얘들.
2: 자 그러면 운동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는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 오프팀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온앤오프의 이스케이프 듣고 올 건데 이 곡 설명은 승준이 형 말고 와이어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3: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곡에 또 작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힘든 순간에 탈출 탈출을 해야 된다.
4: 벗어나자.
3: 네, 벗어나자. 얼른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나 지금 탈출하고 싶어. 빨리 일 막 그만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 네. 뭐 퇴근하고 싶어. 하고 싶을 때 듣는 곡.
2: 아,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3: 네, 맞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네. 이 노래 듣고 2부 탈출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오. 예. 저는 햄디 성한빈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

0: 네, 승준, 와이엇, 유토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아, 2부 때 약간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네요. 910님께서 그 귤 망고 딸기 사건. 그래서 햄디 눈에 누가 귤이고 누가 망고고 딸기인 것 같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망고는 승준이 형.
1: 오, 망고!
0: 엄청 순둥순둥한 그런 느낌인데 또 내면이 엄청 단단하실 것 같아요. 망고 씨앗이 엄청.
1: 오, 잘한다.
0: 아야 장은 귤. 그래서 겉이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까보면 되게 뭔가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일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여리신가요, 형 혹시? 감성적이고. 유토 형은 제가 진짜 그 춤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챌린지를 봤는데 그 엄청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텝을 형이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기 상큼함과 약간 닮지 않았나.
1: 그런가요?
2: 지금 내가 봤을 때 유토 형 이게 지금 와닿지 않았어.
0: 형 되게 상큼상큼.
1: 감사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망고는 승준이 형, 귤은 와이엇이 형, 딸기는 유토 형 이렇게 됐습니다. 휴, 잘 지났네요.
2: 좋아요.
0: 승준 볼에 모닝빵 두 개. 멤버 각자 이번 앨범을 위해 이런 것까지 했다. 이건 멤버들도 모를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혹시나 아직까지 퓨즈들이 알아채지 못한 디테일이 있다면 셀프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자기 자랑 열심히 해줘요. 퓨즈 소원. 자, 그러면 자기 자랑 시작.
3: 아, 진짜 이거 완전 비밀이긴 한데.
0: 비밀이요.
3: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번 활동에는 조금 노출이 되더라도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배에 살을 좀 많이 없애보자. 오. 사실 저는 항상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찌진 않으니까 그런 관리를 조금 덜 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멋있게 이렇게 나와보자 해가지고
0: 시원하게?
3: 아니 까진 않았지만 그 뱃살에 층을 조금 줄였다.
0: 스키니하게. 네. 운동을 따로 그럼 챙겨서 하신 건가요?
3: 운동도 챙겨서 하고 만져보면 생각보다 좀
0: 있어요. 오! 오! 뭐야?
3: 어때요?
2: 어느 날에 승준이 형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나 형이 요새 최근 들어서 뭐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소매를 자주 입어요. 자주 입습니다. 자주 입는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봐봐.
0: 봐봐.
2: 그 운동하는 사람 그 특이 알죠? 담배를 그냥 바로 열어버려요. 날개를 열어버리더라고요.
3: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운동은 꽤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근육이 자주 잘 붙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 빨리 포기하고 조금 슬림한 그 스타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배를 많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도 추가로 하고 뭐 저녁 7시가 되면은 안 먹었다. 근데 멤버들은 모른다. 맨날 그래도 뱃살 빼라고 유토가 잔소리하고
2: 그게 아니라
3: 속차분해가지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뺀 거거든. 내가 뺐다니까. 내가 제가 복근이라니까. 그래서 창윤이 또 창윤이 비교해봐. 재영이랑 비교해. 나 진짜 복근이야. 진짜 복근이야 해가지고 서로 재영이 배 잡아보고 저 배 잡아보고
0: 저희랑 똑같으시네요. 복근이냐고 볶음밥이냐고 둘 중에 뭐냐고 약간 이런 거
2: 비슷하네. 아 근데 그 유토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걸요?
4: 그런 뜻이 맞습니다.
2: 맞네.
3: 사실 보면은 여기 있어요. 복근인데 또 뱃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승준이 형은 이번 컴백을 위해서 진짜 복근까지 만들었다.
3: 조금 만들어졌다.
0: 조금 만들었다. 만드는 단계.
3: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0: 이따 테스트 제가 한번 퓨즈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0: 그러면 와이어 정은 이번 컴백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되거든요.
3: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엄청난 게 나올 게
4: 아니야?
2: 나 이런 질문에 약간 답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번 앨범을 위해 했다기보다 모든 앨범에서 늘 하는 게 있어요.
0: 뭐죠?
2: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무조건 연습실을 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내 혼자 연습할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눈치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틀리면 또 안 되고.
2: 틀리면 안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무대 어떻게 보면 나도 올라가는 무대잖아요.
0: 그렇죠.
2: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이러한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같이 있다 보면 눈치가 보이고 좀 이런 게 좀 눌리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서 해야겠다 해서 한 30분인가 1시간씩 늘 일찍 와서 해요.
3: 이번에 뭐 디렉터분이 눈치를 많이 주셨나봐요.
2: 아 그 디렉터 그분 그 퍼디 하신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3: 네.
2: 아니요
3: 디렉터분께 한 마디 하세요.
2: 그러진 않습니다. 늘 해왔던 건데 이게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단체 연습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체력을 앞에서 쓰고 또 쓰니까
0: 그러면 와이어트 형은 오픈 더 도어를 위해서 연습실 문 클로즈 더 도어를 아, 마지막으로 해주셨다.
2: 맞죠. 오,
0: 유토 형은 그러면 이번 컴백을 위해서 가장 뭔가 이것까지 해본 게 뭐였어요?
1: 저는 아무래도 그 안무 참여랑 디렉팀 담당했다 보니까 네. 그 집에서도 안무 짰습니다.
0: 와. 숙소에서요?
2: 아 맞아. 네.
1: 이게 그래. 또 제가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너무 어려워 제가 어려워하니까 네. 잠도 안 오고 계속 이제 노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집이었어요. 한 10시쯤? 밤 10시쯤이었는데 네. 오 근데 이거를 한번 했을 때 거울 앞에서 해봐야 약간 그 바이브가 나오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거기서 안무 짜고 막 그랬어요.
0: 막 누워있다가 그냥 바로 띵 일어나서 네네네. 하신 거예요? 네네. 형 어디서 안무 제일 많이 짜세요? 저는 화장실 거울 보고 안무를 제일 많이 따고
1: 짜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연습실. 아, 그 음악 크게 틀어놓고 네. 약간 그게 좀 있어야 돼.
0: 아, 약간 그 필 받으면서. 네네. 오.
2: 아, 네. 화장실 거울이 그게 뭔가 있나 봐. 나는 화장실 거울만 보면은 그 운동을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거든. 이거 아, 내가 이 운동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0: 아, 여기가 좀 부족하네.
2: 아, 여기가 좀 부족하는구나.
0: 상태 체크하고.
2: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네.
0: 다 약간 각자 가진 그 메이저대로.
2: 그렇죠.
0: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안젤라님께서 피부과 가셨잖아요.
3: 맞아요. 아. 저희 갔습니다. 가서.
0: 뭐 하셨죠? 공유 좀 해주세요.
3: 시술 많이 받았습니다.
2: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제가 먼저 사실 꺼냈었는데. 네. 네. 저 그 뭐였지? 그 이거. 비싼 거 뭐였죠?
3: 리주란 같은 거.
2: 아, 리주란을 거. 맞았는데 네.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아~ 이게 진짜로 아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다 참겠어요. 네. 근데 진짜 고통이 말이 안 돼요. 이 주사를 맞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막 그렇게 싫어 보일 수가 없었어. 막
0: 진짜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2: 아 제발 살려주세요 했어요 진짜로.
0: 저도 리주란은 안 해봤는데 네. 데뷔 초에 스킨 보톡 아 스킨 땡땡땡. 했다가 눈물 콧물 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절대 안 하고
2: 맞아요 린땡란 네.
0: 네 맞아요 맞아요 린땡란으로 네. 다음으로 스키큐네님께서 역시 멜라토닌 터질 때 창작력이 높아진다. 약간 노래 들을 때 말고 그냥 갑자기 누워있다가 그 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 많이 나시지 않으세요?
1: 맞아요 맞아요 감성적일 때 오히려 약간
0: 정리될 때
1: 맞아, 맞아.
0: 약간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버들 누나님께서 이번 오픈 더 도어에서 탐나는 파트가 있었을까요? 노래도 좋고 안무도 좋고요. 이션과 민균의 페어 안무가 탐났다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번 안무에서 뭔가 내가 이 멤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솔직하게요?
0: 진짜 솔직하게요.
2: 저 브릿지의 유토 그 댄브 할 때요.
0: 오,
2: 댄브 가운데 센터.
3: 아 마지막에.
2: 너가 아무리 짜고 했지.
1: 아 비웃는 게 아니고 거기를 고를 줄 몰라가지고.
2: 아 진짜 나는 거기를 엄청 탐냈어요. 오. 솔직히 말하면.
3: 뭐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0: 보여줘. 짝 보여줘.
1: 이따가 형 모른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난.
2: 지금 보여주면 돼요? 진짜로?
0: 좋아요.
2: 해도 돼요?
0: 무반주로.
2: 그
3: 5, 6, 7, 8. 잘하네.
0: 유토 형 어때요? 유토 형의 좋아요.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형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다 빠지고 형 솔로 줄게 거기.
2: 또 이러다 얘 맨날 뭐만 맨날 하면은 누구 다 빠지고 형만 하세요. 이렇게
3: 매댄이니까 그렇죠. 좋은 거잖아.
2: 맞아요.
3: 근데 이제 자기 힘드니까 이거 형이 대신하세요.
0: 그게 약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가.
1: 근데 사실 여기 파트를 제가 안무를 짜긴 했는데 그 센터를 누구한테 줄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스스로 센터를 넣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3절이기도 하고 네. 또 노래가 높은 만큼 라이브가 굉장히 힘들고 체력 소모를 1절 2절에서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도 현들에 비해 제가 어려운 막 높거나 파트가 없어서 체력 좀 더 어느 정도 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앞에서 이끌어 가야겠다. 약간 대신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센터 잠깐 나왔다가 네. 이렇게 빠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0: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내가 좀 제일 잘 주니까?
1: 근데 진짜 정말 그 이유예요.
0: 그래요?
1: 다음에 올게. 다음에 그럼 재영이한테 줄게요. 진짜 막 엄청 막 백가고 난리나고 막
2: 내가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0: 네 너무 훈훈합니다. 자 그러면 승진이 형은 좀 탐나는 파트가 있었어요?
3: 탐나는 파트 있었어요. 그 이션 파트가 탐나는데 오. 그 앞에 그 세션이랑 어우러지는 파트가 있어요. 네. 애를 써도 전혀 낫지 않던 내 열병과 덥지 터지던 그림자에
1: 맞아 맞아
3: 맞아 파트가 있는데
0: 거의 음원인

0: 네요?
1: 아, 이 파트가 이게 이 안무가 네. 시간차 안무가 있으면서도 그 터지는 안무가 있으면서도
2: 아, 네.
1: 이름 좀 시키지 않아요? 좀 시켜보세요.
0: 그러니까요. 제가, 형 한번 보여주세요.
1: 재롱 좀 부리게.
0: 아고아.
1: 갔다 올게요. 네.
0: 좋아요.
3: 안무가
4: 거기 안무가 제일 멋있습니다.
0: 오,
3: 맞아.
0: 5, 6, 7.
1: 에르센도 전혀 낫지 않던 내 열병과 떠오지 떠지던 그림자에.
0: 우와. 오.
1: 이런.
0: 와, 이 디테일이.
3: 멋있다.
0: 거의 터팅.
1: 바라바라.
3: 아주 터팅 잘하잖아요.
0: 아. 조금?
1: 아이,
0: 조금?
3: 아, 저 하트 버렸네.
1: 아이돌 베스트, 아니, 최고 아니에요?
0: 아, 조금?
1: 겸손하시네.
0: 자, 백깅님께서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서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릴레이 뽀뽀 원합니다.
3: 어?
0: 오, 수고했다는 한마디와 함께 릴레이 손뽀뽀로.
3: 손뽀뽀. 아, 손뽀뽀.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1: 뽀뽀?
3: 쭉쭉이서 고생부터 하자.
4: 일단은 형들인데 제 막내가 하는 뭐 약간 그런 거 다 잘 믿고 들어줘서 되게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고, 뭐 연습하면서 저때 뭐 힘든 순간들도 좀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얘기해주고 잘 약간 그 컴백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0: 요.
3: 야.
0: 감동적이네요.
1: 왜? 뭐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3: 많이 사실 이제 뭐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 사실 밤을 많이 샜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준이 형뿐만 아니라 이제 유토도 그렇고 사실 안 보이는 멤버들 다 마찬가지예요.
4: 그렇죠.
3: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운동 같이 할까, 체력을 길러줄까.
4: 네.
3: 멤버들은 애써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옆으로는 진짜 그 힘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멤버도 잘 견디고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1: 네.
3: 너 왜 웃지?
0: 네. 너무 귀여우셨어. 네. 우는 거 아니세요, 승진이?
1: 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또 여기 지금 유토 와이엇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또 나를 믿어주고 잘 따라주고 그리고 항상 힘들지만 열심히 다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
0: 오.
3: 좋았다.
0: 저는요, 저는 제가 형들에게 오히려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3: 오. 네. 오.
0: 형들이 어떤 건데?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희망찬 노래를 해주고 저의 첫 이제 세상 데뷔를 형들 노래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 좋은 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들 사랑해요.
1: 오!
3: 받아줄게.
0: 오픈 더 대박 나라. 더위 머스트 러브님께서 원작자의 원래 의도는 볼 뽀뽀 아니었을까요? 하고 하는데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1: 이거 만약에 저희가 진짜 볼 뽀뽀 하잖아요?
3: 방송사고예요.
1: 저희 서로 어색해질 수 있어요.
4: 네, 맞아요.
1: 친한 친구 나와서 어색한 사이가 되고 싶잖아요.
3: 우리 그러지 말자.
0: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네요. 자,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온앤오프의 Once in a Red Moon.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온앤오프의 Once in a Red Moon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유.
1: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앤오프의 반짱선거. 반장선거 아니고 반짱선거입니다.
3: 어, 반짱.
1: 반짱.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선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이제 괜찮지?
4: 괜찮아.
2: 그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됐겠다.
3: 좋았어, 좋았어.
1: 좋아. 자, 그럼 이제 내가 우리 팀의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되는데 유토부터 가볼까?
3: 그래. 나는 온앤오프 팀에서 정리짱이야.
5: 정리짱.
3: 네, 정리짱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많아졌어, 정리하는 것들이. 뭐 안무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습실에 마시다 남은 물들.
1: 오?
3: 현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또 이름 안 썼네요. 이것도 치워야 돼요. 그리고 페스티벌이나 스케줄 있을 때 생리스트를 조금 많이 바꾸는 편인데 그거를 이번 주 이거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날에 단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 연습 정리도 내가 하는 편이긴 해.
1: 그러면 유토 형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은 누구야?
3: 아, 여기 없는데 이티온 이션맨이다. 이거
1: 이션이 형 보고 있나?
3: 안 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안 보고 있을 거예요.
1: 네, 아마도. 혹시 모르는데
5: 한마디.
1: 그럼 이션이 형에게 한마디.
3: 아 반말 모드잖아.
1: 반말 모드로.
2: 반말 해도 돼.
3: 이션아. 파이팅. 안 보고 있지?
2: 오케이.
1: 자, 그러면 유토 형은 정리짱이고 와이어 형은 어떤 짱이야?
2: 나는 어깨짱. 아,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아니야.
1: 좀 재밌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2: 야, 한국말 끝까지 들어.
3: 10년 동안 진짜.
2: 코리안 말 끝까지 들어. 봐봐, 내가 어깨짱이라는 이유 기대라고.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게 호근한 자리를 딱 이렇게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기대라고. 내 목소리도 들으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1: 우와. 아,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2: 근데 나 기대하는 거야. 아, 여기를 기대해야 돼.
3: 마지막이네.
6: 자꾸 기대를 시켜.
2: 승준아, 기대할게.
3: 기대할게.
1: 피날레로.
6: 나는 말이야. 아, 난 온오프에서 친화력장이라고 해.
2: 오, 좋아.
6: 친화력장.
2: 친화력.
6: 친화력장.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1: 왜?
6: 왜냐면
2: 왜
6: 나는 친구가 많거든. 친구가 많아서 죽겠다, 이번에 온앤오프에 오픈더도 많은 사람들과 챌린지를 하고 있어.
1: 그러면 승준이 형은 친구 몇 명 있어?
6: 친구 사실 그렇게
2: 물어볼 게 아니야.
6: 많진 않지만 한 뭐 그 핸드폰에는 정리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있긴 해.
2: 정리해서 500명?
1: 나 와. 500명 중에 한 명이었어 형.
6: 아니.
3: 와.
6: 너는 한 명 중 한 명이야.
2: 담비나. 너 500명 중에 한 명 맞아.
6: 자, 한빈이는 친구 1순위지.
1: 오, 이 말이 진짠지 앞으로 두고 볼게. 그러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비법이 있어?
6: 아, 비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
1: 웃는 얼굴로.
6: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반가워요. 승준이에요. 배고프세요?
2: 아, 무서워.
6: 물 드릴까요?
2: 저렇게
6: 괜찮아요? 더워요? 부채질 해드려요?
2: 나 피할 것 같은데?
6: 아니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정적, 사실 그런 거 있어요.
1: 그치.
6: 그 사람이 정적을 좋아할 것 같으면 정적으로 대응합니다.
1: 아,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구나.
6: 그 정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적에 괜히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친화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 오, 약간 꿀팁인데 셜무님께서 이거 밤을 내야 되나? 논업 재영이 애교짱 공주임.
6: 아,
2: 갑자기 승준이 형 얘기하다가요?
6: 그치, 저기 셜무가 저기 논업 재영이 애교짱 공주래잖아.
2: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1: 아,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2: 뭐
1: 자, 그럼 하나 둘 셋.
2: 뭐 어떻게?
1: 어, 형 싸우자고 하는 거 같아.
6: 그거는 시비 거는 거 같은데.
2: 아 이거 내.
6: 자, 하나, 둘, 셋. 우구구구구구구구. 비둘기예요? 구구를 왜 이렇게 외쳐요?
1: 애교짱 공지인 걸로. 아. 그러면 어, 근데 유토 형 애교도 한번 보고 싶은데.
3: 아, 저 만내니까 많이 합니다. 어. 피스들 따랑해.
1: 오. 어, 형들이 이게 반응이 아닌가 보다. 조금 더.
3: 아, 근데 이게 제가 잘해가지고 승진이가 또 그러는 거.
6: 혹시나 다음에 나를 시킬까봐 나를 시킬까봐 나는 어떤 애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맞잖아. 아니, 자.
1: 자. 여러분 너무 뻔해요. 아, 잠깐만 준비됐다. 준비됐다. 자,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애교짱 할래?
6: 예, 형.
2: 아, 형이.
3: 형이 형이.
2: 아, 왜 나 어때 보여?
1: 재영이 형 듣고 재영이 형
6: 듣고. 비둘기. 비둘기. 귀여운 비둘기.
1: 자, 그러면 다 인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오페 정리짱 비둘기 비둘기 애교짱 친화력짱 된 거 축하해.
3: 오, 비둘기 됐네.
2: 비둘기 애교짱 꾸꾸꾸꾸.
1: 형들 그럼 우리 이제 반말 모드 여기서 끝할까?
2: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퓨즈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 네.
1: 점검 나왔습니다 님께서 7월입니다. 새해 계획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시죠?
6: 오, 7월이 새해네요. 그죠? 7월 새, 아, 새해. 어떻게 되시죠?
2: 말이 그런 거죠.
6: 네. 네.
2: 그 어떻게 되시 어떻게 되죠?
1: 아, 어. 올해 초에 좀 목표를 세우신 게 있어요, 형들?
3: 어, 어떻게 되죠?
2: 7월 초. 7월 초에.
6: 네. 사실 저희 뭐 7월이고 7월 달에도 또 퓨즈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서 회사에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2: 네.
6: 또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새해에는 뭐 되도록 콘서트 같은 것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1: 요.
3: 새해 그렇죠.
6: 네.
2: 새해는 그렇죠.
1: 새해.
6: 새해 또 해야 되고 오,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하반기 남았기 때문에.
6: 연말 무대 오늘 오프 많이 불러주세요.
1: 아.
6: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많이 많이 그렇죠.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네.
1: 이번 연도 2026년이 딱 됐을 때 네. 뭔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이게 더 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새롭게 세운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형들?
2: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어, 자체적으로도 이제 음방을 했잖아요. 자체적인
1: 맞아요.
2: 음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1: 아,
2: 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항상 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네. 팬들이 제일 편안하게 볼 수 있고 편안한 자리에서 뭔가 재밌게 보러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1순위였어요. 이제 회사에 건의를 드렸을 때도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의 작컨
1: 아, 자체 콘텐츠
2: 네, 자체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었어요.
1: 소스 히트하시네. 언제나 그 약간 방향이 퓨즈분들을 향해 아, 있으십니다.
2: 그럼요.
6: 우리는 퓨즈만 바라봅니다.
1: 오.
2: 퓨바
1: 퓨바 나도 제바 그래 바라기
2: 좋아요 좋아요.
1: 자, 불켜 문 열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이 상상하는 10년 뒤 온앤오프의 모습이 궁금해요. 10년 후에도 꼭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0년 후에 형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6: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도 온앤오프의 무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아,
2: 맞아요.
1: 제발 그래주세요.
2: 네.
1: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2: 네.
3: 그리고 똑같을 것 같아요. 늘 시끄럽고
2: 아, 장난치고
3: 아, 하고.
2: 네, 지금처럼 네.
1: 그때도 정리짱 하고 공규 하시고
2: 네. 네. 어, 공규요?
1: 친화력짱 하시고 네.
6: 친화력짱 해가지고 10년 후에 그 콘서트 하면은 한빈이 불러서 뷰티풀 뷰티풀 같이 할 거예요.
1: 오! 10년 뒤 말고 좀만 더 단축시킬까요? 너무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더니 아 진짜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2: 어머머머.
1: 자, 아쉽지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퓨즈분들께 승진이 형이 대표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6: 아,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온앤오프 될 테니까요. 한빈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저희 온앤오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라이트업 온앤오프였습니다.
1: 오. 형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운.
1: 자, 끝곡 온앤오프의 배드드림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한빈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보람고등학교. 부르부름. 그럼 내일이 기대되는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볼주머니 열고 옴뇸뇸뇸뇸뇸뇸뇸. 7월 2일 목요일, 내일 보람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흑미 달걀 볶음밥, 근대 된장국, 보쌈김치, 제주 청귤 주스, 추로스, 그리고 이것, 미나리 초무침.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살고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꼬마 낙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낙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낙지보다 다리가 짧고 몸집이 더 작습니다. 삼겹살하고도 궁합이 좋죠. 참고로 얼마 전에 저와 팬분들은 이 메뉴를 일종의 커플템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주꾸미, 쭈꾸미. 2번 성한빈 완전 내 남편미.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떡볶이, 튀김, 순대 다 들어간 분식 세트 제가 받고 싶네요. 보내드릴게요. 떡튀순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런잇.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스트레이키즈의 러닝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스트레이키즈다운 곡이었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감과 강렬한 에너지를 꾹꾹 눌러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역시 스리라차 방찬, 창빈, 한 선배님이 곡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8월에 새 앨범을 발매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2번이 아닌 1번 쭈꾸미였습니다. 4970님께서 2번 성한빈 내 남편미가 정답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 답밖에 몰라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자고 있는데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먹어봐 이렇게 드려도 드실 건가요? 드실 수 있다면 남편으로 제가 출동 한번 해볼게요. 자, 내일 보람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흑미 달걀 볶음밥, 근대 된장국, 보쌈김치, 제주 청귤주스, 추러스, 그리고 쭈꾸미 미나리 초무침. 와, 제가 얼마 전에 쭈꾸미를 먹었는데요. 진짜 평소에도 쭈삼을 되게 좋아해요. 쭈꾸미 삼겹살. 그래서 제가 팬분들께 저녁 메뉴를 추천하면서 우리 커플 저녁을 먹자라고 했었는데 또 작가님이 센스있게 이렇게 넣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쭈삼을 먹으니까요, 여러분. 낙곱새나 쭈삼 오늘의 야식으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쭈꾸미,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다리 많은 친구 중에 가장 호는 쭈꾸미를 열심히 소개했지만 사실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고요. 오징어 숙회를 초장을 안 찍어 먹어도 그냥 한 이렇게 이거 오징어를 세는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한 300g? 300g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말이라고 하는구나. 오징어 한 두 마리 정도 그냥 먹습니다. 숙회로.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볼까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바로 9871님 축하합니다. 효과음 너무 귀엽다.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쭈꾸미. 와, 저 보람고등학교 옆에 사는데 너무 반갑네요. 내일 재난훈련 끝나고 보건소 동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진짜 고생 너무 많으시고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분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증할 때 이렇게 후메디스에서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가볼까요? 수민님께서 비나 오디션 때 왜 뷰티풀 뷰티풀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강렬한 노래들도 후보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이 희망찬 느낌과 긍정적인 에너지도 그렇고 이 퍼포먼스랑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했었고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뭘까라고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멋있는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가사의 내용 그리고 이 노래에 담겨진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저를 첫 공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뷰티풀 뷰티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원앤오프 형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요. 7118님께서 팝콘 맛있나요 햄디? 계속 먹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리지널 팝콘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당이 좀 떨어지나? 그 캐러멜

팝콘도 되게 맛있네요. 이게 그래서 가끔 저는 제가 사지 않고 멤버들 중에 팝콘 캐러멜 팝콘을 먹고 있으면 좀 가끔 뺏어 먹는 편입니다. 자, 6323님께서 아까 와이언님 비둘기애교 처음 보는데 한빈이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비둘기애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꾸구꾸구 꾸구꾸구 꾸구꾸구 이 울음소리가 여러분 주인공이 비둘기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본가에서 주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을 때 항상 산 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비둘기 소리라고 합니다. 꾸구꾸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문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지소쿠리가 피처링한 베리코이 버니의 서바이빙 썸머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첫 해외여행에서 큰맘 먹고 샀던 비싼 우산을 결국 버렸다.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면 쓰려고 빗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껴뒀는데 오랜만에 펴보니 천이 쩍쩍 갈라지고 우산살은 녹슬어 있었다. 단 한 번도 비를 막아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우산이라니. 헛돈을 쓴 나보다 그 우산이 더 불쌍했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아끼는 것들을 늘 다음으로 밀어두는 사람. 맛있는 것도 아껴 먹으려다 상하게 만들고 재밌는 것도 아껴보려다 스포를 당하곤 한다. 마음도 그랬다.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솔직한 표현이라는 게 쑥스럽기도 해서 고백이든 사과든 감사함이든 많은 것들을 아껴둔 탓에 곁에 있던 사람들과 조금씩 멀어져 갔다. 물건에게 자기 몫을 다하는 순간이 있듯 마음에도 꼭 꺼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건데 생각이 너무 많은 탓이었을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의 일기를 남겨준 분은 가연님이었습니다. 가연님의 이런 사연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됐냐면 예전에는 좀 뭔가 멋있는 옷을 사거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방을 사거나 진짜 춤을 췄기 때문에 신발을 엄청 좋아했어서 좀 그런 멋있는 신발을 사면 이게 혹시 빗물에 젖을까 뭔가 신발을 신지 않을 때도 있고 방에 장식을 해놓는다거나 비싼 옷도 괜히 내가 뭔가 이런 뭔가 떡볶이 국물이나 좀 이런 거 흘릴까봐 일부러 안 입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좀 있을 때 쓰자, 그냥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옷도 최대한 좀 다양하게 입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그거에 관련된 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좀 이런 사물 말고 사람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자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뭔가 특히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용기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저도 되게 미숙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미숙한데 좀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안한 마음이 점점 더 번지고 그게 와전되고 하다 보면 좀 더 상황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 용기 한 번만 딱 있으면 되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다양한 곳 그리고 다방면으로 용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용기는 또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고 먼저 진짜 마음을 써서 한 발을 내디딘 자에게 용기가 따라오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좀 편하게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햄디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가족 그 단체방이 있으면 가족 단체방에 남기셔도 좋고요. 또 따로 그냥 뭐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동생 보고 싶어 이렇게 사랑해 보내주시면 이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김에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는 걸로 좀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가연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눠볼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스페셜 DJ를 하는 첫 주에 또 게스트분들도 모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오늘 이렇게 교환 일기도 나누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쌓으면서 되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저의 DJ 첫 주였던 것 같고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럴수록 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햄디로 활약했다면 다음 주엔 제가 좀 더 시크한 냥디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꼭 봐주셔야 돼요. 왜 봐주셔야 되냐면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전에 메시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60님께서 벌써 끝나가다니 유유 지금 내 바이브 완전 구슬픈 비둘기 구구구구구구 다음 주에 냥디로 명량하게 만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햄햄 했으면

다음 주는 좀 햄냥이 느낌이 아니지? 곤냥이 느낌으로, 고양이 느낌으로 뵙겠습니다. 김희진님께서 다음주 냥지를 기다리며 마지막 선곡은 재배운 굿나잇 신청합니다. 햄디 고생 많았어요. 오, 햄디 고생 많았고 냥디가 다음주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그날은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냥디 만나러 많이 와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끝곡 김희진님이 신청해준 제로베이스원의 굿나잇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 DJ 햄디 성한빈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I can't take you there. I can't do it.
1: Whoa, whoa.

1993년 영화죠.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에서 그 유명한 바닷가 장면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사운드 트랙에서 The Promise 마이클 라이먼의 스코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아,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네, 1993년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적어도 훨씬 그 이전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 나 피아노 극장에서 봤지 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한때 이 피아노의 포스터도 카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포스터 가운데 하나였죠. 예전에 뭐 그린 파파야 향기, 뭐 그랑블루 세 가지 색, 레드 블루 화이트, 뭐 레옹 뭐 이런 영화들과 함께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포스터 가운데 이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1993년 피아노. 피아노를 두고 온 바닷가에 데려가 달라고 이 모녀가 자꾸 압박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던 조지가 결국 모녀를 데리고 바다에 갑니다.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해변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엄마 에이다. 그 옆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딸 플로라. 말없이 그 모녀의 주변을 맴도는 남자 조지. 이 세 사람과 그리고 피아노 한 대가 만들어낸 정말 잊지 못할 바닷가 풍경이었어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에서는 3개 부문의 상을 받은 영화.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실제 촬영한 곳은 뉴질랜드의 카레카레, 예, 카레카레 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 장면에서 엄마 에이다가 연주하던 곡이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아마도 이 곡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연주가 되어 있어요. 영화 속에 그 에이다의 흥분이 좀 더 담겨있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가 또 느려졌다가 그 변화가 사운드 트랙 버전보다는 조금 더 그 진폭이 있는 곡이어서 이게 정확히 이 곡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이 기본 선율은 The Heart Ask Pleasure First라는 곡이 아마 첫 번째 들으신 곡일 거고 그 비슷한 선율을 조금 다르게 변주해서 실려있는 The Promise는 제가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바로 이 영화 피아노가 4K 리마스터링으로 이번 주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재개봉을 하지만 저희 피아노 궁금한데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극장에서 보긴 봤어요. 그때 대학교 때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극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피아노 또 극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9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세기 그 시절에 시네마만이 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시네마틱하다고 하는 그런 감흥이 물씬 나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대라는 소문만 듣고 이제 20대, 30대가 된 젊은

0: 관객분들 요거 보세요.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피아노 요거 극장 가서 처음 볼 때 그 느낌 부럽다. 피아노 처음 본 눈 부럽네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제가 좀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가 지금 많진 않지만 상영관이 지금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2: 어?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피아노의 주인공 홀리 헌터가 그 전에 출연한 영화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건 영혼은 그대 곁에, 1989년 영화. 원래 제목은 Always였는데 한국에서 영혼은 그대 곁에로 소개가 되었고, 이건 저 비디오로 봤던 것 같아요. 영혼은 그대 곁에. 사랑과 영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장르는 완전히 다르고 영화의 톤 앤 매너도 완전히 다른데, 죽은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위해 뭔가 좀 역할을 한다라는 큰 설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스필버그잖아요. 영혼은 그대 곁에. 훨씬 더 좀 뭐랄까요, 만듦새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사랑과 영혼이 더 크게 물론 사랑받았죠. 바로 홀리 헌터의 그 영혼은 그대 곁에 이 노래가 나와요. Smoke Gets in Your Eyes. 사운드 트랙에 JD 사우더의 버전이 실려있고, 영화에서도 이 버전이 쓰이고요. 물론 플래터스의 버전도 사운드 트랙에 함께 실려있지만요. 이 홀리 헌터가 피아노에서 주인공 에이다를 연기를 했고, 그 역할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을 때 그 딸을 연기한 애나 패키는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1살에. 와, 11살에 여우 조연상을 받은. 그래서 모녀가 다 상을 받았어요. 아까 그 바닷가에 세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남자, 조지를 연기한 하비 카이텔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또 재밌는 연결고리가 이 스모크 게츠 인 요 라이스가 영혼은 그대 곁에 홀리 헌터의 출연작에도 중요하게 쓰이지만 하비 카이텔의 출연작에도 또 중요하게 쓰였어요. 1995년 영화 스모크에 또 중요하게 쓰였죠. 그 사운드 트랙에는 제리 가르시아 밴드 버전의 스모크 게츠 인 요 라이스가 쓰였고요. 뭐 피아노 한편으로 그 앞뒤로, 네, 93년 피아노에서 89년 영혼은 그대 곁에와 95년 스모크를 다 이렇게 꺼내보게 되네요. 웨인한 감독의 영화 스모크. 약간 피아노, 스모크 이런 영화들이 1990년대 저의 어떤 영화적인 감수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스모크 같은 영화, 피아노 같은 영화. 그 전까지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보고 대학에 갔더니 막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영화라는 세계가 되게 넓구나, 세상에 영화는 정말 많구나, 영화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거를 차츰차츰 알아갈 때, 그 좀 입구에 놓여있는 뭐랄까요, 표지석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새로운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스모크. 아까 제가 스모크 사운드 트랙에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버전 스모크 게츠 인 유어 아이즈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다른 노래도 스모크에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시가렛 앤 커피. 뭐 영화가 스모크다 보니, 담배를 파는 이야기이다 보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커피와 담배라는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도 생각나네요.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네. 자, 스모크 사운드 트랙에서 또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시가렛 앤 커피.

1995년 영화 웨인한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서 시가렛츠 앤 커피, 더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한국 영화죠. 2009년 작품 박진표 감독 연출, 그리고 김명민, 하지원 주연의 내 사랑 내 곁에에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였습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김명민 씨가 직접 부른 버전이 실려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김현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김지우 씨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내 사랑 내 곁에. 너는 내 운명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이 다시 한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멜로드라마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정재욱 씨의 신청곡을 준비해봤네요. 폴란드 스웨덴 영화 스웨트 중에서 락셋의 Spending My Ti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영화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개봉을 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2020년 작품이고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로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피트니스 SNS 슈퍼스타 실비아. 하지만 24시간 감시 중인 스폰서의 압박, 살인적인 식단 조절, 실시간으로 퍼지는 루머, 누군가 지켜보는 섬뜩한 시선까지 화려함에 감춰진 것들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이건 뭘까요? 약간 소브스턴스 살짝 느낌도 있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겠죠? 스웨트. 2020년 영화 스웨트에 이 노래가 쓰였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Spending My Time.

정재욱 씨가 신청하신 곡 2020년 영화 스웨트에서 Spending My Time, 록셋, 네, 록시트의 노래로 시작해서 그냥 막 떠오르는 노래. 왠지 이어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노래였습니다. 신나죠? 조금 더 달려볼까요? 강인수 씨의 신청곡입니다. 저 이 시리즈 재밌다는 얘기 들어서 봐야지 하고 아직도 못 보고 있네요. 더 베어. 이거 재밌다면서요, 이 시리즈. 지금 시즌 몇 번째 시즌까지 나온 거죠? 더 베어. 이 더 베어에 줄기차게 나오는 대사가 있대요. 해버려! 그런데 이게 강인수 씨에게는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버려! 망설이지 말고 해버리란 뜻이겠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해버려! 그런 일종의 깨달음을 준 시리즈 더 베어에서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Refused의 New Noise.

강인수 씨가 신청하신 곡 New Noise 더 베어 시리즈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최희원 씨가 신청하신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스매싱 펌킨스의 I Am One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전도연, 공유주연의 남과 여 사운드 트랙이에요. 방준석, 최유미의 숲길을 걷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엄청 울렁울렁 거리는 가슴과 쿵쿵쿵쿵 거리는 심장이 널 지우는 중 애써
1: 너를 지우려고 해 바보처럼 이렇게 전부 망가지는데

생각이 나 별을 쓰고 술은 너무 달다 I've been trying to erase it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상 견딜 수 없었니? 수많은 추측들, 더 많은 의혹들, 서로를 겨냥한 비수들. 난 단지 날 가끔 내가 원했던 대로 봐주던 너.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면 밖에서 윙 하고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죠. 낮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 시간대에 이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이 하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엔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표면이 식으면서 대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데요. 이때 맺히는 촉촉한 이슬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청소차가 지나가도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지 않고 거리를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벽은 마음의 먼지를 청소하기에도 딱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청소차가 열심히 돌아다니며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듯이 마음의 잔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싹 정리하고 가시죠. 7월 2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경배 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7월 2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G.O.D의 보통날이었어요. 꼭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생각을 싹 정리하고 가면은 그 하루가 뭔가 여유가 있어진달까요?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좀 바쁘다 싶으면은 일부러 스케줄표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그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뭔가 그 하루의 정신없음을 좌우 하더라고요. 바쁜 직장인들 하루라도 좀 더 여유 있게 보내면 좋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자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173번님, 남양주에서 김포로 출근하는 빵글입니다. 차를 바꾸고 라디오를 켰는데 차량 화면에 영디 얼굴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네요. 오늘 회사에 새로 오신 분이 출근하시는데 제가 인수인계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미니 아니죠?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라디오에 이렇게 사진까지 나온다고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내비로 1시간이 넘게 걸리시네요. 아무래도 서울을 가로질러서 출근하시려면 그렇게 나오겠죠. 이 시간인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인수인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4084번님.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더니 너무 지치네요. 저도 응원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제 몸 하나 건사하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데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일까지 하시려면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출근 잘하고 오시고요. 퇴근까지 쭉쭉쭉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5909번님, 어제 다 끝마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고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벼락치기 하다가 급하게 출근하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그냥 가서 하기로 했네요. 왜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누가 아시는 분? 그러게요. 왜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걸까요? 왜 하루하루는 이렇게 길까요?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급하게 하려다가 또 지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서 하면은 저는 일이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딴짓을 하고 싶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요. 일찍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 바쁘신 일 얼른 끝마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680번님께서요. 반가워요 영디. 매일 아침 밝고 활기찬 목소리 덕분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아침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봐요.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포닌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인삼에 들어가 있는 건강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힘과 활력을 주는 존재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사포닌 같은 너라니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밝고 상쾌한 아침 보내시고요. 노래 함께 할게요.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입니다.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00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제로 일하러 갑니다. 휴가 앞두고 여행 계획 잡느라 늦게 잤더니 너무 졸리네요. 유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그래도 휴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늦잠은 좀 설레지 않나요? 너무 제가 그냥 제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일하다가 늦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휴가 또 가시면은 늦잠도 주무실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신나실까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일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008번님, 408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9900번님, 7월 2일은 이사하는 날이에요. 20년 가까이 경기도에 살다가 이제 서울 시민이 됐네요. 서울에서도 아침은 늘 영디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오, 이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다가 또 아예 도시로 옮겨버리면은 또 적응하느라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그럼 점심은 짜장면인가요? 네, 4917번님. 영디, 방송을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늘 러닝하며 들어서 사연을 못 보냈어요. 근데 건강검진 때문에 러닝을 쉬어가서 이참에 문자도 보내봅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금식 상태라 얼른 검사 끝내고 시원한 아아 한잔딱 마시고 싶습니다. 이거 밥보다는 지금 커피가 더 당기신다는 현대인이시네요. 아, 그럼요. 커피 중요하죠. 근데 건강검진 아무리 전날이라도 저녁까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6시나 8시 이후로 금식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결과 또 아무렇지 않게 건강한 결과로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희님은요. 저는 영디가 나오는 복권 방송도 종종 보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영디는 자그마한 귀걸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액세서리 고를 때 본인만의 추구미 같은 게 있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크크 해주셨는데요. 우와,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자그마한 귀걸이가 잘 어울리나요? 사실 방송할 때 주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다그 코디 팀에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뭐 두세 가지 안에 옵션에서는 고를 수 있기는 한데 항상 준비해 주시는 거를 저는 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착용해서 방송하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앞으로 저도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 평소에 근데 작은 귀걸이만 차고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귀걸이도 몇 종류 없어요. 한 세네 가지? 거기서 그냥 1년 내내 돌려 쓰거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딱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마음에 잘 맞는 귀걸이 찾아보시기를 또 바랄게요. 6857번님, 안녕하세요. 백혜연입니다. 밤새 창문을 열고 잤더니 새들이 너무 짹짹거려서 늦잠을 잘 수가 없네요. 덕분에 새 아침을 좀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신청곡도 남겨봐요. 싸이의 기댈꽃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쵸. 요즘 아침에 저도 새소리가 우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싶을 정도로 새들이 아주 짹짹짹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매미 소리도 나겠죠. 와, 근데 요즘은 매미들이 밤에도 울잖아요. 밤에도 못 자고 아침에도 너무 시끄러워서 깨고 특히 방충망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좀 화가 나죠. 그 계절이 점차 다가오고 있네요.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싸이의 기댈 곳이에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장마철에 매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닌 만큼 오늘과 내일은 장맛비가 쉬어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제주도만 낮까지 비가 약하게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하늘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겠고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 포함한 전국 내륙지방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벌써 7월이에요. 이러다가 여름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0: 물놀이 혹시 다녀오셨나요?
1: 아직 못 갔죠. 좀 더 더워져야 이 물놀이 물에 나를 푹 담글 좀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0: 아직 좀 차갑긴 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은근 바다 수영 같은 것도 많이 더워져야 할 수 있거든요.
0: 8월 중순은 돼야
1: 맞아요.
0: 좀 하지 않나요?
1: 저 작년에도 되게 해맑게 한 7월 중순쯤에 이때쯤 바다 수영 가능한가 하고 속초를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요. 그 태백산맥을 타고 이 동해 쪽이 여름에 서늘한 것에
0: 맞아요.
1: 대해서
0: 차갑다고.
1: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바다가 그렇게 추운지 모르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저도 물놀이까지는 아니고 바다 한번 보고 오긴 했네요. 바다는 언제 가도 좋은데 겨울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바다는 역시 여름이 제철이죠.
0: 최고죠.
1: 네, 우리 빵그리 분들의 바다 보러 갈 계획도 궁금해지고요.
0: 네, 이번 주 평일의 발견에선 어떤 시원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3073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신지 작가님 평일에 발견해서 앵두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하얀 앵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시골 마당에는 하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이맘때 앵두를 따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앵두 맛있게 먹는 꿀팁 한 가지 말씀드리면 6, 7알을 한 입에 넣으면 과즙이 팡팡 맛있더라고요.
0: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1: 꿀팁이라고 하셔서 뭐를 같이 먹나? 네. 뭔가를 했는데 많이 먹어라.
0: 그게 정답이긴 하네요.
1: 최대 7알까지 근데 맞죠. 앵두 너무 조그마하니까 감질맛 나거든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한 번에 입에 넣고 이 터지는 그 과즙 팡팡 터지는 맛을 느끼는 자 우리 3073님의 꿀팁.
0: 잘 들었고요. 근데 저 하얀 앵두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1: 앵두가 원래 붉은색으로 익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품종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적게 생성이 돼서 흰색 혹은 황백색으로 익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품종을 백앵두, 하얀 앵두라고 부르는데 단맛이 강하고 산미가 비교적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왠지 보는 맛은 빨간 앵두, 원래 앵두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또 하얀 앵두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또 찾아 드시는 분들도 왠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1: 궁금해져요. 저도 네. 더 늦기 전에 백앵두 맛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미션. 여름 과일 빙고 만들기.
0: 빙고철이군요.
1: 빙고해야 됩니다. 여름이 왔어요. 지난주에 다들 옥수수 드시는 숙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7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먹어보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1: 여름이 열매를 맺다는 뜻의 열음이 변형돼서 만들어졌다는 어원도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뜻에 걸맞게 3 곱하기 3 여름 열매 빙고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름을 지나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1: 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면요.
0: 네.
1: 토마토와 가지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0: 이거 어릴 때 굉장히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1: 뭔가요 답은?
0: 토마토는 채소다. 맞죠?
1: 그렇기도 한데 네. 답이 사실 두 가지이기도 해요. 왜냐면 식물학에서는 꽃이 진 뒤에 이 씨방이 자라서 씨를 품게 된 열매는 모두 과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요리에서 과일로 부르는 것들도 사실 식물학의 분류로 봤을 때 그 채소라고 부르는 것도 식물학적인 분류에서는 과일에 해당하는 거죠. 안에 씨를 품고 있다. 이러면 또 과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학에 따르면 가지,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씨를 품고 있는 것은 또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기준에서 9개의 여름 과일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래서 9개 너무 많나 싶다가도 여름은 과일이 쏟아져 나올 때여서 생각보다 많이 채우실 수 있거든요. 뭐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블루베리, 산딸기.

0: 딸기, 토마토, 옥수수, 가지 등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은
1: 굉장히 많네요.
0: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9개를 한번 골라서 3 곱하기 3 빈 곱판에 채워두시면은 하나 먹을 때마다 이렇게 지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여름 첫 땡땡 이런 것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첫 수박을 지지난주에 게시했거든요. 영디 게시했나요?
1: 게시 한번 했죠. 네.
0: 그렇죠.
1: 했어요. 먹었어요.
0: 그러면 그 빙고 옆에 이제 나의 첫 수박 게시를 넣은지
1: 날짜까지 적으면 좋겠네요.
0: 네. 그럼 또 재밌는 여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신비 복숭아를 사 먹었다. 올해 처음으로 옥수수를 쪄 먹었다. 이런 날 같이 적어두시면은 빙고 지워나가는 재미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참고로 이 중에서 처음부터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랑 토마토거든요.
1: 어? 그래요?
0: 네. 냉장실에 오래 두면은 이 속이 좀 푸석해지고 매력적인 향이 날아가고 이 당분이 냉기 때문에 억제돼서 단맛이 쭉 떨어진다고 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바람 잘 통하는 실온에 두었다가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복숭아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 토마토는 처음 들어봐요.
0: 토마토도 그렇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마트에 있을 때도 시원한 데 있진 않아요. 그죠? 실온에 두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좀 살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름 과일 빙고 만들어보자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 듣고 오시죠.

0: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하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엔 독서가 제철. 여름 책 읽는 즐거움 누리기.
0: 오, 여름

0: 독서요? 가을 독서 아니고요.
1: 아까 PD님이 더운데 책 어떻게 읽냐고 하셨는데.
0: 아, 그것도 맞아. 야외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청계천에 야외 독서 공간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그고 야외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1: 근데 여름에는 저 이거 저의 피서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약간 책 읽으면은 계곡물을 진짜 차잖아요.
0: 맞아요.
1: 한 5분 담그면 발이 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곡물에 왜 이렇게 더위가 식었다는지 옛 사람들 말이 이해가 된다 하는데 근처에 좀 뭐 시냇물이나 이런 거 있는 빵그리 분들은 발 담그고 책 읽는 즐거움도 여름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무렵에는 이 서점이나 동네 책방에서 여름 책 큐레이션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능소화 얘기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또 여름 하면은 이 여름 책 큐레이션이 되게 당연하게 되어서 뭐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책이라든지 표지가 여름 분위기인 책이라든지 배경이 여름인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서가 같은데 진열을 해두어서 좀 여름 책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시로는 한번 살펴보면 고전 중에는 이디스 워튼의 소설 여름이 있고요. 이 제목 때문에 사신다고 해요. 여름에.
0: 그쵸, 맞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충족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또 휴가철 도서 고르실 때 괜히 관련된 여름 맞아요. 관련된 책이면 더 정취를 북돋아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현대소설로 많이 사랑받는 것들도 이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
0: 유명하죠.
1: 김서혜 작가의 여름은 고작 계절. 성현아 작가의 두고 온 여름.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여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시집들이 요새 또 MZ세대들 사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0: 네.
1: 차정은 시인의 여름 피치 스파클링,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서덕준 시인의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제목만 들어도 약간 여름의 어떤 그 감성이 차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제목만으로도 또 표지 분위기만으로도 나의 좀 여름 분위기를 위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과 관련된 단어들 모아둔 책으로 지난해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여름어 사전 등도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생각하면 여름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라는
0: 그러네요.
1: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또 여행 가실 때 들고 가기에도 맞고 선물하시기에도 좋으니까 제철 독서 하시길 바라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 저는 동네 책방 큐레이션을 추천하고 싶은 게 책방지기 취향에 따라서 엄선된 여름 책들을 보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르는 재미는 동네 책방에 더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0: 요즘 표지를 보면은 뭐랄까 유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여름
1: 맞아요.
0: 책들은 그게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1: 그쵸, 좀 싱그럽고
0: 맞아요.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하고
1: 맞아요.
0: 파란 배경에 초록 색깔 뭔가가
1: 약간
0: 있고.
1: 약간 맞아요. 혹은 이렇게 비즈 팔찌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반짝임이 있는. 우리끼리 지금 되게
0: 신났어요, 순간.
1: 그래서 뭐 사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0: 보는 즐거움이. 있죠.
1: 여러분들 다 출판계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0: 네.
1: 덧붙여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5년 2월에 청주의 한 독립서점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어른들이 동네 책방에서 선결제, 즉 후원한 적립금을 이제 쌓아두면은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우와. 나눔 캠페인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 청주 독립서점에서 청소년들이 책방 앞에서 좀 들어오길 망설이는 모습이라든지
0: 네.
1: 또 부모님하고 같이 오면은 나는 읽고 싶은 책을 방금 봤는데 자꾸 학습과 관련된 걸 사라고 하시잖아요.
0: 아이고야.
1: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책과 좀 가까워지고 또 스스로 즐겁게 책 고르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단골분하고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이 점차 되고 있어서 이 동네 서점이라고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또 금융 앱 중에 토땡 앱 여기 들어가셔서 또 청소년 책 사줄게라고 검색하시면은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 지도에서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동네 서점, 참여 중인 동네 서점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잔고가 부족인지 충분한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청소년 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에 있나 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여름 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 여름에 지금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빈둥빈둥 저는 또 항상 침대와 선풍기 딱 한 대 틀어두고 누워서 누우면 안 되죠. 살짝 기대야죠.
1: 살짝 기댄 채로 네. 여름 책 하나 네. 손에 들고 그리고
0: 옆에 수박 있어야죠.
1: 수박 혹은 아까 그 나왔던 앵두

0: 7알씩 드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행복한 여름 보낼 수 있겠네요. 아 작가님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지하철에서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김재영님. 7월 2일은 저희 딸의 6번째 생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희 집에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 꽃의 이름은 바로 웃음꽃인데요. 저희 집에 웃음 담당인 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딸, 아빠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매일이 더 행복해졌단다. 지금처럼 많이 웃으면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가자. 사랑하는 공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신청곡은 이적의 다행이다 예약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따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재영님 왠지 아빠이신 것 같은데 그쵸? 아빠 엄마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죠. 아, 다정한 아빠이시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 웃음꽃? 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을까요? 네, 화목한 가정 잘 이루시고요. 오늘 또 케이크 예쁜 걸로 준비해 가셔서 행복한 생일 맞이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김재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는 이적의 다행이다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분들도 오늘 웃음꽃이 피는 하루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태희입니다. 은근히 아재개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1: 예.
0: 썰렁한 아재개그가 의외로 우리의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해외 한 연구팀이 수천 개의 아재개그

0: 분석을 했는데요. 대부분 단어의 이중 의미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말장난의 뜻을 이해하는 동안 우리 뇌도요 덩달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동안 아재 개그 보내주시는 우리 굿모닝 가족들에게 제가 쓴소리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까 웃음도 주시고 제 뇌도 열심히 깨워주신 거였어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이 실없는 말장난 하나씩 주고받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피시 웃으면서 뇌도 깨우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1: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아재

0: 치맥 먹을래?
1: 오케이.
0: 여기요. 여기요. 서울역이요.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옛날 옛적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
1: 가르마 타고 왔지.
0: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1: 무슨 치킨 먹을래?
0: 나 저기 로봇카비 먹는 거.
1: 그게 뭐야?
0: 치킨.
1: 아, 아 치킨 한다. 아 근데 왜 뭐가 났어?
0: 이모, 엄마, 엄마 여기 무 좀 주세요.

첫 곡 마마무 아재개그였습니다. 피처링으로 김대희 씨, 김준호 씨가 또 중간에 개그 꽁트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0: 7월 2일 목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아재 개그.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런 거 이제 잘 못 받아가지고 늘 차갑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4번님이 비가 오네요. 비가 한 시간 동안 오면 추적 60분. 크크크. 예. 조화금님이 자동차가 웃으면요. 카하하하. 예. 아, 난 못하겠는데. 리액션 못하겠는데. 아, 저 아직 이거 좋아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늘 쓰는 거 아시죠? 이제 몇 번 제가 또 방송에서도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예. 7041번님이 저희 부장님 맨날 구박했는데 오늘은 좀 웃어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저도 아직 이거 다 웃어드리겠습니다. 아, 좀 더 열심히 웃어볼게요.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많이 안 열리는데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웃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받지는 못해요. 오늘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두 시간 웃음과 가득한 두 시간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라드의 여왕 왁스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이 아침에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침 라이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원스야.
9: 싹 한 번에.
10: 티 어실 원스야.
9: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도
14: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1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0분 11초 1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테디. 장마철에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면
0: 네.
15: 비 맞습니다. 끝.
0: 잠깐, 이건 개그 아니고 진짜잖아요.
15: 비 맞습니다. 끝. 네. 장마철에는 비가 쉬어가도 언제든 소나기는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산은 기본

준비물처럼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제주도만 낮까지 장맛비가 약하게 조금 더 내리겠고요.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전북, 또 영남 내륙으로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같은 지역에서도 편차는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낮에는 서울, 대구가 29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요.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돼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따란따란따란따란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음성만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이 첫째, 둘째 다 건강하고 괜찮은 애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쯤은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2: 근데 엄마랑 아빠는 왜 저한테 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3: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니네 엄마 아빠가 너 비위를 맞춘 거지. 네 기분 나쁘지 말라고.
4: 빼주세요.
5: 조용히 기다리니까 한 손을 놔준다고 하세요.
4: 고마워.
5: 기다려.
4: 고마워.
6: 결국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너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나 억울한 거 아니야?
7: 에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
6: 근데 너는 언제나 되게 많이 애쓰는 아이더라. 잘해보려고. 애써.
0: 아, 힐링된다. 힐링돼. 내가 어린이도 아닌데 아직 이래. 이제 어른 돼서 어린이도 아닌데 힐링이 되네요. 1등 정답자 예, 많이 나왔는데 가장 빨리 보내주신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423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빨리 보내주시네요. 굿모닝 FM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의 영역은 끝났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이 장면 어떤 작품의 제목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인공 다섯 분 저희가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것 같은 내 새끼입니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만 맞추시면 돼요. 예, 좀 쉽게 해드렸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0: 귀여워. 아, 너무 예뻤는데. 저스틴 비버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눴던 프로그램이었죠. 이것 같은 내 새끼에서 이것에 들어갈 오늘의 정답 바로 금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결국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너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 억울한 거 아니야?
2: 약간 소외되는 느낌?
1: 근데 너는 언제나 되게 많이 애쓰는 아이더라. 잘해보려고. 응? 애써.
0: 금쪽같은 애 새끼가 6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재정비 후에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예, 전국의 금쪽이들 다 기운 내시고요. 이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도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3737님이 금쪽같은 내 새끼 종영 너무 아쉬워요. 육아하면서 많이 배우고 위로도 되었는데 유유유. 그죠? 5923번님이 정답 금쪽같은 내 새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금쪽같은 내 새끼에 어머 출연을 했었어요. 5년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아이도 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5년 선생님 금쪽같은 내 새끼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오 출연하셨었구나. 맞아요. 아이도 세상이 처음이지만 예, 우리도 부모가 처음일 때가 있어서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걸 빨리 인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이와 함께 나아가는 게 또 단단한 가족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다들 아유 고생 많으시죠? 행복합시다 우리.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boom around like boom boom boom. What's moving? I'm moving. 봄봄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92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월드컵 우승 공약 봄. 나사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을 하면 축구공을 달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미국이 우승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공약을 건 걸까요? 크크크크. 예, 어우, 신기하긴 하겠다. 미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이 공약 때문에라도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곧 9시에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32강전이 열립니다. 축구공이 우주선을 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928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1512번님 완주하면 빵을 주는 마라톤 있는 거 봄. 대전 빵빵런인데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다섯 곳에 빵을 기념품으로 준대요. 성땡당은 물론이고 빵축제에서 1위를 차지한 몽땡의 빵도 준다고 하는데요. 빵순이인 저는 당장 신청하러 갑니다. 예, 대전 빵빵런 굿모닝 FM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그저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대요. 행사는 오는 10월 9일 그리고 10일 이렇게 이틀간 대전에서 열리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참가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빵 좋아하는 그리고 러너분들 도전. 오예 참노 뭐 참지. 네, 도전하시죠. 1512번님 초코빵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루시의 Run to You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Lucy Learn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남승희 님이 7년 동안 16명의 생명을 구한 구조견 충성이가 은퇴한 거 봄? 충성이는 현재 11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80세라고 해요. 충성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충성아 수고했어.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지내.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충성이 그 이제 기사 사진을 찾아보면 목에 이제 화환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표정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사람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충성이 이제 행복하게 잘 쉬었으면 좋겠네요. 남승희님 매운 볶음라면 드립니다. 권지은님이 가수 BMK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2년째 음악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거 봄? 요즘 활동이 뜸해서 궁금했는데 BMK가 아닌 김현정 선생님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음악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멋진 선생님이 되셨다니 짝짝짝짝. 우리 MK 누님,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님, 마음까지 따뜻하고 또 이 행동도 너무너무 멋지네요. 본받겠습니다. 권재님 커피 우유 드립니다. 문미영님, 어제 유퀴즈에 나온 초등학생 봄? 어린이날 뉴스 인터뷰로 주목받은 초등학생 4학년 이유주 학생이 출연을 했는데요. 유재성님이 유주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하고 질문하자 가끔은 쓰지만 대부분 달콤한 것이라는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어요. 촬영장 어른들 다 쓰러지더라고요. 뭐야,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빨리 깨달았나? 어디서 배운 걸 텐데 이게. 아 너무 귀엽다. 문미영님 막대사탕 드립니다. 아 어린이 때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실 마음은 다 그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아 문미영 어린이는 커서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또 사회에 보여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더 설레네요. 아. 자 간식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무명 어린이 아니고 유주 어린이. 죄송합니다. 미영 씨. 7시 30분 1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테디. 네. 소금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5: 아, 또 어렵다. 소금의 유통기한. 네. 뭘 계속 아닌데. 뭐예요?
6: 천일염.
5: 아, 이런 거 웃게 되네 또.
6: 아, 이게 웃어주는 거예요?
5: 아, 미안합니다. 아, 이 정도는 한계예요.
6: 아, 네. 원래

0: 약간 저 얼굴이 정색되는데.
1: 아, 웃어준다고 한지 30분도 안 됐는데.
0: 웃어준
1: 네,
0: 겁니다.
1: 네. 예.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해요.
1: 네. 지금 좀 눈에 띄게 밀리는 곳이 있는데요. 도심 가는 길 한남 2구가차도입니다. 고장차가 있어서 밀리는데요. 한남대교 다리 위부터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교 다리 건너는데 북단 쪽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는데요. 이후로 동호로는 약수역 일대가 정체입니다. 도심 가는 길 마포대로 공덕 오거리부터 세문안길 이어져도 세종대로 쪽으로도 쭉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4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아재 개그가 저는 참 쉽지가 않네요. 어때요? 좋아해요?
1: 아, 저는 사실 이게 리포터들이 보통 DJ들을 되게 웃기고 싶어 하거든요. 야. 그래서 늘 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저장을 해두는 편이에요.
0: 몇 개 좀 알려주세요.
1: 그러면 요즘에 헬스장에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가만히 옆에서 운동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려요.
0: 물 마시는 소리.
1: 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0: 헬스장에서 물 마시는 소리. 헬스장.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1: 벌컥? 벌컥, 벌컥, 벌컥, 웃었다.
0: 아, 이 정도는 웃을 수 있어.
1: 그래요?
0: 이해되니까. 아, 근데 가끔 이해 안 되는 아재개그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1: 성공. 네.
0: 아, 벌컥, 벌컥 웃긴데. 벌컥, 벌컥. 예. 깨알뉴스. 미안합니다. 이게 한계네요. 제 웃음의 한계.
1: 더 웃어주세요. 예.
0: 이거 봐.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지방세 납부 기간인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1: 네, 어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문인데요. 대규모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위택스는 물론이고요. 지방정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각종 재증명 발급까지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현재는 일부 서비스만 순차적으로 재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0: 서류 발급 때문에 위택스 접속하셨던 분들은 많이 좀 당황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였던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내일 3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된 기한 안에만 납부를 하시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류가 더 길어질 경우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수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예, 행정 문제 온라인 서비스에 약간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 때문에 지방세 납부 못하신 분들 연장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꼭 기한 안에 납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8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2단계였던 요금제가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가 된다고 해요.
0: 그럼 충전 속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 요금은 내려가고요. 가장 속도가 빠른 초급속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지는데요. 먼저 속도가 가장 느린 완속 충전 요금은 1kW시당 29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요금과 비교를 하면 30원가량 저렴해진 셈이고요. 반면 속도가 빠른 초급속 충전 요금은 1kW시당 393.1원으로 기존의 고속 충전 요금보다 약 13%가 올랐습니다.
0: 예, 초급속 충전 이 요금만 더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단계별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과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산정한 건데요.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 충전과 설치와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충전

0: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을 일부 인상하게 됐습니다. 한편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시거나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1: 네, 다음 달부터는 충전 속도에 따라 요금 차이도 더 커지는 만큼 잘 계산해서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아쉽게 조별리그를 탈락했지만 남미는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1: 남미 국가 중에 본선 토너먼트 진출한 팀이 진짜 많더라고요.
0: 네, 먼저 에콰도르는 지난달 25일 독일을 꺾으면서 조 3위,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티켓을 획득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다니엘 노부아 대통령이 다음날 26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여기에 월드컵 기간 동안 주류와 담배에 붙는 특별 소비세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면서 현지 맥주 가격 20%가 넘게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에콰도르는 어제 멕시코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1: 예, 와, 에콰도르 대통령 축구 사랑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0: 그렇죠. 그런데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라과이는 지난달 29일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다음날 31일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 처음도 아닌데 이 공휴일까지 지정한 것을 두고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라과이는 오는 7월 5일 프랑스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1: 다 독일을 꺾으면 일단 다 휴일을 얻네.
0: 그러네요.
1: 독일 무슨 죄야.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때를 생각해보면 4강 진출 기념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된 적이 있었잖아요.
0: 그쵸.
1: 아, 그때를 경험했던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다시 그런 영광이 오겠죠?
0: 0817번님이 지방세 납부 기한이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행안부 발표.
1: 아, 계속 늘고 있군요. 네. 이거는 뭐 기분 좋은 일이라기보다 빨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7552님이 흑흑 저 지방세 담당자인데요. 어제 전상 먹통으로 민원 응대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0: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정선님은 저희 언니 전기차 타는데 정보 알려줄게요. 감사해요.
1: 아, 유일이님이 2002년 와 월드컵 진짜 재밌었는데
0: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최고였지.
0: 네, 저 공원에 모여서 경기 구경하던 예. 그 기억이 좀 납니다.
1: 이때 뭐 나라에서 세금 뭐 술을 뭐 이런 거 상관없어.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다 줬어요. 그냥 다 드세요.
0: 내가 쏜다 막 이랬었는데.
1: 사장님들이 다 쐈어요 그때. 자, 옛날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깨알리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이 개꿀 퀴즈쇼 반반은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띄워드리면서 민자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새로운 규칙과 이벤트로 한층 더 재밌어진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살짝 바뀌었어요. 규칙 다시 설명드립니다. 행운의 시간 77초, 77초의 제한시간, 시간 제한이 생겼고요. 모르면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패스.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 다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빨리 외치시거나 패스를 빨리 외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더 긴박함이 늘어났을까요? 예, 성공 기회가 더 늘어난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사는 37살 권지영입니다. 16년 전 농활 갔다가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어요. 오늘 16주년입니다. 크크크. 기념하고 싶어서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농활을 갔다가 만나게 된 남친. 그래요. 자랑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남꺼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37살 권지영입니다.
0: 아, 지영 씨.
1: 네.
0: 16년 동안 위기가 없었나요?
1: 있긴 했는데 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0: 아, 어떻게 그거는 해결을 해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쓱 시간이 넘어가게 된 건가요?
1: 완벽히 해결해서 넘어갔습니다.
0: 좋다. 좋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잖아요.
1: 아, 네.
0: 갈등 때 잘 맞나 보네요.
1: 아, 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0: 아, 맞춰준 건가?
1: 아, 네. 항상 져주고 맞춰줍니다.
0: 어머. 그게 또 미안하고 고맙죠. 그죠? 지나고 나면.
1: 너무요.
0: 아, 현명하네. 현명해. 때마침 요즘 그 농활 시기인데 농활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1: 아, 농활 가면은 아무래도 맨날 일을 하고 맨날 술을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0: 그러면 일하는 게 중요해요? 술 먹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 일 중간에도 새참으로 또 먹기도 하고. 네.
0: 아, 얘 행복하네. 노동하고 쉬고 노동하고 쉬는데 그 노동 같이 하고

0: 쉼도 같이 하니까
1: 맞아요.
0: 마음이 가는 거군요.
1: 네.
0: 어떤 포인트에서 근데 남자친구가 눈에 착 이성으로 들어왔어요?
1: 아,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0: 많이 이유가 많이 붙었는데 어쨌든 미모가 예, 눈에 들어왔다 네네. 이런 거죠.
1: 네네.
0: 농활 가서 이성을 꼬실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1: 일을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최선을 다하면 된다네요, 그죠?
1: 아, 술을 많이 먹으면
0: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현명님께서 저도 16년 사귀고 지난 4월에 결혼을 했어요. 네. 저처럼 오래 만나신 분 처음 봐요. 퀴즈 화이팅! 하셨습니다.
1: 와,
0: 연애 오래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두 분 다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오늘
1: 감사합니다.
0: 퀴즈 또 성공해가지고 드리는 네. 이 치킨도 나눠 드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1: 네.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문제도 좀 바뀌고
0: 그치
1: 해가지고
0: 그래도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제한시간은 77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3 빼기 7은
1: 33 빼기 7 26.
0: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의 도시는?
1: 패스.
0: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1: 소녀시대.
0: 속담을 이어서 해주세요. 참을 인자가 셋이면?
1: 살인도 면한다.
0: 스페인의 수도는?
1: 마드리드.
0: 산소의 원소기호는?
1: 탄소요시?
0: 산소 산소
1: 아 산소 산소 오
0: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술한 틈을 타서 다음 베이스까지 뛰어가는 기술은
1: 도루
0: 오 간장을 영어로 하면
1: 소이 소스
0: 도끼를 갈아 바늘 만든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마부
1: 마부 지침
0: 비슷한데 마부
1: 마부 패스.
0: 어제 광주시와 이 지역이 하나의 광역 행정 체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자 다시 돌아가서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 도시. 아까워.
1: 아 패스.
0: 예, 77초 끝났습니다.
1: 아.
0: 아하.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잘 푸셨어요. 열 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문제 잘 푸시네요.
1: 너무 떨려가지고.
0: 예, 패스하신 두 문제.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의 도시는 공주였어요. 공주.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이 사자성어는 마부 작침. 비슷했는데. 이거 점 온대 거의. 8.5점이었어요 거의. 지영 씨.
1: 네.
0: 문제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멋졌고.
1: 감사합니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경민아, 나랑 16년 동안 만나줘서 고맙고 아직 얼마 안 사귀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이제 우리도 결혼하자. 남자친구 말고 남편하자.
0: 우와, 뭐야 프로포즈 한 거예요?
1: 그런가?
0: 귀여워. 지영님.
1: 네.
0: 결혼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설레네. 괜히 내가 설렌다. 프로포즈 너무 귀여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담담담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간장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간장의 주재료인 이것은요, 삶은 콩을 으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뒤에 발효시킨 것으로 된장 그리고 간장과 같은 전통장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시작인 이것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매주, 2번 소주, 3번 우쭈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간장의 주재료 정답은 바로 1번 매주였습니다. 2793번님이 1번 매주. 테디, 저 작년에 매주 사서 처음으로 된장 만들어 봤는데요. 맛있는 된장이 만들어졌어요. 식구들이 어? 왜 맛있지? 하면서 놀라네요. 아, 매주를 또 따로 파는군요. 그래서 그걸 사서 된장을 또 만드셨군요. 강신님이 매주 시골 할머니 댁 가면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 할머니 보고 싶네요. 유유. 예, 아... 저도 할머니 댁 가면 또 외할머니 댁 가면 그 빨리 삭히려고 또 안, 방 안에다가 해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방 안에 가득 그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나는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았어. 곧 맛있는 강된장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구나 하면서 예, 좋았는데 할머니 보고 싶네. 게시판에 어릴 때 별명이 또 매주였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우 진짜 스페셜한 개성 있는 분들 예, 많으신데 제 친구 중엔 떨어진 매주도 있으니까요. 예.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에서 만나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

0: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그 옆산에 살고 있는 민경 PD 동생입니다. 좀 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업무 하고 있어요. 아, 8시에 그 회사 지하 카페에서 이제 삶은 달걀이 그때 나오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8시 땡 하면은 바로 가가지고 삶은 계란을 두 개 사가지고 먹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 오늘 점심 그 피자 도우로 만든 샌드위치가 있대요.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풀밭에

0: 선생님 아세요?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인데 오늘 그 회사랑 가까운 곳에 그분이 와가지고 커피를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회사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1시간 반차를 써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저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만 하고 점심 저녁 메뉴 고민하면서 하루가 나가요. 오늘의 다짐, 맛있는 거 먹고 대충 잘 살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1: 사람스럽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경 PD의 친동생입니다. 예, 조민혜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취재를 갔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 목소리까지 따왔다고 해요.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생각만 해? 야, 맛쟁이 숙녀가 여기 계셨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 메뉴만 계속 나왔습니다. 민경 PD는 이렇게 먹는 거 진심 아닌 것 같은데 민경 PD는 얘기 살짝 나눠봐도 살짝 편식 있고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안 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아니에요? 체중 관리하는 거예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반차까지 쓰고 카페를 간다. 예. 아, 너무 사랑스러웠던 굿 메시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굿모닝 가족들의 이렇게 출근길 풍경 그리고 오늘의 다짐 뭐 좋아하는 거 다 목소리로 부지런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 어디 계세요? 무엇 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사연 남겨주시면 직접 저희 제작진이 가사 목소리 담아오겠습니다. 길에서 굿모닝 FM 이렇게 제 얼굴이 들어있는 깃발을 만나게 된다 하면 저희 PD나 또 배아령 리포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십시오. 잘 듣고 있어요 해주시면 저희 그 현장에서도 인사 잠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다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밥 무조건 사주는 잘생긴 선배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후배가 많아지면 힘들겠네.
2: 네.
1: 힘들겠어. 네,
2: 카드를 다 이제 선배가 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1: 네네. 근데 MBC 아나운서를 네. 한 뭐 옛날 라떼 얘기하면 20년 전만 해도 매해 혹은 뭐 자주
2: 맞아요. 자주
1: 선발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네요.
2: 지금 2, 3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1: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2: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덜하긴 했죠.
1: 그래요. 지금 10년 차 네. 넘었는데 휴진 네. 아나운서가 네. 이쯤이면 이제 후배들 뭐 거의 20명 있어야 되거든요.
2: 잘 없어요.
1: 그러니까
3: 몇 없어요.
1: 사줄 사람이 몇 없네.
2: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쉬워라.
1: 너무 웃는데? 너무 웃어. 자, MBC 유튜브 채널 뉴스 아나니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2: 아우, 네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2: 인물 다큐를 제가 요즘에 그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데 4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1: 이야, 길다.
2: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뭐 AI도 발달해서 AI도 이제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정민 아나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뉴스 아난이라는 채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1: 예. 예.
2: 25년 차여셔가지고 그 역사를 좀 담아봤어요.
1: 야.
2: 인터뷰도 하고. 예.
1: 반응이 좋더라고요.
2: 예,
1: 근데 이게 꼭 아나운서 아니고 인물별로 이렇게 갈 거죠?
2: 혹시 원하시나요? 저기 밖에 우리 매니저분. 예.
1: 저는 이런 거 만들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2: 정식 컨택 부탁드립니다.
1: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휘준 아나운서가 만듦새가 좋아요.
2: 저 열심히 만듭니다.
1: 너무 진짜. 멋져요. 네, 진짜.
2: 많이 보거든요.
1: 재능이 너무 많아. 바빠서 큰일 났네. 이게 월급에도 좀 추가가 되면 좋은데.
2: 하나도 없어요.
1: 굴럭. 언어 유
2: 에잇.
1: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칭찬이 월급이
2: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1: 그러니까
2: 네, 다 달려가 주세요.
1: 많이 봐주시고요.
2: 뉴스 아나니
1: 진짜 네. 사랑받는 언어 유희도 시작해 볼까요?
2: 네. 자, 목요일 복습하는 날입니다.
1: 예.
2: 잘 기억하고 계신지 혹시 까먹은 건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풀면서 함께해 주세요.
1: 예, 복습.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특급 칭찬. 제 보이는 라디오 때 한번 볼 꼬집는 거 보셨죠?
2: 그러니까
1: 예, 실제로 꼬집습니다.
2: 꼬집어요.
1: 문제 내주시죠.
2: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통이 큰

0: 퀴즈는 굿모닝 FM 제작진에게 1번 소고기 30인분을 쐈다. 와. 2번 쇠고기 30인분을 쐈다.
1: 와. 이게 말이 되나?
0: 말이 안 돼요.
1: 와,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참고로 저의 1인분은 1kg입니다.
0: 어?
1: 아니 인분으로 나와 있잖아. 몇 그램이.
0: 아, 그건 호주산도 안 돼요.
1: 뭐든 좋다 뭐든.
0: 다 안 돼, 다 안 돼.
1: 소고기일까요? 쇠고기일까요? 네, 쇠고기. 여러분, 옳은 표현이 무엇일지 자, 복습이니까 보내 주십시오. 이게 완벽한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오, 역시 미니.
0: 오.
1: 미니에 여러분들은
0: 네.
1: 정말 다 듣고 계신가 봐.
0: 적극 참여층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1: 진짜 잘해요, 진짜.
0: 진짜.
1: 어. 임성자, 장진희, 정문주, 네, 네. 전보현.
0: 네.
1: 아, 김영아 씨 좀 아쉽습니다. 예, 김현순, 이소혜, 네. 이숙희. 아, 다 정답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한 2년 하니까 익숙하네요. 이 정답 맞추시는 분들.
1: 그렇죠. 민으로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0: 네, 비슷해요. 네.
1: 예.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저희 눈에 다 있습니다.
0: 그분들도 비슷해요.
1: 조심해요. 네. 제가 방송에서 그냥 실명 얘기합니다.
0: 진짜. 자, 정답 갈까요?
1: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정답은 소고기, 쇠고기 둘 다 맞습니다.
1: 둘 다 맞습니다.
0: 둘 다 맞습니다.
1: 아, 이걸 또 완벽하게 맞춰 주셨어.
0: 그렇습니다.
1: 문자로도 많이 맞춰 주셨습니다.
0: 네.
1: 칭찬해.
0: 아. 날 꼬집었어. 자, 원래 그 소의 부위나 특징을 나타낼 땐 소의를 줄여서 쇠라고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1988년부터 소고기도 표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갈비, 쇠갈비, 소뿔, 쇠뿔 다 가능한데 이 소를 소의로 바꿔도 뜻이 자연스러운 말은 쇠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어색한 건 쇠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를 모는 일 또는 사람을 뜻하는 소몰이 있잖아요. 소몰이.
1: 예.
0: 쇠몰이. 이상하잖아요. 쇠몰이.
1: 그렇지, 그렇지.
0: 이런 거는 소의 몰이 안 되니까 예. 쇠몰이도 안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 소의 어떤 부분은 다 쇠로 되는데 소에 관한 행동은
0: 소의 몰이 이상해요.
1: 예, 이상하니까 쇠가 안 됩니다.
0: 네,
1: 소로 쓰시고요.
0: 네.
1: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며칠 동안 환기를 하지 못한 태희의 방에선 1번 쾌쾌한 냄새가 났다.
1: 아야.
0: 우에요, 여러분. 쾌쾌. 2번 퀴퀴한 냄새가 났다.
1: 아, 발라드 방에는 향기로만 남겨요. 향기로만 있어요. 향기로.
0: 왜 더듬어?
1: 네, 태희는 향기를 남긴단 말이에요.
0: 그럼요. 어떤 향기일까요? 쾌쾌한 향기일까요? 퀴퀴한 향기일까요?
1: 예, 쾌쾌가 맞을까요? 퀴퀴가 맞을까요? 옳은 표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네. 보내주십시오. 복습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좀 정답이 좀 갈리네요.
0: 어, 왜요? 왜?
1: 갈려 갈려.
0: 근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1: 어, 쉽지 않아.
0: 진짜 이거 어려웠어요.
1: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어색하거나 맞는 느낌이 있어서
0: 네.
1: 한두 번 오답이 좀 있는데 대부분 정답입니다. 정답이 많아요.
0: 그럼 가시죠. 예.
1: 발표하시죠.
0: 자, 정답은 2번 퀴퀴한 냄새가 맞습니다. 상하고 찌들어서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만 쿠에다가 어이가 붙은 쾌쾌하다는 이제 틀린 건데 코에다가 코에다가 이 붙은 쾌쾌 있잖아요. 코이 쾌쾌. 이건 또 표준어예요.
1: 아, 조국희님은 그것도 맞춰주셨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에는 틀린 말인데 오이는 맞는 거예요.
1: 쾌쾌하다라는 쾌쾌. 발음이 편하시면은 오이로 네. 쓰셔야 돼요.
0: 그러니까
1: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0: 네. 휘돌이에게 차이고 며칠 동안 우는 딸 태순을 보고 아빠인 호경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2번 도대체 사랑이 뭐기에.
1: 아,
0: 뭐길래와 뭐기에.
1: 아빠 호경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0: 아빠 호경은 티라서 이렇게 생각 안 해.
1: 아빠 호경 아니 딸이 지금 휘준이한테 차여가지고 우는데 네. 아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한다고 아빠가? 아. 휘돌이 바로 만나야지. 휘돌이 내가 직접 차야지. 직접
0: 찬다고요?
1: 아, 잘못하면
0: 발로?
1: 예, 발로 차야 해야지. 화나잖아, 화나잖아.
0: 티아빠, 티아빠.
1: 예.
0: 예. 아, 보내주세요, 여러분.
1: 뭐길래? 네. 뭐기에? 예,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이것도 또 완벽한 정답을 또 다 보내주시네.
0: 오.
1: 야, 진짜 뿌듯하다.
0: 이번 주 좀 청취율 올랐나 보다.
1: 예, 김지훈, 네. 정석정, 유진님 네. 다 맞아요.
0: 오.
1: 특급 칭찬해.
0: 야야.
1: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예, 정답은 사랑이 뭐길래 뭐기에 둘 다 맞습니다.
1: 아하.
0: 아하. 자, 먼저 뭐기에 할 때 기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음입니다. 원래는 뭐뭐기에만 표준어였는데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MBC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뭐길래를 많이 쓴 거예요.

0: 그래서 2011년에 뭐뭐 길레도 표준어로 인정이 된 겁니다.
1: 예.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다. 네. 휴준 아나운서 선생님 좋으시니까 학생들이 잘 따라오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예. 휴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씨가 함께한 트라이앵글의 Love Is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윤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굿모닝 FM에 출석 체크하러 오시는 아주 귀하고 의리 있는 손님 발라드의 여왕 가수 왁스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아침에 또 생생한 예,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굿모닝 베이스볼은 내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야구 이야기해요.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침투카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투카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2: 팀.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8시 17분 49초 5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장마철이라고 매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서 오늘과 내일 일단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입니다. 대신 오늘도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벼락, 돌풍 또 우박까지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30도로 오늘은 남부지방도 덥겠고요.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합니다. 주말에는 충청 이남지방이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침 이제 약간 습도가 올라오고.
1: 그러니까 네. 오늘만 해도 또 주말이랑은 확 다른.
0: 다르게. 어제도 살짝 상쾌한 느낌이 올랑말랑했는데 습도가 올라오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름이
1: 오후부터.
0: 진짜 오고 있다.
1: 네,
0: 느낌이
1: 맞아요.
0: 확 있습니다. 이럴 때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1: 체력 관리 잘하십시오.
0: 예,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1: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0: 아, 여기 지금 민경 PD랑 지금 소영 기자랑 잘 안 먹어가지고.
1: 저 잘 먹어요.
0: 거짓말하지 마요.
1: 아, 아닙니다. 저 진짜 잘 먹어요.
0: 어쨌든 제가 뭐 삼액이고 예, 이런 얘기를 해야 전소리가 들리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합시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안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천억 달러 수출. 마지막 키워드는 셔세권 3중 규제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안아볼까요? 입니다.
0: 아, 기분 좋은 그 장면이.
1: 키워드가 로맨틱하죠.
0: 예. 또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 방문하셨어요.
1: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약간은 편안한 분위기였고요. 문 전 대통령이 한번 안아볼까요? 이렇게 말했고 두 사람 포옹했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근황 이야기 나눴고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후배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0: 예, 편안한 이야기였 분위기였지만 네. 현안 관련 이제 깊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했죠. 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언젠간 다시 대화 계기가 마련되리라 믿는다면서 남북 대화가 멈춘 지금 정부가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의 답변은요?
1: 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햇볕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0: 했습니다. 민주정부들이 해왔던 소위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남북 평화 공존 정책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잘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 예, 삼성과 SK와 4,700조 네. 규모의 투자를 네. 계획하고 있는 전국 반도체 AI 벨트 구축 관련 이야기도 나눴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 권역에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이 필요 없는 나라를 언급했고요. 이에 이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발전 노력의 결과다 이러면서 공을 돌렸습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천억 달러 수출입니다.
1: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 사상 처음 와 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0: 어마어마하죠. 예.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 1022억 5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월 수출 천억 달러 돌파한 겁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있었지만 상반기 누적 수출액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해서 올해 꿈의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1: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죠?
0: 그렇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월 4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인데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연간으로 최대였던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을 상반기에 벌써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57조 2천억 원, 또 37조 6천억 원을 낸 데 이어서 2분기에는 합산 1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 2030년까지 4배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역대급 수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공장 짓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 예. 해외 경쟁 업체들은 발빠르게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죠.
0: 네, 반도체 세계 3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해 증설 시간을 벌었고요. 동시에 미국의 펩 4기, 펩이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을 얘기합니다. 펩 4기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또 중국 창신 메모리도 상하이에 추가 펩을 짓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속도전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보여지죠.
1: 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네. 화장품 그리고 식품 네. 또 수출 실적 상당했네요.
0: 그렇습니다. 이른바 K컬처 인기에 힘입어서 K소비재 수출까지 급증했는데요. 특히 K뷰티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 1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0% 넘게 뛰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라면 그리고 김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15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혀세권 3중 규제입니다.
1: 혀세권 반드시 뭐 알아야 될 용어인 것 같은데 최근 반도체 환황으로 더 화제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들 지역 이른바 셔세권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통근할 수 있다고 해서 셔틀버스와 역세권 이 두 낱말을 더한 합성어 셔세권으로 불리는데요.
1: 예. 이 셔세권 지역들이 3중 규제로 묶였습니다.
0: 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자마자 속보로 간단히 언급했던 내용이죠.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이 세 지역을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요. 이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경기도도 이 세 지역을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5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부터 적용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1: 예, 앞서서 이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0: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동탄의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들어 11.38%였는데요.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단 얘기인데 기흥도 6.21%, 구리도 7.87%로 오름세가 상당했습니다.

0: 이렇게 올랐나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먼저 반도체 호황, 또 GTX 개통 같은 교통 호재가 집값 오르는 데 영향 줬고요.
1: 예, 지난해 또 11호 대책 이 풍선 효과로 네. 집값이 올랐던 분석돼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11호 대책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먼저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지난해 이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던 거죠. 그러자 이 지역의 수요가 규제가 안 걸린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런 거고요. 그걸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또 반면 동탄과 수요가 달라서 풍선효과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1: 예, 앞으로 동탄, 기흥, 구리 집값 좀 잡힐까요?
0: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수요 감소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수요가 줄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 폭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다만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는 잠시 관망을 거친 뒤 재개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동탄 가서 분위기를 좀 봤는데요.
1: 예.
0: 분위기 어땠는지
1: 어때요, 어때요?
0: 예, 네. 말씀드리면 예. 지난 화요일 규제 지정 전 이미 한 2주에서 열흘 전부터 신규 매매 문의는 잠잠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규제 발표 이후에 서둘러 계약을 마치기도 했고요. 이번 달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관심은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주 어떤 걸까요?
0: 두 전현직 대통령이 남북관계 관련 대화를 나눈 게 눈에 띄었죠. 오늘 핵심한 줄 한번 안아볼까요? 입니다.
1: 네.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요.
0: 달달합니다.
1: 그러니까요. 강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다음 주에 봬요.
1: 네. 저희는 광고를 듣고요. 아침에 끼어서 미안하지만 또 아침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왁스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지금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 분들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진터널 안 1차로에 3중 추돌 사고 있는데요. 남한성부터 3km가 많이 밀리고 있고요. 터널 안이니까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선 평택 방향은 남한산 일대로 5km가 지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 방향으로 위례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오늘 한남로가 많이 밀리는데요. 전 시간에 고장차 있었고 또 1호터널 나와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심 방향으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1호터널 지나 을지로 2각까지 지체고요. 동호대교도 북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렘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이름처럼 오늘 우리 귀 제대로 유음 쫙 내주십니다. 가수 왁스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0: 환영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믿고 아. 기다려요 이제. 왁스 나온다 이러면 와 오늘 아침 진짜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1: 너무 좋은데요.
0: 7853님이 헐 왁스 언니 헐 평소에도 귀 활짝이었지만 오늘은 고막도 닫고 귀도 활짝 열고 대기 탑니다 하셨고, 문은희님이 오랜만에 출첵이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아 제가 감사하죠.
0: 아유. 네 아침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셔가지고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1: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왔으니까 지금 아까 그 약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렘수면 상태인 것 같아요.
0: 맞아 네. 대부분 그래요. 네. 원래 그러면 왁스 누나는 일어나면 네. 루틴은 어떻게 돼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물 마시고 미지근한 물 마시고 이제 천천히 잠 깨고
0: 깨는데 몇 분 걸려요? 한 시간 걸려요?
1: 저는 깨는데 완전히 깨는데 한 1시간 걸리는
0: 그래,
1: 것 같아요.
0: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분들 있어. 네. 맞아 천천히 이제 천천히 네.
1: 확 깨는 분들도 있나요?
0: 저 확 깨웠습니다. 그냥 있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중 하다가 눈 뜨고 강시 알죠 옛날에.
1: 네.
0: 강시 갑자기 확 일어나잖아요.
1: 그런 식으로 확
0: 일어나서 그냥 빨리 움직여요.
1: 부럽다.
0: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다시 누울 것 같아. 다시 누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왁스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함을 또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네. 조그맣게 콘서트 했었는데 또 게스트 와주셔가지고.
1: 아유 무슨
0: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뭐 나는 되게 좋았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태희의 공연에 뭐 티끌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0: 엄청난 도움이에요. 엄청난 도움.
1: 너무 좋죠. 행복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함께해서
0: 제가 콘서트 게스트를 안 부른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실 때 누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뷔하기 전에 처음으로 관객 앞에 섰던 게 우리 왁스 씨의 콘서트 예.
1: 게스트로.
0: 이름도 없는 신인인데 게스트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처음 불러봤어요.
1: 아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테이 콘서트에 제가 이제 게스트로 가고
0: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1: 너무 잘 컸죠. 따뜻하다.
0: 잘 컸죠. 저.
1: 아 지금 뭐 더 크고 네. 있는데 귀 많이 컸는데도 계속 크고 있어요.
0: 더 잘 먹고 잘 크겠습니다. 자, 작년에 사실 6월에 출연하시고 1년 만에 굿모닝 FM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네. 근황이 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일단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작했어요 누나?
1: 네 어제 시작했어요.
0: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하셨습니다.
1: 네
0: 해리가 왁스.
1: 네 해리가 채널명 해리가 왁스입니다.
0: 개설을 하셨는데 야 왁스 씨 본명입니다 이제 해리.
1: 예. 네 제 이름이 조해리고 예. 네, 그래서 해리가 왁스.
0: 아 이름이 너무 귀엽다. 채널 이름 너무 귀여워. 제목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채널 제목은?
1: 이거 같이 상의해서 네 같이 지었죠.
0: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계획이에요?
1: 진짜 여기서는 저의 완전한 저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가 생각보다 뭐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활동적이라서
0: 맞아.
1: 보여드릴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채널에서는 좀 제가 제 추구미가 감동과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따뜻하고 보면서 시실거릴 수도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밝은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0: 아니 생각보다 왁스 씨의 노래 들으면 뭐랄까 좀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1: 네.
0: 울컥한 느낌도 있고 네. 이래서 약간 얌전하실 것 같고 집순일 것 같고 이런데 이 누나 완전이에요. 완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1: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노래와 조혜리와 왁스의
0: 그래.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팬들에게도 이 밸런스를 보여주실 생각인 것 같아. 이제 활발한 모습.
1: 그렇죠.
0: 건강한 모습.
1: 네.
0: 야, 웃음과 감동.

0: 이 넘치는 그 모습을 새로운 컨텐츠로 많이 많이 또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이 스태프들이 좋은 스태프들 만난 거죠?
1: 네, 다들 저랑 결도 잘 맞고 너무 재밌게 찍고 있어요.
0: 저는 이제 테이의 테이프를 운영 중인데 네. 운영 중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왜냐면 나 혼자 찍고 나 혼자 편집하고
1: 그 진짜 힘든데
0: 나 혼자 올리니까 이게 계속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막 석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 1년에 네. 한 번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1: 저도 제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0: 그래서 저도 팀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한번 그 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네, 네. 네.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0: 아니 그리고 자기 관리에 너무 진심이셔요. 매일 아침 아직도 몸무게 재세요?
1: 그 습관처럼
0: 오늘도 재고 오시는 거예요?
1: 오늘만 못 쟀어요.
0: 오늘 못 쟀어요. 네. 정신 없어가지고.
1: 네, 갑자기 나오느라 아 맞다 까먹었네.
0: 어제 재신 거잖아.
1: 그렇죠.
0: 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1: 항상 예.
0: 그 유지의 킬로그램은 몇 킬로예요? 한 1킬로, 2킬로 이렇게 쪄도 참아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괜찮나? 뭐 이런 거 있죠.
1: 전 1킬로 범위를 잘 넘어가진 않아요.
0: 와 대박이다.
1: 그램으로 얘기해요.
0: 대박이다 누나.
1: 아니 뭐 500g 어?
0: 모델 관리네. 모델 관리.
1: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걸 내가 힘들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뭐
0: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 네. 와,
0: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저는 이틀만 해도 솔직히 4, 네. 5kg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 아 진짜 4, 5kg?
0: 이틀만 해도. 마음껏 먹으면 5kg 그냥 쪄요.
1: 그다가 또 5kg도 금방 빼기도
0: 급진
1: 하고요.
0: 빼는 되는데 이제 계속 먹고 찐 살은 아주 오랫동안 빼야 되죠.
1: 와, 그렇죠.
0: 아, 쉽지 않아.
1: 와, 이틀에 4, 5kg. 아무래도 키도 있고 하니까.
0: 확실히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1: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다행히 몸에 안 좋은 거를 좀 잘 안 좋아해요.
0: 그게 좀 신경이 쓰고 계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1: 그게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좀 장착이 돼 있어요.
0: 1년에 라면 몇 번 드세요?
1: 1년에 사실 저 지방 스케줄 다닐 때만 먹어요.
0: 아, 어쩔 수 없을 때만 먹는 거구나. 네.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시니까 이 건강한 에너지가 여전하신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또 감사하게 라이브 참 쉽지 않은데.
1: 정말 쉽지 않아요.
0: 올 때마다 지금. 준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오늘은 제가 작년에는 화장을 고치고 황혼에부터 뭐 불러드렸더라고요. 네. 다른 노래를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의 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또 눈물 난다 또. 엄마의 일기 진짜 울컥한데 나이 들수록 더 울컥하는 것 같아. 자,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수민님이 해리가 왁스 유튜브 첫 화 너무 재밌었어요. 해리도 왁스도 화이팅 하셨고 윤영주님이 저 왁스님 게스트로 오신 테디 콘서트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엄나영님이 왁스님 한 번씩 나오셔서 근황 들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두 분 인연 너무 따뜻하네요. 오늘 아깨미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직 선물 받기 전입니다. 지금 완전한 선물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자 손수건 준비하시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0: 와, 왜 이렇게 울컥해. 왁스의 엄마 일기. 와, 이 아침에 완벽한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아, 누나 뭐, 여전하시네요.
1: 아, 아닙니다. 저 지금 고군분투 했어요. 혼자.
0: 고군분투 했어요? 네. 아, 근데 또 너무 슬프게 들렸어. 네. 아, 울컥울컥하네요, 진짜.
1: 그 힘들어서 더 울컥하게 들으셨나요?
0: 그런가?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1: 감사합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비 오나? 왜 차 앞이 안 보이지? 하면서 눈물 흘리셔가지고 아~ 지금 다들 깜짝 놀랐어. 아, 2936번님이 아, 화장 지어지면 안 되는데 아침에 지금 화장하다가 또 눈물 나고. 3693님이 출근길 차 안에서 듣다가 눈물 한 바가지 쏟는 중이에요. 오늘은 아~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할래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삶이 팍팍해서 이렇게 안부 전화도 매일 못하는 예,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1249번님이 청소하다가 도구 다 던져놓고 좌우 손은 흔들흔들 했습니다. 7853님이 왁스 울어라 청취자. 네. 아, 진짜 멋진 라이브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네.
0: 왁스 씨가 올해로 데뷔가 27년 차입니다. 와, 맞죠?
1: 26년 차.
0: 26년 차?
1: 네.
0: 와, 오래됐다. 오래됐어.
1: 네.
0: 이렇게 20년 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전한 그 실력, 더 능숙한 내공으로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1: 오늘 또 태희님이 앞에 계시니까 네. 마음이 더 편안해서 그런
0: 아,
1: 것
0: 진짜?
1: 같아요. 저는 여기 태희 라디오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편안하고.
0: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 언제든 놀러오세요. 누나.
1: 네.
0: 솔로 데뷔 이제 왁스 하기 이전에 네. 1998년 밴드 도그 예 보컬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경화의 하루. 아, 진짜 센세이션하고 명곡인데 이거 약간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들으니까 확 알겠죠, 여러분?
1: 엄청 깨발랄이죠?
0: 이 보컬이 왁스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1: 네. 나중에 이 노래가 왁스가 원래 불렀던 노래야? 라고 나중에 얘기
0: 진짜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이제 도구의 경화의 하루인데 도구 보컬로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1: 그 전부터 뭐 서로 각자 음악을 하다가 결성이 됐죠. 각자 음악을 하다가
0: 같이
1: 만나서
0: 예. 만들자라고 네.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도구가
1: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프로듀서 프로듀서 그 네, 분이 네. 이제 다 예.
0: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시작을 했군요. 밴드 보컬로서의 창법하고 왁스의 창법이 좀 다르잖아요.
1: 좀 달라요.
0: 좀 다르죠.
1: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다르죠.
0: 확실히 달라.
1: 네.
0: 밴드 할 때는 뭔가 더 알맹이 있고 더 앞으로 쏘는 느낌으로
1: 맞아요.
0: 경쾌하고 발랄함이 좀 있고
1: 맞아요.
0: 왁스는 약간 호흡이 이제 더 깊게 나오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0: 도구 공연이 끝나자마자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는데
1: 5월에 네. 그 도그 컨셉으로 제가 공연을 했어요.
0: 했잖아요.
1: 네. 그 예전에 밴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도그가 항상 가슴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도그의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5월의 컨셉의 공연은 도그다.
0: 완전히 도그.
1: 공연을 네. 했었죠.
0: 완전히 했어 네. 가지고 락커 락보컬로
1: 네.
0: 예. 콘서트 꾸리기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 네.
0: 이번엔 좀 화끈하게 기획이 화끈해요. 아니 여름에 이제 공연이 남았는데
1: 제가 두 달에 한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예. 5월에 공연이 락 뭐 도그였다면
0: 예.
1: 7월은 여름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름밤에 휴가를 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왁터밤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0: 왁터밤이면은
1: 워터밤하고 왁스를 섞은 거죠. 그래서
0: 이것 때문에 누나 몸무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1: 뭐 제가 막 그 워터밤처럼 막 벗고 뭐 이럴 건 아니지만 물을 뿌리고 이런 공연은 아닌데 그런 이제 에너지 신나는 에너지 그리고 제 노래 중에는 빠른 댄스곡들이 또
0: 많죠.
1: 꽤 많아요.
0: 히트곡 많죠. 네. 예.
1: 그 노래들 좀 실컷 해보고 싶어서 그런 뭐 댄스곡 이 좀 많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좀 다양하게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0: 시원하고 뜨거운 여름밤이 되겠네.
1: 그렇죠.
0: 아, 왁터밤. 네. 아, 난 또 물총도 쏘고 누나 몸에도 좀 자랑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1: 물총 조그만 거 한번 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0: 좀 필요할 것 같아. 사람들 앞줄만 조금 우산 같은 거 조그만 거 줘가지고 우산 앞에서 이렇게 쫑쫑 쏘.
1: 네, 7월 17일입니다.
0: 예, 7월 네. 17일 또 이틀 동안 하나요? 아니면
1: 아니요,
0: 하루에 2회?
1: 하루. 딱 한 번.
0: 한 번이에요? 네. 아, 모든 에너지 다 쏟겠네.
1: 그렇죠.
0: 7월 17일에 왁터밤 여러분들 여름밤 신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왁스 콘서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 물론 감동적인 노래들도 있어요.
0: 그럼 근데 당연히 있지.
1: 신나는 노래 위주가 많다.
0: 좋다.
1: 네.
0: 작정하고 놀면 어떻게 노는지 구경 한번 가야겠습니다. 9월에도 그러면 공연을 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9월은 또 어떤 컨셉 예정 이미 하고 계신가요?
1: 느낌이 있죠. 딱 7월에 여름이면
0: 9월은
1: 이제 가을의 문턱이니까 아무래도 발라드를 몰아서 가는 공연이 되겠죠.
0: 황혼의 문턱 라인으로도 컨셉 잡히나요?
1: 그렇죠. 뭐 사랑하고 싶어 부탁해요 날 떠나니 이런 발라드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0: 아, 말 나온 김에 황혼의 문턱 좀 띄워주세요. 저희 좀 들으면서
1: 이것도 많이 오시는데
0: 아니
1: 네.
0: 엄마의 일기 황혼의 문턱
1: 네.
0: 이게 저 이제 어릴 때 들었을 때는 그냥 마냥 그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리듬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좋은데 이 정도였는데 와 메시지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깊어요.
1: 부르는 저도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0: 확실히 그렇죠.
1: 네.
0: 느껴져.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2025년 버전입니다. 뉴 버전으로 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제 레코딩을 하신 과정인데 22년 만에 다시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이 부르면서 확실히 달라진 부분 어떤 게 있었어요?
1: 좀 전에 태인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노래가 좋고 가사가 좋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세월을 저도 이렇게 지나와 보니 그 가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아니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예. 듣는 분들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노래 다시 들으니까 와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댓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20대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진짜 눈물 난다 이런 얘기 많아요. 저희 지금 미니에도 진짜 많고
1: 네 특히 또 여자분들은 또 감수성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눈물이 좀 있으신데 40 곧 언저리에 이제 지나가시면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0: 진짜 많이 오세요.
1: 네.
0: 아빠가 되고 나니 엄마 아빠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왁스 씨는 댓글들 좀 찾아보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1: 많이 찾아보죠.
0: 다 봐요?
1: 네, 궁금하니까.
0: 저랑 비슷한 타입이네요. 저 다 읽어봐요.
1: 저도요.
0: 최신순으로 바꿔가지고 쫙 다 읽어봅니다.
1: 맞아요. 우리는 왜 최신순으로 볼까요?
0: 최신순 봐야지.
1: 맞아. 네.
0: 와중에 이런 댓글도 눈에 띄거든요.
1: 네.
0: 정작 이 노래 부른 왁스는 미연임.

0: T가 또 있네. T가 있어. 작년에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 하셨습니다. 결혼은 항상 하고 싶어. 결혼 정보회사 가입은 신중하게 생각 중이다. 아직 가입 안 하셨죠?
1: 아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하니까 그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아무래도 어떤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0: 자만추?

0: 좀 알아봐 주실래요?
1: 소개해주면 또 소개는 안 받으니까 괜찮은 사람 찾고 그 무리로 던져야 되는데
0: 괜찮은 사람 찾아서 저랑 같이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1: 어? 아 좋은데? 한... 제가 최초로 지금 민간인 이제 초대합니다. 한... 이거 걸리기만 해 지금.
0: 뭐 한 몇 명 한 네 다섯 명 한꺼번에 불러주시면 오, 야, 더 좋고.
1: 야, 지금 이렇게 파이팅 있으시니까.
0: 네.
1: 혹시나 왁스 씨 관심 지금 구인하신 거예요. 관심 있고 나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을 미니에 또 남겨 샵 8000번 문자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으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중하게 또 인터뷰 네.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만추 쉽지가 않은데.
0: 그쵸.
1: 네 또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좋은 사람 나타날 것 같아요.
0: 네. 네
1: 흐름이 좋아.
0: 내년에 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1: 조금 어두워지니까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상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7: 난리 났습니다. 반응 지금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일단은 마칠 시간 전에 노래 아까우니까 하나 띄워주세요. 예. 노래를 띄우면서 일단 왁터밤에 지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영길님이 왁터밤에서 뵈요 하셨고,
8: 네.
7: 구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또 예, 이영희님이 계시고, 윤종호님은 네. 이거 신청 어디서 하나요? 84년생입니다만 크크크 하시면서 자만추 신청하셨습니다.
8: 아?
7: 84년생 괜찮아요?
8: 84년생께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7: 딱 좋은 나이지. 아, 딱 좋은 나이지. 아, 좋습니다.
8: 아, 갑자기 광대가 승천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7: 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진짜 나 괜찮다 하시는 분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왁스 씨가 직접 고른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왁스, 지하철을 타고. 왁터밤에 이 노래 또 나오겠네요.
8: 그럼요, 나오죠. 그래서 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7: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씨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 네, 또 올게요.
7: 알겠습니다.
8: 너무 좋아요. 여기.
7: 전 소개팅 준비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자, 같이 인사드릴게요. 해버 굿데이 외치는 거 기억하시나요?
8: 네.
7: 이렇게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 기업, 합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예. 자주 보세요. 근데 이거의 뭐 패러디처럼 시작된 나는 절로라는, 이건 뭐 TV에서 해주진 않지만 불교 버전으로 이제 사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종교적인 힐링과 함께 짝을 찾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3월 달에 고창 선운사에서 있었고요. 5월에는 대구 동화사, 이번 달에 양양 낙산사에서 개최가 된다는데, 이 나는 절로의 커플 성사율이 꽤나 높대요. 나는 솔로보다 훨씬 더 성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윤상이에요.